0: 자,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첫 곡으로요.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띄워드렸습니다. 얼굴이 왜 그렇게 그늘져 있어? 뭐 출근 같은 거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그늘은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긴장 같은 그런 부정적인 뜻이겠지만 요즘처럼 더울 때는 사실 요 그늘진 곳만큼 반가운 게 없죠. 그러고 보면 모두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뭔가에도 찾아보면 숨은 장점이 의외로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 나온 김에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단점이 갖고 있는 의외의 장점,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는데 그 때문에 덕을 본 순간이 있었다면 사연 보내주시죠.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는데 요게 의외의 장점이더라 라는 부분 있을까요? 타고난 노안이 난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되게 공손하게 대해줄 때, 키가 작은 게 좀 흠인 줄 알았는데 동전도 빨리 줍고 남의 정수리 냄새 맡을 일도 없고, 그죠? 웬만하면 나를 귀여워해 줄 때. 약간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많이 어려 보이고 그래서 왠지 실수해도 좀 이렇게 꾸짖는 것보다는 그래 그럴 수 있어로 받아들여주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거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0: 유일한 세제
1: 슈가버블.
0: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질러 고려 기프트.
6: 반총물 굿즈 업.
5: 반총물을 고려하라.
6: 휴무커
5: 굿즈 고려.
7: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 기프트.
4: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8: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Earth, Wind and Fire, September, Cool and the Gang의 Celebration이었습니다. 신나 신나, 신나 신나. 게시판 좀 볼까요? 5767님. 중, 고, 대 모두 언덕 위에 높이 있는 학교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학교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체가 튼튼해서 등산을 너무 잘해요. 그때는 알베긴 종아리가 콤플렉스였습니다. 아, 제가 이 기분 알죠. 제가 이 기분 알죠. 제가 어렸을 때 그 트랙앤필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달리기인데 저는 그 숏 스프린터, 네, 그러니까 100m, 네, 달리기를 했었는데 하여간 참 잘 뛰고 잘 뛰어다니고 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도 좀 하체에 이렇게 좀 윤곽이 좀 너무 뚜렷하게 잡혀 있어야 되나? 있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네. 그래서 친구들이 보기 흉하다고 반바지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때 그 친구들이랑 좀 모이면은, 네. 그래도 하체 튼튼해서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왜냐? 나이가 들어보니까 하체 튼튼한 게 진짜 좋은 거더라고. 네. 맞아요. 어렸을 때는 하체 튼튼한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뭔가 이렇게 늘씬하고 날씬한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좀 나이 좀만 먹어봐. 하체가 튼튼한 게 진짜 부자예요. 그나마 저도 벌어놓은 거 이렇게 약간 좀 까먹고 살고 있는 느낌이라 예, 운동을 다시 해야 되는데 지범님 저는 머리가 커서 맞는 캡 모자가 없어요. 그래서 모자감 나갈 일이 없거든요. 게이득 크크크. 이분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아, 당황스럽네.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는데 덕을 본 순간. 나는 이분의 마인드가 참, 예, 이 긍정 마인드. 이게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모자? 굳이 안 써도 돼요. 네네. 그럼요. 7018님. 얼굴 각진 게 컴플렉스여서 한때는 남편한테 성형해달라고 했었는데 남편이 그것 때문에 저랑 결혼했대요. 남편분이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아주 올바른 정확한 타이밍에 무슨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아는 분이야. 네. 1타 2피시네요. 석풍님, 저는 목소리가 좀 커요. 가끔 소리 좀 줄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 많은 곳에서 누구 찾을 때나 분비는 식당에서 이모 부를 때 그럴 땐 또 저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하하하. 맞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재밌는 게 식당에서 약간 속삭인다고 얘기하는데 다 들리는 속삭임 있잖아요. 뭔지 알죠? 가끔 소리 좀 줄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 많은 곳에서 누구 찾을 때는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반대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 너 다 들리는데 그거 왜 속삭이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지만 이런 분들이 언제 좋으냐? 뭐 이제 뭐 시장 가거나 뭐 월드컵 응원 같은 데 가거나 예, 놀이동산 가거나 이럴 때는 예, 절대 잃어버릴 일 없죠. 저기 멀리서 그 사람 목소리만 들려요. 주파수가 달라. 네.

웅이님, 알디, 이거 완전 저예요. 키 작고 좀 동안이라서 회사에서 꼬맹이라고 불리고요. 어딜 가도 애 셋 엄마로 안 보고 회사분들은 큰애가 고3이라는 것도 안 믿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뭐해요. 여기서 아무도 안 믿을 건데. 그래서 그게 장점으로 좀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꼬맹이 선배는 아는 것도 많으셔.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 장점으로 가끔 되는 거 맞죠? 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푸른 여름이 오면 님의 신청곡이고요. 스텔라장의 어떤 날들 이렇게 두곡 듣고 옵니다.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자, 박진영의 허니 듣고 오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신나는 허니. 우승망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뒤집어지지? 우승망님. 전 볼살이 많고 얼굴이 좀 통통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 드니까 주름도 안 생기고 어려 보여요. 볼살 빼지 마세요, 여성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게 볼살이 안 뺀다고 노력한다고 이게 안 빠지는 건가요? 약간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살이 좀 찐 것 같아. 그래서 좀 살 좀 빼야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뭐 좀 이렇게 식단을 하거나 그러면 몸은 그대로인데 얼굴만 빠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그리고 반대로 아니 얼굴은 이건 잠깐에 붓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얼굴은 안 빠지는데 몸만 계속 빠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깨가 좁아지고 얼굴이 더 커지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참 억울한 게 이게 살을 빼려고 들면은 이거는 이제 원래는 앞쪽으로 살이 덜 빠져야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찔 때는 뒤쪽으로 먼저 찌고 빠질 때는 앞쪽으로 먼저 빠진다면서요. 예. 그래서 되게 고생하신다고. 근데 확실히 어느 정도 나이가 이렇게 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얼굴에 이제 주름이라는 게 자리 잡기 시작할 때는 살이 없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볼살이 좀 통통하게 있는 게 좋죠. 훨씬 어려 보일걸요? 그잖아요. 영달님, 저는 이름이 어릴 때부터 컴플렉스였습니다. 별명도 많았고 본명이냐는 말도 들었고 이름 소개하면 진짜요? 라는 말도 들었었는데 지금은 유니크한 느낌이 좋습니다.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라서 지금은 너무 좋고 이름의 뜻도 마음에 듭니다. 영화로울 영, 통달할 달, 영화로움을 통달하다. 크크크크크. 그렇군요. 이름의 컴플렉스 저만큼 있으실까요? 네, 저는 발음하기도 쉽지 않아요. 추헌곤입니다. 네. 니은 니은 받침 두 개가 계속 있어서 예. 헌곤. 네. 뭐 친구들이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행곤 헌곤 뭐 헌군 뭐 말이 많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이제 추시. 예. 가을 추자를 쓰는데 뭐 그냥 초등학생 내내 추어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저도 유니크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유명인들도 네, 같은 성을 쓰고 있는 유명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죠? 야구 선수, 배우, 가수, 뭐 격투기 선수 등등 많이 있잖아요. 좋습니다. 이거는 컴플렉스와는 관련이 없는 사연이긴 하지만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7103님, 새싹이세요. 알디, 어머니가 3, 4개월 정도 일을 쉬다가

한 달 전부터 새로운 곳에서 일을 다시 시작하셨는데요. 입사하기 전까지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를 재밌게 들으셨대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가셔서 오늘은 알렉스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겠네 하시면서 좋아하시네요. 지금 라디오 듣고 있을 엄마, 큰딸 미니가 문자 보냈어.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셔요. 사랑해. 이따 저녁에 만나요. 하셨습니다. 따님이 보내주셨구나. 어머니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나요? 어머니 혹시 게시판 이용하시나요? 모르겠네. 듣고 계시다면 우리 따님, 큰딸 미니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듣고 계신 어머니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따님한테도 한장 보내드리죠. 자, 에드시런의 Shape of You, 샨 멘데스의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듣고 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구리 누나님, 키가 작고 팔다리가 짧아서 다소 불편하고 이따금 슬픈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옷 살 때나 신발 살 때 주니어용을 사니까 성인용보다 싸게 사서 좋아요. 후후, 딱 그때만 좋아요. 유유. 이런 때가 있었죠. 예를 들어 바지 사이즈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남자도 바지가 이렇게 좀 통이 넓은 바지들을 많이 입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바지가 입고 싶어가지고 여자 바지 몇 개를 좀 사서 입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자 사이즈지만 제가 입어야 되니까 가장 여자 사이즈 중에서도 가장 큰 사이즈를 찾았어야 되는데 네, 걔네가 사이즈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네, 생각보다 쉽게 구매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이런 거 순간순간의 장점이니까 그죠? 봉화님, 저는 한쪽에만 보조개가 있어요. 사람들은 매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릴 적 신장로에서 놀다가 지나가던 동네 자전거에 친 상처입니다. 그때 피가 엄청 많이 났었는데 그 흉터가 보조개가 됐어요. 옛날 우리 엄마 왈 이럴 줄 알았다면 한쪽마저 치워달라고 할걸. 헐, 젊었을 적 이 보조개 때문에 예쁘다 소리 좀 듣고 살았쥬 하셨습니다. 보조개가 그죠? 생각보다 보조개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예뻐요. 근데 한쪽만 이렇게 있는 보조개는 또 되게

0: 레어하지 않나요?
1: 보통 이렇게 양쪽 다 있는데 한쪽만 있는 것도 되게 레어한데. 그 동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아이는 커서 성형수술 병원 원장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얘기가 이렇게 풀어지나? 근데 지금은 그게 상처처럼 안 보이죠? 딱 보조개처럼 보이는 거죠? 아우, 그래도 진짜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굴인데, 다른 데 상처 났었어 봐. 그죠?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자, Keira Knightley의 Lost Stars. 일단 듣고 올게요.

자, 스페이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일단 이 곡 들으시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사랑 영화죠. 원스. 그 원스의 주인공 글렌 한사드가 별세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어제 새벽 오토바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를 추모하며 이 곡을 띄워드릴 텐데요. 1부 마지막 곡으로 들으시면서 잠깐 쉬시고 저희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글렌 한사드 Falling Slowly 띄워드릴게요.

0: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4: 함께
3: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5: 꿈꾸자. 경기도에서.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사업으로만 8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924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13.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71조 4,99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0%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71조 6,245억 원으로 1,299.9%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에 나섭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안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해 여야가 오늘부터 2박 3일간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졸전으로 탈락한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여파로 대한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과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 협회의 밀실 운영 의혹 등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홍명보 전 감독과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반면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 이사와 박항서 전 부회장은 불참 의사를 밝혔고,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이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4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3: CBS
4: 1분 기상정보입니다. 이제는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나날이 폭염특보가 계속 강화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부산과 경남 창원, 김해, 밀양, 창녕, 의령, 양산은 오늘도 40도에 육박하는 39도까지 낮 기온이 치솟겠고요. 그 밖에 포항 38도, 강릉, 대구 37도, 청주 35도, 서울과 광주 34도의 분포로 뜨거운 열기 가득한 폭염이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당분간 햇볕이 매우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위를 식혀줄 만한 뚜렷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온열질환에 대한 더욱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도 37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폭염 대비 꾸준하고 철저하게 계속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였습니다.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0: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1: 성공은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고 실패는 치명적인 불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안졸리나 졸리나님의 신청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2부 출발해 보도록 하죠. 패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 에스프레 등 고기 준비하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도 넉넉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화 위치 할인 내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담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대표님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면 인증문자 저희한테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인증문자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현대 큐밍.
3: 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4: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 큐밍.
4: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골뱅이.
6: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러블리즈의 아추, 카라의 프리티 걸. 어, 아추, 널 보면 제 체이가 나올 것 같아. 미스터 추, 입술 위에 추. 예, 다 제 주제곡이네요. 예. 어, 장점인데? 추시의 컴플렉스의 장점인데? 자, 섀도우 매니아님. 키가 작은 저는 보폭이 작아서 언니랑 산책 가면 항상 몇십 걸음씩 더 찍힌답니다. 그래서 만보도 제가 먼저 달성한답니다. 크크크크. 이거 별 차이 없을 것 같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그 SNS에 얼마 전에 페이지에 키가 좀 작으신 분과 키가 좀 큰 친구와 네, 둘이 이제 여행을 갔는데 만보기를 채우고 여행을 갔는데 진짜로 하루 딱 끝나고 재보면 그 키 작은 친구가 거의 만보 정도 더 걷더라고요. 장점이죠. 네, 그만큼 빠듯하게 움직이니까 운동도 더 된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이님, 저는 44년째 볼살 유지 중입니다. 친구가 지어준 별명이 강부자 선생님. 아, 근데 볼살은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예. 당연히 그렇죠. 하종님, 넓은 어깨가 콤플렉스였어요. 예? 키도 좀 큰 편이라 조금만 살쪄도 한떡대해 보였죠. 네? 근데 50이 넘은 지금은 오태가 좋아 보여요. 예? 물론 원피스는 젊을 때나 지금이나 노노 여리여리해야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보진 않겠지만 잘못 입으면 인부복 같아서 흐흐. 오, 아주 적절하게 자기 자랑과 컴플렉스와 이걸 잘 섞어 놓으셨는데. 근데 넓은 어깨에 큰 키, 50이 넘은 지금은 오태가 좋아요 라고 말씀은 이 세 가지가 남자 입장에서는 절대 장점이거든요. 절대 장점. 근데 그 밑에 이제 원피스 얘기 나오길래 아, 여성분이구나 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도 그래도 너무 이렇게 왜소한 것보다는 약간은 좀 그죠? 살집이 있는 게 좋아요. 너무 마르면 그것도 노노. 이 남자들이요, 여러분. 정말 보는 눈이 없는 게 뭐 여자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좀 마르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 마른 기준이 뭔가요? 그러면은 40kg대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여자가 40kg대이려면요. 정말 누가 봐도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50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오늘 컴플렉스 얘기하는데 또 이런 또 선곡을. 야, 기가 막혔다. 좋았다. 네, 요 곡 띄워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험한 거 준비하러 갑니다.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한낮엔 극한 폭염, 밤에는 열대야, 체감온도가 체온을 웃도는 상식밖의 날씨. 제정신으로 이 여름을 버티기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락스피릿! 오늘의 구망은 이열치열 그대창 락페스티벌로 꾸며드립니다. 잠시 후 공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왼쪽 손목에 입장팔찌 착용하시고요. 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뒤쪽에 수대와 그늘막이 준비되어 있으니 컨디션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해주시고요. 헤드뱅 필수, 부킹은 선택, 자리 선점하는 사람 미워할 거야! 폭염퇴치 그대창 락페스티벌 이제 곧 시작됩니다. 첫 곡입니다. 노브레인의 넌 내

진짜 뭐 이 락 페스티벌 하면은 우리나라 라인업에 이렇게 쫙 깔리는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뭐 체리 필터, 노브레인 할 거 없이 이분들은 그냥 평생 이거 하나로도 먹고 살 것 같은 그런 느낌. 체리 필터의 올인하다 신나게 한번 달려봅니다.

비타돌체님, 아, 이코망 이렇게 또 한 주가 가는구나 하셨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또 한 주가 목요일이 온 거죠. 넌나의 비타민님, 집에 있는 훈제오리 꺼내요 하셨습니다. 갑자기 오리날다를 틀었다고 훈제오리 꺼낸다고요? 자, 유나의 혜성 이어갑니다.

스칼렛님, 와우, 피디님 센스 짱!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있습니다. 이 코망으로 여행 연습 겸 목에 기름칠 좀 해야겠어요 하셨어요. 오, 라인업에 QWER 있죠? 이번에 이 곡을 라이브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산딸기님, 맨발로 달려오고 발바닥 각질 제거 왔습니다. 신분증 검사 좀 해주세요. 저 이코만 고인물 맞아요 하셨습니다. 준비 다 하셨군요. 자, 이제 뛰어봅시다.

야, 점점 피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파고입니다. 갑자기 주식이 미친 듯이 오르는구나. 이것은 이코망 효과? 목요일날 좋더라고요. 희정님 너무 신나서 의자도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오장육부 흥분의 도가니 놀아줘의 슈퍼맨.

신나리님, 열일하면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역시 이 코마 그대로 저버리지 않네요. 오늘도 텐션 최고, 기분 업 하셨습니다. 목요일은 좀 그럴 필요가 있죠. 저희가 이 코너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

넌나비님, 와, 중딩아들도 반응하는 세대통합 이코망. 주유님,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이 추세면 지구 10바퀴도 가뿐하겠다. 소리 질러! 좋습니다. K6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어집니다.

자,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도 함께 해주시고요.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볼게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힘내자고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박그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 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 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

0: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이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올해 1월과 3월, 4월과 6월에 이어 이달까지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인플레이션 위험 우려 속에 미국 장기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19% 하락한 51,594.1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2% 내린 7,316.1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74% 내린 24,442.9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기습 공격에 대해 강도 높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두들겨 팰 것이라며 비속어를 동원해 이란을 압박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이란을 약 2주간 연속 공습하다가 지난 24일 중단했는데 이번 이란의 기습 공격을 계기로 미군의 공습이 곧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사우디와 함께 지난 28일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타격한 데 대해 이라크 정부와 협의된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타격도 시사했습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위태로운 수준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한 주간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720만 배럴, 전략 비축유는 380만 배럴 각각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 비축유는 3억 770만 배럴로 줄어 비축 초기 단계였던 1983년 3월 이후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불법 소형 기지국인 펜토셀을 통해 이용자 1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약 54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로그 삭제와 거짓 진술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KT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조사 신청이 각하된 베트남 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3기 진실 화해 위해 다시 진실 규명을 신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7도입니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1: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2: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1: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빨리 달려야 이기는 카레이싱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외로 속도를 줄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무작정 가속 페달만 밟다 보면 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기 쉽기 때문이죠. 초보와 프로를 가르는 기준 역시 누가 더 잘 그리고 자주 브레이크를 밟느냐라고 해요. 일주일 중 가장 피곤한 요일이라는 목요일. 오늘은 속도를 내기보단 브레이크를 밟는 구간이겠죠. 속도는 늦추고 볼륨은 살짝 높여볼까요? 하루에 기분 좋은 쉼표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0: 행복한 오늘 하루 함께해서 더욱 좋아요. 운동님 보내셨네요. 네, 선물 같은 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멜로망스의 선물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를 내야 이기는 경기에서 속도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바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쁘다고 거기에 맞추느라 속도를 내기보다 오히려 자주 속도를 줄이고 틈을 내어 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요즘같이 폭염이 이어질 때 잘 쉬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 좋은 노래로 잠시 속도를 늦추고 쉬어 가시죠.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잘하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정말 오랜만에 더위를 견디기 힘들어서 둘레길 맨발 걷기 중인데 바람이 살랑살랑 시원한 게 너무 행복해요. 음악이 있어 더더더 좋습니다. 문희님, 어디가 그렇게 시원해요? 부럽습니다. 어디 가도 더운 것 같은 느낌인데. 3418번님, 휴가 5일 중 첫째 날입니다. 소소하게 여행 짐 꾸리고 강원도 이름모를 깊은 산골 개울가로 떠납니다. 설렘 밤, 두려움, 기대. 아무튼 어디든 자연으로 떠나는 장렬한 여름밤, 오늘이 기대됩니다. 혼자 떠나시는 건가요? 그런 느낌인데? 와, 역시 여름엔 강원도죠. 잘 다녀오세요. 3418번님께 시원한 커피 드립니다. 이번 주는 휴가라 하루하루가 선물 같네요. 레인보우 타고 랄랄라 들으니까 안성맞춤 아이 좋아라. 이 기분 휴가 마지막 날까지 달려보아요. 7422번님. 이번 주 다음 주 휴가 떠나시는 분들 제일 많겠죠. 6947번님은 오늘 과감하게 연차를 냈습니다. 랄랄라를 좀 더 편하게 즐기려고요. 정말요? 그래서요? 랄랄라로 휴가 오신다고요? 6947번님, 믿습니다. 커피 한 잔 전할게요. 국내 싱어송라이터의 등용문,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36회 수상자 기념공연 준비하고 있어요. 랄랄라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 영화관 공연 좋잖아요. 오는 8월 8일, 9일, 토일 이틀 동안 오후 5시 장소는 CJ 아지트 광흥창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각 5분 선정해서 2분씩 보실 수 있게 초대할 거예요.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은 가실 수 있는 요일 말머리 달아서 성함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성함 연락처 요일을 같이 보내주셔야 저희가 초대할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 연락 드릴게요. 늦지 않게 보내주세요. 제주소년 2분단 셋째 줄

포터블 그룹은 아인 아멜리에였습니다. 3571번님, 오늘도 함께해요. 두 아이 학원까지 방학이라 힘드네요. 아이들이랑 수영장 있는 카페에 가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여름이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또 가을이 오면 여름이 아쉽겠죠? 순간을 행복하게 즐기면서 보내보아요. 언니 방송 애정합니다. 아이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여름방학 안 그래도 힘든데 7월 마지막 주엔 학원까지 방학인 경우가 많죠. 우리 엄마들, 아빠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름날, 여름방학 찐하게 즐거운 추억 만들고 지나가야겠죠. 제자 백가님, 저도 휴무 내고 등산하면서 랄랄라 듣고 있습니다. 덥지만 다들 힘내요. 보름만 참읍시다 하셨는데. 맞아요. 보름만 지나면 정말 꺾이지 않을 것 같던 맹렬한 더위도 한풀 꺾이더라고요. 일단 밤 공기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보름만 잘 지내보아요. 6055번님, 춘천인데요. 고속도로 나가는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 중이에요. 손님 내려드리고 문자합니다. 더운 날 고생 많으십니다. 떠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가 봐요. 9151번님, 전업주부 41년. 나도 주방 탈출해서 혼자 피서 가고 싶어요. 41년 동안 주방을 탈출 못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런. 혼자 멀리 여행까지는 어렵더라도 일단 주방 파업 선언하시고 7말 8초 쉬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카페 나들이 하시라고

V151님께 시원한 커피 한 잔 전합니다. MJ님, 랄랄라 찐 청취자입니다. 직장이라 몇 년째 듣고만 있었는데 요 며칠 전에 난생 처음으로 음악 신청해봤는데 들려주셔서 감사했어요. 직장이라 조금 놀랬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름 대신 닉네임 부탁드려요. MJ 청하신 곡 자자 왔어.

이브 아스피린까지 듣고 왔습니다. 숲속 우주님. 오늘 세종시 사는 고이 조카가 난생 처음으로 혼자서 기차 타고 서울에 와요. 얼마나 설레면서도 긴장될까요? 서울역으로 마중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학교는 벌써 방학을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학원이 방학을 해야 진정한 자유더라고요. 이모가 우리 준이 내리는 곳에 딱 맞춰 서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와. 우리 준이는 얼마나 신날까요? 서울에서 이모와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자유를 만끽하길 바랍니다. 행복한 걸림, 뜨거운 오전이에요. 시원한 90년대 노래 좋아요. 전 집안일하면서 둠짓둠짓하면서 노래 듣는 중이요. 집안일도 귀엽게 하실 것 같습니다. 8082번님, 차로 배달 중에 잠깐 문자합니다. 11시가 늘 신납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듣고 계시다고 인증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기운 내십시오. 8082번님께 커피 한잔 전할게요. 1621번님, 목욕탕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인데 여기 깡 시골이거든요. CBS만 잘 들려요. 지지직 안 거리고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 거예요? 궁금한데요. CBS가 아주 깨끗하게 잘 들리는 그곳으로 커피도 갑니다. 1621번님께 시원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덥다 덥다 하면 더 덥다는데 덥네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또롱09님, 덥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날씨잖아요. 정말 덥긴 무지하게 덥습니다. 이럴 때 0578번님, 비가 오면 좋겠어요. 하늘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김태우 사랑비 신청해 봅니다. 사람 마음이 참, 우리 이번 장마 굉장히 길었잖아요. 제발 이제 비만 안 오면 좋겠다. 더워도 좋으니까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시 시원한 비를 기다리게 되네요.

아따, 오늘 노래들이 다내 취향이네요. 나이 들었나 봅니다. 1835번님.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백원경의 랄랄라가 얼마나 젊은 방송인데, 나이 들었다기보다 음악을 즐길 줄 아시는 거죠. 재원이님, 펜션 청소하면서 항상 원경님 목소리로 힘내거든요. 성숙이라 매일이 전쟁이네요. 나도 휴가 가고 싶다. 항상 노동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펜션 깨끗하게 청소해 두시면 휴가 가시는 분들이 기분 좋게 즐기시겠죠? 시원한 커피 한잔 전합니다. 여기는 강화. 아침에는 바람이 시원해서 백원경의 랄랄라 들으면서 산책 중. 선곡이 너무 좋아서 매일 듣고 있어요. 4508번님. 강화는 이 시간까지도 시원하군요. 정말 좋은 곳이네요. 4201번님. 고1, 중2, 초6. 세 아이들 학원 방학으로 짧게 1박 2일 영월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즉흥으로 필 받아서 강릉 바다 보러 갑니다. 시원한 바다까지 보고 저녁에 집에 가려고요. 계획이 없었는데 너무 설레네요. 고1, 중2, 초6. 이세 아이들이 다 좋아할 만한 노래 뭘까 고민하다가 골랐습니다. BTS, 다이너마이트.

청량한 음악 듣고 싶다고 엘더베리님 청하신 온앤오프의 오픈 더 도어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에 나섭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키로 해 여야가 오늘부터 2박 3일간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사업으로

0: 만 8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924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13.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71조 4,99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0%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71조 6,245억 원으로 1,299.9% 늘었습니다. 올해 2분기 카드 승인액이 작년보다 7.6% 늘어났습니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 금액과 승인 건수는 각각 336조 9천억 원, 79억 6천만 건이었으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7.6%, 6% 증가했습니다. 연구소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확대와 교역 조건 개선에 따른 국내 총소득 증가,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소비 여건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쉬었음 상태라고 생각하는 구직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1,412명을 대상으로 쉬었음 상태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63.3%가 자신이 쉬었음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통계상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은 쉬었음 상태로 분류되지 않고 실업자로 분류됨에도 절반이 넘는 구직자들이 자신을 쉬었음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뇌졸중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로봇 활용 보행 재활치료의 건강보험 선별급여 대상이 소아와 청소년 뇌성마비 환자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고시를 발령하고 내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8세 이하의 뇌성마비나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보행장애를 겪는 환자들도 로봇을 활용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때 선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온열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7도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도형 문제가 나오면 자주 쓰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점선을 찍어서 가상의 보조선을 그려주면 의외로 해답이 쉽게 구해지는데요. 특히 난생 처음 보는 낯선 도형 문제가 나올 때 보조선을 동원해 익숙한 모양으로 바꾼 뒤에 난이한 문제를 풀 수 있었죠.

살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그런 보조선 역할을 할 때가 있죠. 여름 감기로 고생하는 친구를 위해 과일을 넉넉히 챙기기도 하고요. 휴가 떠나는 이웃의 반려동물이나 식물을 대신 케어해 주기도 하는데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나야겠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칩트릭의 Mighty Wings였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낯선 형태의 도형이 나오면 일단은 점선을 찍어서 정육면체를 만들거나 이등변 삼각형으로 바꿔놓고 나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리곤 하죠. 보조선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던 한 변의 길이나 내각의 합이 그제서야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고

온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힘으로 해결하겠어. 이런 마음이 용기 있는 결심인 건 맞는데요. 모든 일이 그렇게 내 마음처럼 흘러가주진 않죠? 가령 평행 주차된 대형차를 밀려고 끙끙대고 있을 때 지나가는 누군가가 함께 밀어주기만 해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잖아요. 특히나 요즘처럼 지치기 쉬운 무더운 여름에는 모르는 사람이 전해주는 가벼운 친절, 부담 없는 배려, 짤막한 응원이나 격려 한마디가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일종의 보조선 역할을 해줄 겁니다. 아, 물론 모르는 사람한테만 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는 사람한테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목요일이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제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7: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나탈리 임브릴리아였어요. 쉬버 또 텔 바흐만의 She's So High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8452님이 지수님 바느질하면서 해피송 잘 듣고 있어요. 다들 뭐 휴가네 어디 가네 하지만 저는 집콕입니다. 나가면 고생이죠. 이렇게 해피송 들으면서 바느질하는 게 하와이 간 거 부럽지 않습니다. 아휴 어디 가려면 그거부터 고생이지. 그죠? 사진만 보면은 와 더없이 좋지만 그 사진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품이 들어갑니까? 바느질하기 좋은 곡들 또 한번 찾아볼게요. 피터팬님은 처음 들어보는데 오 괜찮네 이런 노래가 흘러나올 때 라디오 듣는 보람이 생겨요 하셨는데 바로 오늘이 그럴 수 있는 날이죠. 버섯돌이님은 지수님의 해피송으로 더위를 즐겨봅니다 하셨는데 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길 수 없으면 근데 피하셔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알파벳 P로 시작하는 뮤지션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목요일. 아, 그 뮤지션도 있었지. 더위가 너무나 폭염이 기승입니다. 피하려면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알파벳 P로 시작하는 뮤지션. 뭐 한번 마구잡이로 갖다 붙여봤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뮤지션 가운데 알파벳 P로 시작하는 팝 뮤지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어지고요. 어떤 가수들이 있을까요? 알려주시고 얽힌 사연도 있으면 함께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알파벳 P로 시작하는 뮤지션. 지금 해피송에 제보해 주시죠. 어떤 뮤지션들, 오늘은 어떤 곡들 들을지 많이 많이 궁금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먼저 준비한 곡은 Deep Blue Something이에요. Breakfast at Tiffany's.

Smash Mouth였어요. I'm a believer. 그리고 Deep Blue Something의 Breakfast at Tiffany's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목요일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이죠. 오늘의 뮤지션은 알파벳 P로 시작하는 뮤지션 마이클 넌 투스트랭님 포코의 Sea of Heartbreak 오섬

홍님, 프린스요. 퍼플 레인 듣고 싶다고. 와, 장화철에 우리 들었던 것도 같고. 프린스 곡은 언제나 좋죠? 옥스토박이님, 포이슨의 Every Rose Has Its Thorn 신청하신다고. 사오정 왕서방님은 패샤 보이스의 Sea Vida 에. 또 6291님, 핏불 돌리 파튼의 Powerful Woman 신청을 하셨습니다. 저 어디서 보니까, 아니, 그 돌리 파튼하고 그 뮤지컬 배우 누구시더라? 맘마미아 닮은꼴이라고 나온 걸 봤었는데. 우리 샘 스미스 사랑해님은 포스트 말론이야. 귀여운 포둥이 내한이 두 달가량 남았습니다. 우리 귀여운 포둥이 서클스 신청합니다. 포스트 말론은 우리 포말은 온몸을 도화지로 쓰시는 뮤지션이잖아요. 스칼렛 주유님은 패트릭 헨난데스의 Born to be Alive 신청하셨고요. 내일부터 인천 라페가도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나는 노래로 예열이 필요합니다 하셨어요. 아, 이런 거 놓치면 또 주유님이 아니시지. 아, 맞다. 박개미 씨. 도로시님이 박개미 씨하고 그 누구냐 돌리 파튼하고 닮은 꼴이라고 나왔던 거 보고 저 혼자 막 웃었는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P로 시작하는 뮤지션. 먼저 들어볼 곡은 1536님 방탄소년 패트릭 스웨이즈예요. She's like the wind.

58년 여기사님, 휴가를 맞아 딸과 강릉으로 산타 열차 타고 갑니다. 여유로운 기차 여행이 너무 즐겁고요. 바쁘게 살아온 제게 충전의 의미라 딸한테 고맙습니다. 음악도 듣고 지금 너무 행복한데요. 1시간 후에는 협곡열차 타고 달려볼까 하는데요. 늘 출근길에 듣던 해피송, 오늘은 레인보우로 기차에서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적어주셨네요.

이야, 그 뉴스도 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원한 태백. 열대야도 없는 곳이라고. 어디로 가시는지 정확하게는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니까, 그래도 좀 시원하시겠지 생각하면서, 두 곡도 잘 들으셨기를. 버섯돌이님 3857, 경주님 피보브라이슨 레지나벨의 A Whole New World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P로 시작하는 뮤지션. 해피초이님이 김포에서 점심 먹고 양산 쓰고 나오는데 오늘 33도라고요. 정말 덥네요. 팔코? 이거 한글로 적어주셨네요. 저도 순간 팔코 우리 F 맞죠? 저 그냥 생각 없이 생각했, 저도 아무 그냥, 필터링 없이 봤는데, 팔코 F였네. 팔코 노래 청하셨는데. 조금 아쉽. 루이 비숑님은 폴 매카트니, 피러와 유나님도 폴 매카트니의 This Never Happened Before 신청하신다고. 꼬리꼬리 멜랑꼴리한 곡입니다. 보람님은 시갈라, 팔로마 페이스의 룰러바이, 메이블비카님 핑크 Get the Party Started. 그리고 핑크 플로이드의 곡을 스타맨님이 Wish You Were Here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지리사님이 폴리스의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t's Magic 청하셨네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P로 시작하는 뮤지션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플라시도 도밍고 모리 맥가번이에요.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여기는 영월 캠프장이라는 시리님. 어제 왔는데 지금까지 저희 네 식구만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하셨고요. 홍아미님은 경희궁 구경하고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으면서 해피송 들으신다고 두 분 다 노래 좋다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피터 세트라 쉐어의 After All 4953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알파벳 P로 시작하는 뮤지션 이어지는 곡은 주민마마 화곡동 김밥님 캔디핑님 폴리스예요. Every Breath You Take.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3: 인천도시공사.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여야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협회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문체위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과 관련한 문제는 물론 천안축구센터 건립사업에 불투명한 추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은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에게 현대축구협회 고대 카르텔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며 회장도 감독도 고대 출신이 아니면 협회에 발도 못 딛는다는 말이 왜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홍 전 감독의 선임 과정을 거듭 비판하며 2024년 당시 감독 추천 권한이 없던 이임생 전 이사가 밤 11시에 빵집에서 면접하듯 만난 후 별도의 면접이나 PT 없이 감독으로 선임됐다며 관례와 절차를 무시한 특혜 시비가 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건설업 종사자 수가 전년보다 7천 명 늘면서 2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71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 8천 명 늘었습니다. 최근 증가세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가 견인했고 특히 부진이 이어졌던 건설업 종사자가 업황 개선 등

0: 시작으로 24개월 만에 7천 명 늘면서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5월 기준 근로자 1인당 332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만 8천 원 줄면서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해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ETF 신탁 수수료가 고객 최적 수준의 7배를 넘게 받고 있다며 관련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6개 주요 은행의 ETF 판매액은 64조 원으로 6개월 사이 8.8배 늘었고 대부분의 ETF 거래가 6개월 내 매도하는 단기 거래임에도 단기 거래에 불리한 선취 수수료가 92%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부담이 고객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은행은 낮은 목표 수익률 설정과 선취 수수료 수치를 통해 고객 이익의 14%를 수수료로 챙겼고 이는 고객 최적 신탁 수수료 대비 7.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전국적으로 4만 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114는 다음 달 분양 물량을 조사한 결과 전국 60개 단지에서 39,341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과 전년 같은 기간의 2배에 넘어서는 물량으로 7월 예정 물량 일부가 8월로 2월 되면서 공급 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9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시 5분입니다.

0: 유지수의 해피송 2부로 왔습니다. 2부 첫 곡은 우리 곱돌님이 신청하신 파일럿의 매직이었습니다. 아, 은미님이 16살 차이가 무색한 친구의 환갑 축하해주세요 하셨어요. 제게는 친구 같고 언니 같고 때로는 엄마보다 더 따뜻한 명순 언니의 환갑을 축하해주세요. 솔직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언니가 벌써 환갑이라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몸소 증명하는 우리 언니. 지금까지 참 많이 애쓰셨잖아요. 이제는 남들 챙기느라 바빴던 시간보다 언니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제 친구 해주세요 하시면서 축하사연 주셨어요. 와, 우리 명순 언니의 환갑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마 내가 환갑이라니? 명순 언니도 잘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나 환갑 맞아? 나 아직 아닌데?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신다는 건 주위에 좋은 분들이 또 계셔서 그러신 거겠죠? 아, 내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다. 자, 축하드리고요. 해피송 2부는 이런 얘기 나눕니다. 친절과 배려는 네모다. 뭐 친절과 배려가 좋은 거는 다 알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례를 적어주셔도 되고요. 친절과 배려에 대한 모든 이야기 대환영합니다. 저도 많죠. 저도 많습니다. 우리 햇님이들이 특히 제가 막 잘 모르는 것들 알려주시고 틀린 것도 잘 알려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자, 친절과 배려는 네모다. 네모 채워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 햇님이들은 친절과 배려 하면 어떤 이야기들 생각나시는지 해피송에 알려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굿라이프님, 날씨는 35도로 덥지만 춤은 멈출 수가 없죠? 하셨는데 춤은 계속돼야죠? 자, 세 곡이었습니다. 혜숙님이 신청하신 팝스의 라틴 러버, 또 파파 위니 I Can't Stop Loving You, 포르투갈 더 맨의 Feel Is Still까지 전했습니다. 1138번으로 화창하다 못해 뜨겁지만 저는 드레스룸을 다 뒤집어서 오전 내내 정리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4년차인데요. 요즘 정리 수납을 배워서 활용도 100%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흐뭇하네요. 우리 햇님이들도 덥다고 에어컨 아래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동안 못했던 정리 수납하면서 깨끗함에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지수 언니도 도전할 또 있다 하셨는데 너무나 친절한 이런 말씀, 아 이런 거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는데 저희 집을 보고 가셨나?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엉망진창인 거 보고 가셨나? 아, 이 언니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을까나 모르겠습니다. 친절한 말씀은 고맙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는 친절과 배려는 네모다. 네모를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유쾌하게님, 친절과 배려는 센스죠. 친절해야 될 타이밍을 알고 배려하는 마음은 센스 그 자체입니다. 아, 맞습니다. 친절과 그 배려에도 템포 조절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어요, 여럿이. 그 신혼부부가 본가에 온 거예요. 인사드리러.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그 서로 너무 챙기는 모습, 과한 친절과 배려? 아, 귀엽기는 한데, 얘들아, 때와 장소 좀 가리자. 얘들아, 좀 가려. 어? 때와 장소는 가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도로시님, 친절과 배려는 사랑입니다. 가족끼리도 친절과 배려를 함께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죠. 이게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친절과 배려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 그러면 내 속만 썩어가는 거죠, 뭐. 오늘 나 좀 꽈배긴 것 같은데, 그렇죠? 퀼트님은 친절과 배려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덕목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이들에게 1순위로 가르쳐야 할 덕목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거잖아요. 억지로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꾸준하게, 그렇지만 교육의 힘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실천해야 돼요. 꾸돌스키님, 친절과 배려는 거울입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내 태도가 결국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로 비친다는 의미죠. 아, 그쵸.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친절하게 대하면 친절하게 돌아오고,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니까. 방탄소님, 친절과 배려는 반사입니다. 예전에 10여 년 전인가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사서 계산하는데 알바분이 친절하게 한 개 더 가져가세요. 원 플러스 원입니다 하셔서 하나 꺼내 그 알바분께 드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으셨던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반성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 샀는데 원 플러스 원인 줄 모르고 계산하면 그 카운터에서 알려주시자. 원 플러스 원이라고. 그럼 저는 아, 네, 고맙습니다 하고 두 개 다 냉큼 가져갔는데 반성해보게 되네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2부 주제 친절과 배려는 네모다. 네모 채워주세요. 이어지는 곡은 딸기산도님 플레이어예요. Baby Come Back.

송마래님, 늦게 출첵했지만 노래는 즐겨야겠죠? 둠칫둠칫 하셨고요. 이 곡은 우리 주유님, 후리자 향기님, 탱크9977님 등 신청하셨어요. 패트리 헨난데스의 Born to be Alive였고요. The Pointer Sisters의 Jump, 그리고 딸기산도우님 플레이어의 Baby Come Back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이분은 친절과 배려는 네모다. 0853 우리 영미님은 친절과 배려는 매출을 올려준다. 손님들에게 아이스팩에 담아서 고기 챙겨드리니까 엄청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꼭 이게 의무는 아니라도 먼저 요청하지 않으셔도 알아서 챙겨주는 서비스. 아, 이런 서비스가 단골을 부르는 거죠. 아, 일머리가 있으시네요. 로코홀릭님은 친절과 배려는 행복입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어르신들 뵈면 함께 나눠 들어드려요. 저희 엄마 생각도 나고 해서 도와드리면 어르신들께서 고맙다며 좋아하시는데 그 모습 보면 저도 행복해집니다. 아, 그런 거 있죠. 우리 가족 같아서, 남 같지 않아서. 줄리나님은 친절과 배려는 용기다. 요즘 같은 세상 너무 친절하고 배려를 베푸면 오지랖 소리 듣지만요. 저도 어르신들께는 최대한 배려하고 친절하려 합니다. 특히 이렇게 나이가 한 해 두 해 들고 경험이 또 쌓이면 어르신들에 대한 그 공감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더 배려하고 친절해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남 같지도 않고. 해피그님. 큰아들이 재수할 때 지하철에서 쓰러진 여학생 신고하고 벤치에 앉혀주고 학원에 늦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했다 했네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기특한 아들이 뉘집 아들이에요. 아유, 뉘집 아들이 이렇게 잘 컸대요. 훈남이네, 훈남. 무죠. 고공행진님은 친절과 배려는 공기다. 과호흡처럼 가끔은요. 너무 많으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아, 그치. 뭐 가게나 뭐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아니 계속 나만 쫓아오시고 어떤 스타일 찾으세요? 묻고 골라주시고 자꾸 물어보시면 저 좀 힘들어요. 아, 저 잠깐 그냥 한 바퀴 둘렀다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이러시면 저는 좀 이런 거. 코파는 곰돌이님, 지하철역이나 기차에 무거운 캐리어 들고 계단 이동하는 사람들이 계실 때 제가 가끔 캐리어 들어드리는 친절을 베풉니다. 지수님 저 착하죠? 이제 가족들에게만 잘하면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자.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게시판에서부터 서로 친절하고 배려하는 걸로 해요. 이어지는 곡은 졸리나님 신청하셨고요. 핑크 말틴이에요. Hey Eugene.

신청하셨는데. 아, 북망산천님, 해피그님, 꿈꾸는 먼지님이 신청하신 파티샤 가스의 목매가 모아 내 남자라는 뜻이죠. 또 핑크말티니의 헤이 유진. 이 곡은 또 우리 블루카페님이 유진씨 아니냐고. 유진 아니고 유진씨 아니냐고. 아, 이런 유머들 대환영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메이플피카님, 펜타토닉스에요. 다프펑크.

주영님, 산천바라기님, 파닉에따 디스코 하이 홉스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 속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나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보람니, 로빈틱, 또 T.I. 프레 윌리엄스, 블러드 라인스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0: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심야 빵집 면접 논란을 비롯해 고액 연봉 수령, 측근 특혜 채용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홍 감독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는 질의에 행정적 개입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프로팀 감독 시절 15억 원대 연봉을 받다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오면서 38억 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는 지적에 홍 감독은 38억 원은 절대 아니라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으며 협회가 지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협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측근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홍 감독은 측근 채용 개입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8월 말까지 30일이 연장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천준호,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전했습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특위 시한이 내일 종료되기 때문에 30일 정도 연장하기로 했고 30일 연장되는 국조는 올림픽공원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준비할 목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후 국회 국정조사 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한 뒤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7일에서 29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에

0: 그래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낮은 53%로 집계됐고, 부정 평가는 37%로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로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내렸으며 민주당이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인하돼야 한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았고 동결돼야 한다는 응답이 29%, 인상돼야 한다는 응답은 20%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미군이 엿새 만에 이란을 상대로 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X에 미 동부 시간으로 29일 오후 10시 어제 미군을 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 시도에 대응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습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공습 완료를 발표하면서 군 지휘통제실과 미사일 드론 시설, 해상 전력 자산을 포함해 이란 내 수십 곳에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표적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이 이란 공습을 재개하면서 이란 역시 중동 지역 미국의 동맹국들에 설치된 미군 기지들에 대한 보복 공습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와 관련해 미 연준 통화정책, 중동 사태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2: 2시 5분입니다.
3: 송인찬의 어떤 가요?

0: 7월 30일 목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은요. 신승훈의 엄마야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포유 아나운서 송인찬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제목이 엄마여, 엄마야였잖아요. 근데 처음 이걸 보고 나서 저는 엄마야 나는 왜 이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조용필의 고추잠자리더라고요. 자, 요즘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송편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봉디의 최애 소울푸드가 순댓국이었잖아요. 저도 물론 좋아합니다. 그 남자들의 3대 소울푸드가 있어요. 국밥, 돈가스, 제육볶음. 이 세 개만 있으면은 일주일 로테이션으로 돌려가면서 먹어도 질리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의 최애 소울푸드는 이 세 개가 아닌 돼지갈비입니다. 돼지갈비는 먹어도 먹어도 끝없이 들어가요. 자, 우리가 매일 이렇게 저와 송편님들의 취향을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눈에 띄는 글들이 좀 있었습니다. 송디가 오고 나서 선곡이 젊어진 느낌이에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아, 영해졌어요. 등등. 저희는 나름 열심히 이 여러 세대를 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송편님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A면 사연과 신청곡 데이에서는 우리 송편님들의 노래 취향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요새 어떤 노래 많이 즐겨 들으시나요? 송편님들의 플레이리스트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아, 어떤가요에서 이제 이 노래가 나올 때가 됐다. 이런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적어주시고요. 또 송편님들의 노래 취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알려주셔야 또 왜 이 노래가 좋은지 알려주셔야 우리가 저희가 송편님들의 취향을 또 맞춰드릴 수가 있거든요. 송편님들의 노래 취향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서울의 중심 대학 서경대학교
5: 서경?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관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신화 브랜뉴 이어지는 곡은 핑클의 나우까지 함께 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 하고 계십니다. 1326번님 32년 전에 대학생 1학년이었어요. 운전면허증 따서 차를 몰고 대구의 팔공산이라는 곳을 드라이브하면서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였거든요. 그 노래에 담겨있는 곡들은 주로 94년도 칵테일 사랑, 내 사랑 못나니, 그냥 걸었어. 이 노래를 무한 반복했더랬죠. 그때 그 시절이 아련히 떠오르면서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32년 전에 대학생 1학년. 아, 저 칵테일 사랑과 내 사랑 못나니가 94년도 노래였군요. 근데 그 명곡 같은 경우는 정말 시대를 가리지 않는 게 칵테일 사랑 같은 경우는 저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제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5655번님은 디베이스 모든 것을 너에게, 그냥 요즘 이 노래 꽂혔어요. 그리고 이 노래라는 게 확실히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요새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다들 좀 시원한 노래를 듣는다고 하시는데 말랑님, 요새 변진섭 바람을 즐겨 듣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더워서 밤 산책할 때 한 줄기 바람이 머리를 식혀줘서 참 좋아요. 또 오늘도 놀자님도 요즘엔 너무 더워서 시원한 바다 노래가 듣기 좋아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여름 플레이리스트 같은 것도 유튜브에서 너튜브에서 많이 듣는데 듀스 여름 안에서 뭐 조용필 여행을 떠나요, 윤종신 팥빙수, 그리고 파도, 바다 뭐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노래들을 참 많이 듣죠. 그런 와중에 로맨틱과 질투님은 송티 트로트만 아니면 돼요. 근데 트로트가 좋지 않나요? 이렇게 시원한 날 때? 저는 제 어렸을 때 그 시절 애창곡들은 트로트였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트로트를 또 제가 불러드릴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나름 제가 트로트는 좀 잘 부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젠가 오겠죠. 초코라떼님은 하투와 루드랑 키키 404 그리고 리센드 러버어택을 즐겨 들어요. 새 곡 들으면 자신감이 뿜뿜 샘솟는 느낌이 들어서요. 맞아요. 이게 살짝 기분이 처지거나 할 때가 있어요. 특히 뭐 이런 더울 날은 더 그런데 그럴 때 이런 업되는 노래를 들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둘탱이님의 사연입니다. 아, 송디 결국에는 안방 차지하셨군요. 작년 어떤가요 공개 방송에 참석했었던 1인입니다. 오! 그때도 야망 가득한 저글링 퍼포먼스를 보고 큰일을 해낼 사람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결국에는 안방 차지하셨군요. 저도 자주 참여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사연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뭐 그날을 위해서 저글링을 연습해뒀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언젠가 보여드릴 날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봉디가 너무 막 미안하다, 내가 신입한테 막 이런 삐에로 눕히고 저글링 시켜서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진짜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네, 표정에서 그렇게 잘 안 드러난 것 같더라고요. 내일 저희가 또 보라 하는데 그때 한번 또 와주시면은 얘기를 남겨주세요. 둘탱이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UN 파도.

콜 미저리였습니다. 그전 곡 둘탱이님의 신청곡 유엔 파도였습니다. 아, 오늘 A면은 송편님들의 음악 취향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유엔 파도, 그 저는 그 유엔 유피 이 두 그룹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같은 유씨여서 그런지 유엔이 파도고 유피가 바다죠. 네. 아, 또 많은 분들이 트로트를 잘 부르실 것 같다, 트로트 미스터 트롯 나가는 거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특별히 한 소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이 한 소절 듣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언젠가 또 완곡을 할 수 있는 날이 올지 안 올 수도 있겠네요. 카사블랑카님, 김건모 잘못된 만남을 95년 군대 상병 때 처음 들었는데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했네요. 맞아요. 이게 노래가 빨라가지고. 근데 아, 가사가 참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그 잘못된 만남하고 시리즈로 이어지는 곡들이 또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6225번님은 2001년 대전에서 남양주로 이사를 했는데 대전에서 살았던 기억이 너무 힘들어서 어느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부르던 노래,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자주 부르는 노래, 김현정의 멍! 부르고 나면 속이 후련해져요. 수수맘님은 50대 송편입니다. 가사도 가사지만 멜로디가 들었을 때 기억나고 또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좋아요. 로제 아파트, 화사, 굿바이. 나이는 중년이지만 젊은이들 노래 좋아요. 이 저도 참 멜로디파인 것 같아요. 일단 멜로디가 기억에 오래 남아야 또 그 노래를 꼭 찾게 되더라고요. 인절미님은 갑돌이 사운드 못난 남자 요즘 자주 듣는다고요. 아, 봉팔 두고 떠나셨지만 봉디 노래 들으며 함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헤어지는 중인가 봅니다. 사실 봉팔님들과 봉디의 추억이 6년이잖아요. 그런데 뭐 바로 있는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저는 한 1년 반에서 3년 봅니다. 자장나무님,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이 노래를 즐겨 듣는다고 하는데, 아, 수고했어 오늘도죠. 노래가 좋은 이유는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항상 수고했다는 카톡을 보내고 있기에 이 노래가 좋아요. 누군가에게 응원하고 싶을 때 이 노래만한 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입학을 하고 났는데 MT, 새내기 배움터, 세터 이런 걸 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선배들이 이 노래를 재생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 그런데 괜히 막 좀 울컥하고 내가 대학에 왔다 이런 좀 흔히 속된 말로 뽕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좀 차오르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반주자님이 첫날 무척 어색하다고 느꼈는데 3일 만에 완벽 적응한 목소리예요. 대박! 목소리에 들뜸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무섭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긴장을 조금만 해도 이게 티가 난다는 거잖아요. 아직 그런 거를 숨길 만한 어떤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실시간 피드백도 환영합니다. 짜짜이모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승환, 덩크슛!

이승환 덩크슛 원모어 찬스 널 생각해 두 곡 연달아 듣고 왔습니다. 오후에 나른함을 깨우는 텐션 찬스 에이미 언송편님들의 노래 취향 얘기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 비공개로 송디, 효진 아나, 이강민 아나 왜 노래를 다 못 부르시는 거죠? 아까 트로트 부른 게 좀 충격적이었나 봐요. 9243님 노래에 매가리가 없다요. 파이프라인님 노래 부르는 거 안 찬성입니다. 8358번님 송디 노래는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자, 우리 송편님들이 노래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중에 제 노래를 듣고 싶으셔도 못 듣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얘기했습니다. 아, 기본자리님께서 송디 안녕하세요. 처음에 DJ 바뀐다고 했을 때 봉디 가서 섭섭한 건 둘째치고 새로 오실 DJ가 엄청 걱정되더라고요. 왜인지는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디님 화이팅! 힘내요.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퇴사자 노래를 많이 듣는다고 하시는데 친구들이 잭스키스 좋아할 때 저 혼자 독고다이로 퇴사자 팬클럽이었다고요. 와, 이름이 천우운풍이에요. 와, 그 태사자도 이게 딱 한자로 클태자 이 숫자 4 그리고 아들자자 이거에 팬클럽은 하늘 비 구름 바람이라서 천우운풍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또 그런 그룹명과 팬클럽 보기 힘들죠. 천우운풍 멋있네요. 저는

그 CBS 오기 전까지 제가 알던 태사자는 삼국지의 태사자밖에 없었습니다. 또 에이티즈 최산춤을 배워서 인스타그램에 올려달라라고 해주시는 분 계시는데, 근데 제가 방금 들었거든요. 그 최산춤이 이미 트렌드가 한풀 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트렌드한 거를 보내주시면 제가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리지아님께서 몇 학번이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16학번입니다. 여러분의 굉장히 어리죠? 16학번. 그러나 그 16학번도 이제 한국 나이로 30살이다. 또 대학 가면은 취급도 안 해줘요. 뒷방 늙은입니다, 저도. 3124번님, 송디, 날씨가 너무 더운데 아들맘 매미 잡으러 갑니다. 가기 싫어요. 더위 먹진 않겠죠? 무서워요. 이 무섭다는 게 날씨가 더워서 나가는 게 무섭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매미를 잡는 게 무섭다는 건가요? 근데 정작 이제 아들은 좋다고 하고도 잡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 나이 때만 볼 수 있는 아들의 맛이죠. 초코라떼님의 신청곡입니다. 하츠 투 하츠 루드.

하츠 투 하츠 루드 키키의 404 아니고 44 듣고 왔습니다. 아, 저희는 풀킴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하면서 A면 갈고 B면에서 만납시다.

0: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3: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청계천에서 방문객이 던져놓은 동전을 무단 수거하거나 몸을 씻는 등 잇따라 질서 위반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동전 무단 수거가 발생한 청계천 팔석담과 이른바 수변 목욕 행위가 벌어진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해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설공단은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총 8.12km 구간을 교대 순찰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문학적 발자취를 기념하고자 삼양로 165길 307m와 삼양로 169길 일부 156m를 포함한 총 463m 구간에 명예 도로명 노벨 문학길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작가가 유년기와 학창시절을 보내며 문학적 감수성을 키운 우이동 고택 주변 도로라고 군은 전했습니다. 군은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높아진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연결하고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기억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5년간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내지 않은 탈루세원 85억 원을 적발해 추징했습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피상속인 사망정보와 취득세 신고 내역을 교차 점검해 미신고 사례 3,200여 건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상속개시 기준의 세법 인식 부족으로 과세 누락이 잦았던 만큼 이에 대한 정밀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기도 내 고령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요양시설보다는 살던 집과 동네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도시지역 거주 만 60세 이상 고령자 3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6%가 가능한 한 내 집에서 오래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원은 100세 시대를 맞아 병원과 돌봄, 복지시설을 도보 15분 생활권 내로 묶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1,000원에 제공하는 경기도 대학생 1,000원 매점이 도내 6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경기도는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남북권 중심이던 사업을 경기 북부의 경복대,

0: 협대까지 넓혀 모두 6개 대학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천원 매점은 시중가 대비 9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며 2학기 개강에 맞춰 순차적으로 문을 엽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6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2: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2: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3: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2: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노래는요. 6018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파일럿 정현준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아, 저희가 아까 이승환의 덩크슛을 재생을 해드리면서 짜짜이모님의 신청곡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PD님께서 적어주신 걸 보고 그대로 읽었거든요. 근데 저의 신청곡은 아니었지만 시원하게 잘 들어요. 네, 실제 신청해 주신 분은 구구코님이었고요. 네, 구구코님께 사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면에서는요 새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좀 기존에 있던 코너들과 새롭게 바뀐 코너들을 소개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만나볼 시간은요 이름하여 타임머신 퀴즈. 사실은 이 코너명을 두고 제작진들의 고민이 좀 깊었습니다. 아, 이거 좀 너무 직관적인 것 같다. 평범한 것 같다. 뭔가 부족하다. 하지만 듣자마자 단박에 뭘 할지 예상되는 이름으로는 또 이만한 게 없다 싶어서 타임머신 퀴즈로 저희가 이름을 확정했고요. 물론 이전에도 비슷한 느낌의 코너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송편님들 새 마음,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한번 만나볼게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에서도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운전만의 브레이브걸스의 곡 듣고 오시죠.

시스타 터치 마이 바레 그전곡 브레이브걸스 운전만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바로 타임머신 퀴즈 한번 가보시죠. Yo, check this out, man.

이야기 타임머신 퀴즈. 타임머신 퀴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 코너긴 하지만 이름만 들으면 뭘 할지 다 예상되시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퀴즈로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언제로 돌아갈지 노래로 먼저 만나볼까요? 자, 이 노래 송편님들도 잘 아시는 노래일 텐데요.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입니다. 1995년 7월 상위권에 머물던 노래로 이 당시 별들의 전쟁이 따로 없었습니다. 솔리드, REF, DJ DOC 등등 보이그룹이 대세였던 그 시절이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1995년 7월로 떠나봅니다. The engine is starting up. 1995년 7월 31일 1일자 기사를 보면 그 시절에도 오늘 못지않은 폭염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여성들의 과다 노출이 서울의 신촌, 압구정동,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광주 충장로 등 전국 주요 번화가에 크게 유행하면서 일명 아슬아슬 패션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당시에 유행했던 이 패션은 상의에는 이것을 입고 하의에는 핫팬츠를 입어서 야, 이거 옷을 입었다기보다는 걸쳤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여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타임머신 퀴즈 나갑니다. 이 패션은 1995년 7월 말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그 해에 이전보다 더욱 짧아져서 허리를 완전히 노출시키며 10대, 20대 여성뿐만 아니라 주부들까지 가세했다고 합니다. 요새는 크롭티라고도 불리지만 한국에서 처음 소개되었을 때는 우리 신체 중에 이곳이 드러나는 점이 강조돼서 이것티라고 널리 불렸는데요. 복부를 훤히 드러냈던 패션, 여기서 이것티는 뭘까요? 자, 송편님들 아시겠나요? 정답 알겠다는 송편님들은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미 벌써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답과 함께 1995년 여름 그 시절 패션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추억. 아, 당시에 나도 이런 패션을 좀 입었었는데 1995년을 강타한 유행 패션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하는 송편님들은 그때 이야기도 함께 보내주세요. 아, 참고로 정답은 T 포함해서 세 글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택배로 가는 랜덤 럭키박스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995년에 발표된 두 곡 룰라 프로와 아마추어 그리고 김건모 잘못된 만남 함께했습니다. 타임머신 퀴즈 오늘은 1995년 7월로 저희가 한번 돌아가 봤는데요.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새는 크롭티라고도 불리지만 한국에서 처음 소개됐을 때는 우리 신체 중 이곳이 드러나는 점이 강조돼서 이것티라는 명칭이 널리 쓰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패션의 이름은 뭘까요? 정답은요. 배꼽티였습니다. 자, 일단은 오답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수지맘님 하이실종 패션, 세 글자님 민소매, 최강권철님 정답 탱크탑. 다 그 시절에 유행하던 패션이었긴 했지만 오늘의 정답은 배꼽티였죠. 진짜 많은 분들이 본인 그 우리 송편님들의 어떤 정답과 함께 그 시절 추억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좀 상상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8528번님 정답 배꼽티입니다. 그 시절 여자친구가 좋아하던 옷 지금 잘 살고 있겠죠? 그렇겠죠? 네, 어떠셨으면 좋겠나요? 잘 사셨으면 좋겠죠? 6654번님 그 시절에는 머리 두건도 썼었어요. 앞머리 살짝 빼서 엣지 포인트도 주고요. 그 머리 두건이 반다나 그거 맞죠? 제가 그 90년대 패션을 보면은 정말 부러웠던 게 겹치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행은 있었지만 다들 약간 그 하나의 포인트, 개성을 다들 주고. 근데 저는 약간 그럴 자신이 없거든요. 뭔가 최대한 평범하게 입어야 되고 그렇게 조금 막 티를 내는 게 아, 좀 뭔가 마음속으로 두렵더라고요, 살짝. 그래서 그 시절 분들의 자신감 이런 게 굉장히 부럽다. 8204번님은 그때 배꼽티에 7부 골반 바지에 벨트, 빨간 립스틱으로 마무리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무지 촌스럽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보세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크롭티 유행이죠. 그리고 7부 골반 바지는 카프리 팬츠라고 해서 또 유행이랍니다. 그러니까 벨트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진짜 패션은 돌고 돈다. 근데 95년 7월 그 당시에 기사를 찾아보면서 좀 놀랐던 게 노출공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핫팬츠에 배꼽티, 당시에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 남성들은 또 러닝셔츠 차림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 이전까지는 꽁꽁 싸매고 다닌 게 맞나요? 그리고 또 충격적이었던 거는 샌들. 여성이나 남성 모두 맨발에 샌들을 신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게 특징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신고 다닌 게 아니었나 좀 하는 그런 궁금함도 있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들 많은데요. 룰루님은 95년에 21살이었는데 아버지가 엄해서 지하철에서 배꼽티 갈아입고 집 갈 때는 다시 일반 셔츠로 갈아입고 귀가했었다고요. 그 뭔가 외박하면 이제 뒤로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들킬까 봐. 그런 얘기. 그리고 1201번님은 배꼽티. 그 시절 저희 누나가 배꼽티 입으려고 다이어트 엄청 했는데 배꼽이 참외 배꼽이라서 사놓은 배꼽티도 입지 못하고 부모님 엄마가면서 하루를 식음을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참외 배꼽이란 말도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배꼽 모양이 또 예뻐야 또 이게 태가 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짬보님이 그 당시 김희선 씨의 흰색 곱창 밴드, 은색 목걸이, 립 라이너 그리고 진한 팥죽색 립스틱에 은갈치 립스틱을 덧바르는 것이 유행이었다고요. 저거는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일단 상상이 잘 안 가는데 한번 사진을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타임머신 퀴즈 8528번님, 6654번님, 8204님 포함 다섯 분께 저희가 랜덤 럭키박스 보내드립니다. 장혜진 가라 사랑아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혜진 가라 사랑아, 박미경 넌 그렇게 살지마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아, 초코라떼님께서 박미경 넌 그렇게 살지마 노래가 나오는 도중 축구협회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라고요. 네, 저는 말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배꼽티 얘기가 또 되게 많이 나왔고 그 공감할 만한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4508번님, 그때는 배꼽티 입은 사람을 보면 눈을 어디 둬야 할진 안감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저도 남자로서 요즘도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배꼽티, 크롭티. 사실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막 시야를 분명히 보고 있는 건 아닌데 괜히 막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상대방이 또 불쾌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 배꼽티, 크롭티를 입는 심리는 어떤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던 게 용맹한 농부님, 어른들이 배에 바람 들면 배탈 난다고 걱정하셨어요. 뉴스에도 났어요. 맞아요. 어르신들, 어른분들이 배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불 안 덮고 자면 배에는 꼭 덮으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배탈 난다고. 최강 권철님, 부모님들이 약간만 노출해도 뭐라고 하시는데 난닝구에 핫팬츠와 배꼽티라니 우리보다 더 심하네요. 그쵸.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잡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비슷한 의견으로 아띠79님께서는 그때 배꼽티 입고 돌아다니셨던 누님들은 요즘 딸들에게 배꼽티 입는 걸로 뭐라 안 하시겠죠? 어떤가요? 이미 해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오히려 더 잡으시나요? 아니면은 나도 다 해봤던 거다, 너희도 누려라 이렇게 하시나요?

에이니 김미라님께서 아 송디도 브릿지 머리 염색해봤을까요? 저 초등학생 때도 저 브릿지 머리가 진짜 유행이었는데 저는 일단 염색을 26살인가? 그때 처음 해봤어요. 그 전까지는 머리에 돈 쓰는 게 좀 아까웠고 머리도 맨날 그 불땡클럽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그냥 이렇게 알아서 잘라주세요 하고 그때 5,000원이었나 8,000원이었나 아무튼 제일 싼 값 내고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네. 좋은 사람 박효신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

0: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1691번님이 인찬님 잘 듣고 있어요. 저글링맨이라고 해주셨는데, 내일 저희가 보라 진행하거든요. 첫 번째 오프닝 곡 나갈 때 제가 오랜만에 또 한번 저글링 신명나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선우정화가 부르는 상상입니다. 송편님들 내일 또 올까운 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0: L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크뉴스입니다. 연이틀 폭락한 코스피는 오늘 등락을 오가며 장중한때 6천선 회복을 시도했지만 결국 1% 넘게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69.68포인트 1.23% 내린 5,593.56으로 장을 마쳐 사흘간 17%가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5.54% 오른 5,976선까지 오르며 6,000피를 목전에 뒀지만 이후 다시 하락 전환하는 등 하루 종일 오락가락 장세를 이어간 뒤 결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7.9포인트 2.7% 내린 644.78로 장을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9.3원 내린 1437.4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6천선 아래로 밀린 코스피가 좀처럼 반전의 기회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최악의 국면은 통과 중이라는 진단이 나와 눈길을 끕니다. 이경신 대신증권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코스피 수준은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기술적 측면에서도 과도한 하락으로 판단한다며 중요 분기점 지지선으로 5,700에서 5,800선을 제시하고 현재 코스피는 최악의 국면을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등락 후 5,700에서 5,800선에서 안착 시 1차적으로 선행 PER 7배 수준인 8,200선, 2차적으로는 8배 수준인 9,300선까지 회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이 밝혔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수사인력은 특별검사를 제외한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도 70인 이내로 꾸려지고 특검의 수사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입니다. 20일의 준비기간 뒤 90일간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2회에 걸쳐 약 30일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어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4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합의안을 수용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구와 경북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 기온이 내륙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대구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기준 동해안 주요 지역 낮 최고 기온은 영덕 37.4도, 포항 37.2도, 대구는 34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2.2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5: CBS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다.

0: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기다릴 것이 있을 때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다시 만날 사람이 있을 때 희망을 남겨두곤 하죠. 손꼽아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단 건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시간을 기대와 설렘으로 채워나가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인고의 시간을 건너 마주하게 될 다음 순간은 반짝이는 한 장면이 될 테니까요. 약속된 시간이 다가올 때 느껴지는 그 기분 좋은 설렘과 함께 시작합니다. 3 Degrees에요. When will I see you again?

0: 30 Degrees의 When Will I See You Again,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양산 쓰는 남자님, 어린 왕자처럼 4시 5분만 기다렸어요. 하트 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4시 5분만 기다렸어요. 3530님, 청소년 상담사 연수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하루 종일 교육이라서 허리가 묵직해요. 주로 실습과 토의 방식이라 그나마 지루함은 없습니다. 연수 잘 마치고 추후에 청소년 상담에 귀한 쓰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네요. 멋지시다. 이렇게 뭐든 배우려고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 언젠가는 귀하게 쓰일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대단하시네요. 6679님, 한창 무더위가 절정인 7월 말이에요. 라이키팝을 같이 청취하는 분들과 함께 음악에 맞춰 신나게 몸을 흔들어 잠시 더위를 잊어보려 합니다. 물론 하디도 같이요. 그럼요, 저도 함께 음악과 함께 이 더위를 우리 잊어보자고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더위를 잊을 만큼 좋은 음악들로 함께 할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참 좋은 여행.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서울사이버대학교.
6: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7: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아웃핏의 Your Love였고요. 8887님 청해 주셨어요. 존파의 Saint Elmo's Fire였습니다. 제목에 Fire 들어가가지고 그림자님이 일이 더운데 Fire 이열치열이죠? 열정! 준호맘님이 이열치열 더울 때는 Fire로 맞습니다. 이게 맞나 싶긴 하지만 좀... 이길 수 없으면은 그냥 함께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해피라디칼님,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퇴근하기 한 시간도 안 남은 지금 좋긴 좋아요. 드디어 곧 퇴근요 하셨는데, 아, 이 텍스트에서부터 신남이 느껴집니다. 곧 퇴근이라니. 하, 부럽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은근 이 나른한 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소화 다 되고 살짝 이제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혹은 일과를 좀 마치고 아 나른하다 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여러분들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아 약간의 부담이 있네요. 풍금새님, 와 집 온도가 31도 이게 실화인가요? 실화입니다. 놀랍게도 진짜 싫어더라고요. 오늘

그 체감 온도는 훨씬 높대요. 습도도 높고 이래가지고. 정말 우리 라이커님들 건강하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로하맘님, 오늘 저녁은 남이 해주는 밥. 언니네 놀러 왔어요. 하셨네요. 그래요. 더운 날에는 우리 애쓰지 말고 남이 해주는 밥도 먹고 그래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막다 하려고 하다가는 또다 놓치는 수가 있으니까요. 남이 해주는 밥 좋네요. 뭘 드시려나? 매일 빛나는 여름님이 제가 얼음 동동 식혜 쏩니다. 자, 모두 받으셔요 하셨는데 저도 받으러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 찜질방 가면 꼭 먹는 그두 가지가 있는 거.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얼음 동동 식혜란 맥반석 달걀 그리고 미역국. 이상하게 그 찜질방에서 먹는 미역국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얼음 동동 식혜 쏘신다니까 저도 받으러 줄 서겠습니다. 어디로 서면 되나요? 7673님 청해 주셨어요. 크리스탈 게일의 Don't It Make My Brown Eyes Blue 그리고 올리비아 뉴튼 존입니다. Blue Eyes Crying in the Rain.

하효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니 크라비츠의 Black Velvet이었고요. 엘레나 마이슬의 Black Velvet까지 띄워드렸어요. 음유시인님께서 브라운, 블루, 블랙 음악의 색깔

사람이 묻어납니다 하셨는데 이 메시지 보고 나서 노래 들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 색이 딱 그려지지 않나요? 이런 노래들 참 신기하네요. 아, 여러분, 영화 원스로 잘 알려진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 글렌 헨사드가 현지 시간 29일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 글렌 헨사드의 목소리 들어보죠. If you want me 띄워드리고요. 그 전에 나나 무스크리의 Why Worry 띄워드립니다.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였습니다. 이 노래가 나가는 와중에 그 닉네임 라붐님이 등장하셔서 오 리얼리티 하셨는데요. 신기하네요. 라붐님 어서오세요. 하이오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 사브리나 카펜터의 하우스투어 준비했어요.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요. 좋은 저녁 보내시고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연일 기록적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경남권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곳곳으로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도 양산이 40.3도까지 올랐고, 부산 38.3도, 서울은 32.7도 등 어제만큼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열흘 이상 전국적으로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은 26도, 낮 기온 34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32도에서 38도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이렇다 할 비 소식은 없는 상태인데요. 오늘 밤과 내일 사이 가끔씩 구름만 끼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부지방의 경우 지금보다 무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CBS 경제연구실.
2: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정호입니다. 전국에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더위였던 1994년과 2018년의 기록을 위협하는 올해의 폭염 상황, 절적은 아직입니다. 부쩍 늘어난 도시의 바퀴벌레, 살충제로도 박멸이 힘들어졌는데요. 창궐의 진짜 원인과 해결책 함께 알아보고요. 정부가 내세우는 미래 성장 동력 GX, 일명 그린 전환이죠. 철강부터 반도체까지 다양한 산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주간기후 브리핑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3: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CBS 경제부 최소연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 가지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끝 안 보이는 더위, 전국의 폭염 비상.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금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죠. 그중에서도 지금 경남권을 중심으로
9: 맞아요.
10: 너무 극단적인 더위에 대한 경고가 내려지고 있어요. 지금 경남 양산, 의령, 창녕에는 올해 새로 챙긴 최고단계 경보, 폭염중대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0: 지금 이 더위가 최소 열흘은 더갈 걸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이
1: 네.
0: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우리가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는 들어봤는데 폭염중대경보, 이거 새로 생긴 기준인가요?
0: 네, 기후변화에 따라서 올해 신설된 극단적인 더위 상황에 발동되는 경보입니다. 예,
1: 네.
0: 기존 폭염주의보가 체감온도 33도, 폭염경보가 35도 기준이라면요,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8도 혹은 최고기온 39도 이상 치솟을 걸로 예상될 때 발령되거든요. 온도가 점점 높아지니까요.
1: 네.
0: 이 정도 더위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 경보 만들자마자 발효된 거예요.
1: 경남 지역에서 이게 됐군요. 중대경보가.
0: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15일부터 이번 달 27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까지 전국에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온이 1도만 올라가도 노인 사망률이 2.2%
1: 네.
0: 오른다는 연구 결과 있거든요. 실외, 그중에서도 뭐 작업장이나 논밭 이런 데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노인분들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전북 김제랑 경남 고성 등의 뭐 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90대 노인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젊은 사람도 예외 아닙니다. 부산에서 그냥 길을 걷던 20대 여성이 쓰러지고요.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도 3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 예, 이 방송 들으신 청취자들께서는 냉방기기, 무더위 쉼터 적극 특히 대낮에는 꼭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웃과 가족분들에게도 잘 계시냐, 안부 전화, 특히 이제 어르신들 모시는 그런 집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더위가 10일이나 계속된다고요?
0: 네, 지금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이랑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1: 이중
0: 상황입니다.
1: 고기압.
0: 예, 두꺼운 이불을 두 개를 덮은 거예요. 소위 최악의 더위로 알려진 1994년 기록이 지금 소환되고 있는데요. 이미 열대야 일수 기준으로는 그때 기록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1: 그래요.
0: 이 이중 고기압이 워낙 안정적이라서 폭염 상황이 지속될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더위의 절정은 오지 않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1: 그 말이 너무 무섭네요. 이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유럽 상황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0: 네, 유럽 소식 전해드린 바 있지만 지금 WHO가 이번 폭염을 유럽 역사상 최악으로
1: 야.
0: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무려 1억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지금 3배 정도 되는 인구죠. 그
1: 네.
0: 정도 극심한 더위에 노출되고 철도와 전력망까지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런 폭염에다가 최근에는 산불까지 겹쳤어요.
1: 맞아요.
0: 프랑스랑 스페인 얘기죠.
1: 맞아요.
0: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수도 마드리드 지역 인근 서부에서 발생한 큰불두 개가 이제 막 갑자기 있다가 번지다가
1: 네.
0: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지금 불이 나서 사상 최대 규모인 7만 5천 헥타르가 탄 걸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게 환산하면 750제곱킬로미터 되더라고요.
1: 서울보다 넓어요.
0: 예, 서울 전체 면적이
1: 네.
0: 600제곱킬로미터 조금
1: 맞아요.
0: 넘는 거 감안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면적의 숲이 타버린
1: 네.
0: 겁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는 동떨어진 개별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기후 비상사태가 가장 고통스럽게 표출된 거다. 앞으로 산불과 폭염이 더 사나워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비단 유럽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해당되는 말 같습니다.
1: 네. 자, 다음으로는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0: 네, 살충제 안 통하는 바퀴벌레의 습격. 교수님, 혹시 요즘에 바퀴벌레 좀 많아졌다는 느낌 못 받으시나요?
1: 맞아요. 저 이렇게 보고, 받고, 심지어 쥐도 봤어요. 동네에서. 예,
0: 쥐도요?
1: 쥐도
0: 예.
1: 막 지나다니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좀 긴장도 했어요, 순간적으로.
0: 맞아요. 좀
1: 네.
0: 시각적으로 좀
1: 네,
0: 겁이 많이
1: 시각적으로도
0: 나는데.
1: 그렇고, 당연히
0: 예,
1: 그렇고.
0: 올해 6월 정도부터 서울 도심에 있는 공원 산책로 서울로 7017 비롯해서 지금 곳곳에서 바퀴벌레가 출몰하고 있다고
1: 네.
0: 합니다. 예, 바퀴벌레는 뭐 모기처럼 직접적인 전염병 매개체는 아니지만 뭐 하수구나 배수시설을 오가기 때문에 세균
1: 맞아요.
0: 옮길 가능성이
1: 네.
0: 있습니다. 또 배설물 같은 게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도 유발한다고 알려졌어요.
1: 사람에게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도시 위생이랑 시민 건강을 위해서 방역이 좀 필요한
1: 네.
0: 거죠. 국민의힘 김희상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발 바퀴벌레 좀 방제해달라 이런 민원이요. 2021년에 한 2,400여 건 정도 됐는데요.
1: 네.
0: 작년에 무려 11,800여 건으로 4년
1: 이야.
0: 만에 약 5배 늘었다고
1: 예.
0: 합니다.
1: 통계로도 나오네요. 4년 만에 5배.
0: 네.
1: 이게 실제로 우리 시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본다는 거니까요.
0: 그렇죠.
1: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예, 지자체에서도 방역 작업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0: 보면은 이 바퀴벌레들이요 이미 기존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히 높아진 수준이란 겁니다.
1: 그래요.
0: 예, 기존 살충제로 기대할 수 있는 방제 효과가 그리고 점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퀴벌레 서식지 자체를 좀 관리하고 서식 환경을 조절해야 되는데요. 문제는요. 지금 서울이 바퀴벌레가 창궐하기 좋은 3요소를 두루 갖춘 도시가 됐단 겁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도시가 복잡해서 바퀴벌레가 숨을 데가 정말 많아요. 예, 야행성이다 보니까 낮에는 건물 틈새에 숨기도 하고요. 하수관이나 맨홀, 대형 화분, 옥상 텃밭, 흙정원 이런 데 서식을 하다가 밤이 되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먹을 것도 많아졌어요. 길거리에 뿌려진 고양이 사료도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하고요. 배달음식 주문량이 많아지면서 이 음식물이 남아있는 채로 용기를 버리면 크게 또 먹이가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음식물 쓰레기 양 자체도 늘었고요. 바퀴벌레가 인간이 먹는 건 다 잘 먹거든요. 커피도 좋아하고 뭐 당분이랑 이스트 성분이 있는 맥주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1: 야,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느냐 특히 음식 섭취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바퀴벌레 증식에도 영향을 주는.
0: 그렇죠.
1: 참. 세 번째는 뭐예요?
0: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도시가 일단 덥고 습해졌잖아요. 이게 바퀴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네. 고온 다습 이 둘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온도라고 해요. 기온이 오르면 바퀴벌레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번식 주기도 짧아지고요. 또 겨울철이 따뜻해지면서 월동에 더 용이한 조건이 됩니다.
1: 겨울도 잘 나는구나.
0: 네. 그래서 겨울에 살아남는 생존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의 연평균 기온이 지금 해가 다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2022년에 13.2도, 2023년 14.1도, 2024년에는 14.9도까지 올라서 굉장히 빠른 증가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1: 너무 빠른데요.
0: 예, 작년에도 14.1도로 높은 수준 유지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습. 서울시 여름철 평균 상대 습도가 2010년대에는 한 69% 정도 됐는데요.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74%로 무려 5%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상대 습도가 일정할 때 기온이 1도 높아지면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7%가량 증가한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지면 동시에 공기의 습도까지 올라가면서 인간은 살기 힘들어지는데 바퀴벌레는 좋아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1: 이 세 가지 설명 듣고 나니까 상당히 또 급 우울해지는데요. 네. 살충제 내성도 생겼다. 네. 습해졌다. 더워졌다. 이거 금방 바꾸기도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일단 관리가 중요하겠죠.
1: 네.
0: 관광 명소인 서울로 7017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도시 곳곳에 위생과 방역 관리 서울시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10월까지 매달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방제 작업을 한다는 계획이에요. 월동 전에 개체수를 좀 줄여놓을 수 있도록 촘촘한 방역망 구축이 필요해 보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어지간한 방역에는 끄덕도 안 한다. 좀 특단의 시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0: 그렇습니다.
1: 자, 마지막 주제 들어가 보죠.
0: 네. KGX 전략 발표 임바.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금 두 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X 하면은 AI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인공지능 전환이 있고요. 또 GX 하면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녹색 전환 이렇게 두 가지 AX랑 GX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앞으로 뭐 경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이 중에서 인공지능 AX 얘기는 사실 워낙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은 GX 이야기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진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사실은 저도 평소에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일반 강연할 때도 전 세계는 이제 디지털 전환과 그리고 녹색 전환 이 두 가지가 세상을 바꿀 거다. 모든 네. 산업 구조도 여기에 맞춰서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제가 아쉬운 건 AX 얘기는 좀 과도할 정도로 많이 한 것 같은데 GX 얘기는 조금 만시지탄이 있어요.
0: 네,
1: 이게 진지하게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올 상반기에 이거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발표한다 그러니까 늦어지고 있어요.
1: 그래요.
0: 원래는 6월에 한다고 했다가
1: 맞아요.
0: 지금 7월에도 한다고 했는데 다시 미뤘는데 지금 물 건너갔잖아요. 취재를 좀 해봤는데 사실 실무적인 준비는 6월에 맞춰서 다 해놓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1: 네.
0: 좀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이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면서 블랙홀

0: 되게 많은 이슈를 잡아먹었잖아요. 그래도 이거를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으니까 다음 달 적어도 8월 말까지는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는 게이 분야 관련된 정부와 민간 관계자들의 예측입니다.
1: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8월에는 GX에 대한 정부의 전체 그랜드
0: 네.
1: 플랜이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요.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부터 얘기 좀 듣죠.
0: 네, 우리가 1년에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 보면요. 가장 최근 통계치인 재작년 기준으로 대략 6억 9천만 톤
1: 네.
0: 정도 배출을 했습니다. 이 6억 9천만 톤 중에서 제일 많이 배출한 데가 어디냐? 바로 산업 부문입니다.
1: 네.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 이런 게또 우리나라 다 주력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산업 부분에 배출이 많은 거죠.
0: 맞아요. 우리 수출 경제의
1: 네.
0: 대부분을 차지하는
1: 네.
0: 90%를 차지합니다.
1: 그럼요.
0: 자, 2억 8천만 정도를 이 산업 부문에서 배출했다고 해요. 전력 부문은 2억 2천만 톤 정도. 나머지 뭐 교통, 건물 이런 거다 합친 게 2억 톤 정도예요. 정리를 하면 한 3분의 1은 제품을 만드는 산업 부문에서 배출을 하고 3분의 1은 전기를 만드는 전력 부문에서 배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글로벌 사회에 약속한 NDC, 국가
1: 네.
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있잖아요. 자, 10년 뒤인 2035년. 이때 목표가 2018년 순 배출량 대비 53 내지 61% 감축이에요.
1: 네.
0: 이거 환산하면 우리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의 거의 반토막, 한 3억 톤 안팎까지 줄여야 됩니다.
1: 이건 이제 직선으로 일정하게 줄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줄여야
0: 맞아요.
1: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면 당연히 산업이랑 전력에서 가장 많이 줄여야
1: 네.
0: 되겠죠? 전력은 아마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재생에너지, 뭐 5년 내 설비 용량 3배로
1: 네.
0: 늘리겠다. 이 드라이브 먼저 걸었어요. 남은 거는 산업 부문입니다. 이 산업 부문의 탈탄소 전략이 바로 한국형 녹색 전환 KGX 전략입니다.
1: 예.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른바 전환에 대한 리스크가 그 어떤 선진국보다도 큰 나라다.
0: 경제가 통째로
1: 예,
0: 흔들릴 수 있어서.
1: 경제가 제조업 비중이 워낙 크고요.
0: 네.
1: 선진국 중에서. 또 전기 생산도 화석연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또두 개가 굉장히 밀접히 연관돼 있잖아요. 전기 안
0: 맞아요.
1: 쓰는 산업이 어디 있어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더 이상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게 우리 한국 경제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요.
0: 그렇습니다. 자, KGX 산업 부문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1: 네.
0: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제품의 생산 설비와 공정을 아예 다 탄소 감축형 모델로
1: 네.
0: 전환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막대한 비용 투자가 선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탈탄소 강도를 어떻게 할지, 규모는 얼마나 할지 예민한 부분을 두고 정부와 산업계가 좀 줄다리기를
1: 네.
0: 해왔습니다. 자, GX 대상 기업의 투자만으로는 이걸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만 돈을 댈 금융도 따로 일으키게 됩니다. 이걸 전환금융이라고
1: 네.
0: 불러요. 우리가 기존의 녹색금융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녹색 산업, 친환경 사업에 이제 투자하는 자금인 반면에 전환금융은 지금은 친환경이 아닌 사업이지만 친환경으로 바꾸는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에 발표한 2035년까지의 기후금융 규모가 총 790조 원 정도 돼요. 10년간 하는 거예요. 근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마중물이 될 정부 예산도 투입을 하는데 이미 각 부처가 출연한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했다고 해요. 다음 달쯤에 공개가 되겠죠? 자, 이런 걸 바탕으로 민간에서도 투자가 더 일어나면 금상첨화겠죠. 우리가 AI의 미래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AX는 사실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 보니까 뭐 돈이 많이
1: 네.
0: 오가는데 GX 아직은 비용으로 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1: 네.
0: 같아요. 근데 위기감 느낄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GS 추진 전략 우리보다 일본 정부가 3년 먼저
1: 맞아요.
0: 2023년 7월에 발표를
1: 네.
0: 했거든요. 자, 투자하는 자금 규모가 민간 공공 합산해서 10년간 150조엔, 뭐 환산하면 한 1,400조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 계획의 두배 정도를 들여서
1: 네.
0: 소재 산업 탈탄소 하겠다 이러고 나선 겁니다.
1: 네. 이런 정도는 우리나라 지금 얘기한 AX 즉 AI 중심의 전환에서 얘기하는 그런 투자액에 맞먹을 정도의 투자를 일본은 GX에 하겠다 네. 이런 거잖아요. 예. 우리가 긴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구체적으로 보면요. 네. 일단 철강 분야 투자가 제일 시급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 해에

0: 1억 톤이 배출되는 최다 배출 업종이거든요.
1: 맞아요.
0: 자, 핵심은요. 자, 우리 뜨거운 불로 철광석이랑 석탄을 녹여가지고 샘물로 만드는 이 용광로를요. 전기로로 전환하는 겁니다. 네. 우리 보통 이거 고로라고 부르는데 이 기존 용광로가 유연탄을 태워서 석탄의 일종이죠. 1200도에서 1500도의 뜨거운 열로 샘물을 만들거든요. 이 에너지를 전기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수소가 함유된 천연가스를 활용할 수도 네. 있습니다. 철의 원료도 철광석 대신에 뭐 수소 환원 과정을 거친 대체 원료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네. 부릅니다. 이게 간단한 작업은 아니에요. 당장 포스코가 포항이랑 광양에 갖고 있는 고로 11개만 전기로로 바꾸는데도 최소 11조 원이 필요할 걸로 추산이 되거든요. 네, 철강 분야 탈탄소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탈탄소도 네,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5천만 톤 정도를 배출을 하는데 원료 자체가 우리 납사, 납프타라고 네. 해서 원유 증류 과정에서 생성된 휘발성 탄화수소 혼합물을 사용을 합니다. 이 납사를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열 분해유 같은 걸로 대체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연료로도 중유나 석탄 대신에 액화천연가스나 수소를 사용해서 배출량을 줄여본다는 계획입니다. 네.
1: 최 기자. 그 철강 산업에서의 수소 환원 제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네. 왜 이렇게 철강 산업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냐? 석탄을 쓰기 때문이거든요. 네. 석탄이 연료이자 원료로 들어가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수소로 바꾸겠다는 거니까 이게 기술은 있는데 너무 비싸고 또 그 수소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게 또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깨끗한 수소여야지 기존의 그런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이런 수소면 이것도 탄소 배출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예. 참 이 산업에서의 전환, 그린 전환이 쉽지 않은 겁니다.
0: 맞아요. 사실은 골치 아픈 일이긴 합니다.
1: 네, 골치 아프지만 이게 더 이상 피해갈 수 없고 예. 글로벌 무역 시장의 구조 자체가 이러한 그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안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죠.
0: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멘트도 있어요. 자, 연간 4천만 톤 정도를 배출을 하는데 이 시멘트 원료에서 석회석의 사용 비율을 줄이고 혼합물을 더 많이 섞는안이 검토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소성로에 쓰는 연료도 유연탄 대신에 폐합성수지 같은 순환 자원으로 대체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시멘트는 지금도 이런 공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해요. 가연성 폐기물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밖에도 정유산업 같은 경우에도 공정연료를 지금은 중유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를 액화천연가스 같은 좀 저배출 연료로 네. 바꾸고 바이오 기반의 우리 지속가능 항공유 SAF 같은 거를 많이 만드는 식으로 산업구조 전환도 모색할 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의 디스플레이는요. 이거 만들 때 이른바 F가스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미세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맞아요. 불소 화합물이라고 네. 해요. 근데 이거를 지구 온난화 지수가 낮은 대체가스로 교체하는 그런 전환 계획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1: 이건 얘기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투자가 꼭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제 기업 입장에선 비용으로 불가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금융 예산 지원 필요하지만 또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도 기대할 것 같아요.
0: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동반돼야 할 걸로 네. 보이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장치 산업이 한번 설비 투자를 하고 나면 우리가 그 설비로 짧게는 십수년, 길게는 정말 수십 네. 년간 제품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나 유럽은 이 장비 교체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 하나씩 조용히 바꾸기 시작해서 그 변화가 진짜 눈으로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이걸 무역 규제로 활용을 해버릴 때는 우리가 따라잡기가 어려워지는 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당장 정유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SAF, 지속가능 항공유를 기존 항공유랑 지금 조금씩 섞어서 써야 되고 점점 그 혼합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규제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해외에서는 벌써 수급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력 미리 확보하고 시장 선점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1: 네, 지금 언급한 바로 이 지점이 녹색에 앞서가는 국가나 기업들이 늘상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규제를 강화하는 전후로 신기술을 개발해놓고 이걸 산업 공정화시킨 다음에 실제 규제를 강화하는 거죠. 그러면 네. 여기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기업이나 국가는 꼼짝없이 제품을 팔지 못하는

0: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여서 그런데 또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 규제를 해야 된다.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대 명분이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눈 뜨고 당하는 일. 이거 우리가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요. 이렇게 산업 부문 탈탄소를 하려면 선행돼야 될 게 일단 전력 공급입니다.
0: 그럼요.
1: 예, 깨끗한 전기 필요해요. 여기 들어가는 전기가 값싸고 풍부해야지 공정을 필요한 만큼 네. 충분히 돌릴 수 있잖아요. 이 때문에 지금 많은 나라에서 먼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우선 추진하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0 으로 만드는 넷제로 하고 있잖아요. 이 시나리오에서 2030년까지는 전력이랑 수송 부문, 우리 전기차 이런 거 많이 타고 하면서 여기서 많은 감축이 이루어지고요. 2030년부터는 산업 부문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주도하는 네.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그 전에 투자가 시작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부문 탈탄소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2030년대 혹은 그 이후 우리나라의 NDC 달성은 물론 한국 경제 생존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의 이 아주 중요한 이 취재의 결론은 AI 전환과 녹색 전환이 얼만큼 밀접히 관련돼 있는지
1: 네.
0: 전기라는 것을 매개로 얼마나 밀접히 관련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정부가 여기에 따른 아주 복합 전략을 잘 만들어내는 것 이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고 또 아쉬운 소식이 있어요.
1: 네.
0: 우리 방송이 기후로운 경제생활이 이제 만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참 청취자 여러분들이 격려 덕분에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2년 동안 함께했던 최소연 기자가 출입처가 바뀌어서 오늘을 끝으로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게 됐어요.
1: 네.
0: 2년 동안 우리 방송 시작과 더불어서 함께 계속했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1: 네. 예, 우리 방송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 정부 부처에 기후부가 없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저는
0: 그때 환경부였죠.
1: 맞아요. 이 방송 시작할 때 들을 때 컨셉이 기후 대응이 경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컨셉이라고 해서 좀 그게 마음에 들어서 제작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자 우리 방송하는 2년 사이에 우리 방송이랑 같은 어젠다를 던지는 정부 부처가 출범을 했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재생에너지랑 오늘 소개드린 GX 이런 산업계 녹색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0: 네.
1: 근데 이게 발표된 정책들은 사실 되게 고무적인데 잘 시행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떠난 뒤에 기후로운 경제 생활은 그런 정책들이 잘 시행되는지 검증하는 방송으로도 성장하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0: 네, 꼭 그 얘기 명심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네, 그리고 기후 분야 취재할 때 우리 방송 잘 보고 있다고 반겨주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3: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0: 오늘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우리 증시는 반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5차례 연속 동결된 가운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에서 홍명보 전 감독 등이 고개를 숙였지만 제기된 의혹들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컵.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목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78년 만에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정치부 박인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박 기자.
5: 안녕하세요.
4: 네, 보완 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 본회의에 상정됐네요.
5: 그렇습니다. 여야 의원 간의 강대강 대립 끝에 결국 여당의 주도로 오늘 오후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알려진 대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이 삭제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 박탈됩니다.
4: 네, 그런데 어제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야당이 새롭게 문제 삼은 조항도 있었어요.
5: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부분입니다. 판사가 검사의 기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조항인데요. 기존 몇 가지 요건에 더해 이번에 두 가지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하나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입니다. 수사 과정에 중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판사가 기소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다른 하나의 요건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검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판단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검사의 공소권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더 확대한 거죠.
4: 네, 야당이 이에 대해서 문제 삼는 부분은 정확히 뭔가요?
5: 검사의 기소를 법원에서 무효화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도 판사가 공소기각을 할 수 있게 길을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비판 지점 들어보시죠.
4: 네.
6: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뭐 정권을 내주든 대한민국을 걷어내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5: 검사 출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왜 갑자기 논의도 안 된 것을 마지막 날 슬쩍 끼워놓고 사기를 치냐며 우리 모두의 관심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쏠려 있을 때 집어넣은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4: 네, 이렇게 절차와 의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것.

0: 근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반응이에요?
1: 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조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법사위 소위에서 9차례나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슬쩍 끼워 넣었다는 주장은 틀리다는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형소법 개정안을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내용만 문제 삼아왔기 때문에 이 조항을 뒤늦게 발견한 탓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요건에 대해 기준과 범위가 법률상 전혀 제시돼 있지 않아 절차적 공방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0: 네, 이렇게 되니까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1: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일단 법안 처리는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끝나게 됩니다. 국민의힘의 의석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 뒤 법안 처리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개정안 표결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0: 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검찰 쪽의 움직임도 추가로 있을까요?
1: 어제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진실은 은폐되고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처음으로 입장을 냈는데요. 구대행은 현재 사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국회에 의견서 등을 제출해 보안수사권 유지를 주장해왔는데 구대행이 사퇴를 결정할 경우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던 검찰은 한번더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 특검법 처리 소식도 전해주시죠.
1: 네, 맞습니다. 여야는 지난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수사 대상 범위와 추천권 합의 등을 두고 최종 합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올림픽공원 투표소의 재검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의 연장의 건도 가결되면서 특위 기간은 8월 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박인 기자였습니다. 연 이틀 대폭락했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도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증시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레버리지 ETF 규제는 한층 강화됩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한 날이었지만 이틀간의 대폭락으로 짙어진 개인 투자자의 불안을 잠재우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1조 4천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어제보다 1.2% 하락한 5,593에 정규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패닉셀에 나선 개미들의 강한 매도세에 상승 동력을 잃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줄곧 타락해 어제보다 5% 넘게 떨어졌고 삼성전자는 장중 6% 가까이 오르다 다시 고꾸라지면서 하락 마감해 20만 원 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는 이변이 벌어지자 금융당국은 긴급 회의를 열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개인별 투자 한도를 20%로 묶는 총량 관리를 실시하고 거래 비용 부담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홍콩식 규제를 국내에 도입할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업계도 리밸런싱 거래를 분산하기로 하는 등 자율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당국이 기존에 발표한 레버리지 기본 예탁금 상향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되면서 규제가 본격 시작됩니다. 정부 보완책으로 약 두 달간 요동쳤던 증시가 안정될지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0: 네, 앞서 잠깐 들으신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는 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다시 한번 역대 최대 분기 실적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TV, 가전사업은 처음으로 적자를 내면서 사업부별 온도차는 뚜렷했습니다. 김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으로 또다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은 무려 18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번 실적은 반도체가 만들었습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은 영업이익 89조 2천억 원을 기록해 전사 영업이익의 99%를 책임졌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늘면서 고대역 폭 메모리 HBM과 서버용 메모리 판매가 급증했고 DRAM과 NAND 플래시 모두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 양산을 목표로 미국 테일러시의 두 번째 반도체 공장을 연말까지 착공 준비하고

0: 2분기 연구 개발에 16조 원을 투자하는 등 글로벌 AI 메모리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TV,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8천억 원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AI 프리미엄 제품 판매는 늘었지만 부품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DX 부문은 갤럭시 Z 폴드 8과 AI 안경 등을 앞세워 실적 반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늘 투자 설명회에서 특별 배당을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1: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내부 의견이 늘면서 불확실성은 확대됐다는 평가입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오늘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하단 3.5%, 상단 3.75%로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연준은 올해 1월과 3월 그리고 4월과 6월에 이어 이번까지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임명한 현 케빈 워시 의장 체제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이 두 차례 반복됐습니다. 다음 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9월에는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위원 12명 전원이 동결에 찬성했던 지난 6월과 달리 이번엔 3명이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워시 의장도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억제 의지를 과시하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3: There is no soft inflation target.
4: 인플레이션 목표치나 암묵적인 목표치는 절대 없습니다. 2% 이하라는 유일한 목표치가 있을 뿐입니다.
2: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해 연준 통화정책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시 의장이 물가 안정에 관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신호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기준금리 동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이희진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어렵게 이어오던 휴전이 사실상 깨졌습니다. 미군이 엿새 만에 이란 공습을 재개했고 이란도 보복을 예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권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미군이 현지 시간 29일 밤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 전쟁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은 중동주둔 미군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남부 게슘섬과 부쉐르 등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은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서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은 이를 모두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이란 공습은 지난 23일 이후 엿새 만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최근 13일 동안 공습을 중단하고 조심스럽게 대화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커지면서 휴전 분위기는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우리 차례라며 이란의 공격에 대한 장기적이고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역시 중동 곳곳의 미군 기지와 미국 동맹국을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과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등 대리 세력들은 미군 기지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을 공격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살얼음판 같은 긴장 속에 유지되던 미국과 이란 관계가 다시 무력 충돌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CBS 뉴스 권시로입니다.
6: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우리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부진을 계기로 열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감독 선임 절차 등을 두고 책임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은 사과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출석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여야는 홍정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축구협회 운영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별도 면접이나 발표 절차 없이

0: 이른바 빵집 면접만으로 대표팀 감독이 선임됐다며 절차를 무시한 특혜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홍정 감독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고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1: 제가 집 앞에서 만난 게 국민들께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0: 정몽규 전 회장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의 원정 16강을 이끈 파울루 벤투 감독과 재계약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당시 벤투 감독을 향한 비난 여론이 적지 않았다며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16강에 올랐다면 이번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16강 이상 됐으면 열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감사 결과에 불복해 축구협회가 항소를 이어가는 점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취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다만 홍 전 감독 선임 논란의 핵심 인물인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이번 청문회가 반쪽 청문회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CBS 뉴스 박희영입니다.
3: 해커에게 뚫려 고객 1만 6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 피해까지 초래했던 KT에게 54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악성 코드 감염을 숨기고 조사를 방해한 정황까지 드러나 추가 제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고객 1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539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건물 내부 등에서 통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초소형 기지국, 이른바 펨토셀입니다. 해커는 복제한 인증서를 이용해 1년 가까이 KT 내부망에 침투했지만 KT는 이를 제때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해커는 휴대전화 번호와 단말기 식별번호 등을 빼돌린 뒤 별도로 확보한 개인정보와 결합해 무단 소액 결제까지 진행했습니다. 금전 피해자는 368명, 피해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조사 결과 KT는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해외 IP 접속까지 허용하는 등 펨토셀 인증서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사무처장입니다.
5: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KT가 별개의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서버 로그를 삭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정황도 적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KT를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 제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서민서입니다.
3: 싫다고 수십 차례 말하며 저항했는데도 무죄가 확정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재판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법원 판결 뒤에도 싸움을 이어가는 사건 당사자의 목소리를 주보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6: 사건 당사자인 A씨는 1시간 넘게 75차례 이상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가 있었더라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 녹음 파일에는 A씨가 그만하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을 밀치고 때리는 소리까지 담겼습니다. 재판 소원 청구인 A씨입니다.
7: 저항하지 않았으면 왜 안 했냐고 하고 저항하면 그 정도면 저항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리잖아요. 어떻게 했어도 피고인이 죄를 인정받기 어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6: 검찰의 상고 포기로 피고인 무죄가 확정된 뒤 A씨는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보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우선 판단하는 이른바 최협의설에 초점을 맞춘 판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제기한 이 사건 재판소원을 성범죄 사건으로는 처음 본안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판단이 성범죄 판단 기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주부배입니다.
3: 오늘 부산의 낮 기온이 1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남 양산은 이틀 연속 40도를 넘어서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정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 오늘 오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 아래 피서객들이 바다로 뛰어들며 더위를 식힙니다. 백사장을 가득 채운 파라솔 아래에선 서로 선크림을 발라주며 물놀이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상인들도 휴가차 부산을 찾은 피서객들도 연일 이어지는 역대급 더위에 혀를 내두릅니다. 경남 밀양에서 온 29살 이혜인 씨입니다.
9: 이렇게 더울 줄 몰랐거든요. 지금 많이 힘든데 빨리 물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고 이왕 왔으니까 그냥 열심히 놀아보려고 하는 너무 더워요. 아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땀이 너무 나가지고 많이
8: 파라솔과 튜브 등 해수욕 용품을 대여해주는 직원들은 햇빛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온몸을 가리고도 흐르는 땀에 옷과 머리가 흠뻑 젖었습니다. 부산은 어제 38.8도를 기록하며 근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오늘은 38.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 40.3도를 기록하며 사흘 만에 최고 기온을 경신한 경남 양산은 오늘도 40도를 찍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이틀 연속 40도가 넘는 극한 폭염이 나타난 건 우리나라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현재 부산과 경남 7곳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한반도를 덮은 이중 고기압 열돔에 더해 산맥을 넘으며 더 뜨거워진 서풍이 유입되면서 부산 경남 지역에 이 같은 극심한 폭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33도, 대전과 광주가 34도까지 오르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같은 역대급 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3: 네, 자세한 날씨 소식은 기상청 연결해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10: 네, 연일 기록적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남 양산은 40.3도까지 올랐고 서울도 어제와 비슷한 32.7도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경남권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고 오늘도 곳곳으로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열흘 이상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도 한낮에는 33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과 파주, 춘천과 대전, 전주의 내일 낮 기온은 34도, 대구 36도, 부산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가끔씩 구름만 끼는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당분간 전국에 이렇다 할 비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는 중부지방의 경우 지금보다 무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면서 수요일에는 서울이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1: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3: 네, 어텐션 뉴스 오늘은 임진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임 기자.
12: 네.
3: 네, 첫 소식은요.
12: 개인 투자자들이 정당 창당을 준비한다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오늘 가칭 국민과 주주 창당을 위한 발기인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3: 네.
12: 이들은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이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의 주인인 주주 환원에는 인색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어제 SK하이닉스가 60조 원이라는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하고도 구체적인 주주 환원 방안을 내놓지 않았고 이것이 주가 폭락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실과 국회에 정책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직접 정당을 만들기로 했다고 주주운동본부는 밝혔습니다.
3: 네, 요즘 주가 폭락에 속쓰린 분들 많으실 텐데 뭐 이런 활동들이 주주 권익을 강화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12: 방탄소년단 보이콧에 화들짝 놀란 그래미입니다.
3: 네.
12: BTS가 어제 멤버 각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내년 2월 열리는 미국 그래미 시상식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BTS의 보이콧은 그래미가 지난달에 베스트 아시안 팝 음악 퍼포먼스 부분을 신설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아시아 팝 부분을 따로 떼서 시상을 하면 K-POP 그리고 올해 신규 앨범을 내고 월드 투어 중인 BTS의 수상이 유력하겠죠.
3: 그렇죠.
12: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조치가 BTS에게 최고 영예로 꼽히는 올해의 앨범 같은 본상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3: 네.
12: 외신들도 BTS의 보이콧 소식을 전하면서 대체로 그래미의 미국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을 문제 삼았는데요.
3: 네.
12: 이에 그래미 측은 활짝 놀라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안 팝 부분에 출품한다고 해서 본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해

0: 에 나섰습니다.
1: 네. 뭐 씁쓸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BTS의 영향력이 이 정도다. 이런 점을 재확인한 사건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도 전해 주시죠.
0: 충주맨의 리센느 2차 가해 논란입니다. 충주맨으로 잘 알려진 유튜버 김선태 씨가 진행하는 KBS 웹 예능 프로그램에 아이돌 그룹 리센느 멤버 원희가 출연했는데요.
1: 네.
0: 어제 공개된 영상에서 김 씨는 얼마 전 논란이 된 원희의 무섭노 사건을 끄집어냈습니다. 당시 어미의 노를 붙이는 것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베식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1: 네네.
0: 대체적으로 거제도 출신인 원희가 사투리를 쓴 것인데 뭐가 문제냐. 오히려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게 더 문제라는 여론이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자 원희는 당시 논란이 된 게 너무 무서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김 씨는 계속 어미의 노가 붙은 사투리 표현을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영상에 리센느나 원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의원, 홍명보 전 감독의 이름을 해시태그에 오히려 논란을 키우려는 듯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2차 가해라는 비판이 거세졌고 결국 KBS는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고 김 씨도 사과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진수 기자였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임승선, 문은지, 기술 이현민,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 뉴스와 유튜브 노컷 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CBS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경기도민이라면
5: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공소기각 관련 내용에 끼워넣기 논란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등 야당은 주호영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들의 첫 TV 토론회가 있었죠. 주요 장면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고성 의원 가운데 당 윤리위 위원 2명이 추가로 임명됐죠. 주요 정책 현안들 잠시 후 일부 승부사들에서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신문선 명지대 교수와 함께 오늘 있었던 정몽규 전 축협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이 참여했던 축협 청문회 내용에 대한 평가 들어보고요. 본방송 후에는 유튜브 연장방송 더 라크룸이 이어집니다. CBS 박종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핀코.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6: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0: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좋은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예, 박종현 판승부. 정치 평론계 승부사들 네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1: 자, 그리고 이분의 큰여 국민의힘 민석 전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두 분이 항상 좀 붙어 다니시니까 예, 큰형이라고.
4: 예. 맞습니다. 예.
5: 키가 큰형.
1: 아, 키가 큰형.
4: 고맙습니다.
1: 키마저 큰형. 네. 예. 자, 영원의 단짝 강수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1: 예, 고향 선후배. 예. 성향은 다르고. 소 변호사님과 잘 지내시잖아요, 그죠?
6: 예, 아니 외모가 닮아간다는 얘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청취자분들이 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밥은 또 소 변호사님 잘 사주시니까.
6: 아, 그렇습니다.
1: 예. 예. 자, 오늘 또 국회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장감이 높았는데 그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맞서고 있고, 그래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시작을 했고. 한동훈 의원도 12번째 주자로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자, 윤석 대변인.
7: 결국은 이제 본회의 상정이 됐네요.
1: 예.
7: 이제 필리버스터를 뭐 24시간 지나면 못하게 막겠죠.
1: 예.
7: 그러고 나면 표결을 할 거고 통과가 될 거고 정부로 이송이 될 거고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헌정사에서 경찰이 모든 것을 형사 사건에 관하여
1: 예.
7: 수사 전권을 지고 사건을 진행하는 시대에 살게 되겠죠. 저는 정말 걱정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국민들이 형사 피해를 입을 국민들이 또 입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제대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적 또 물적 그런 피해를 보게 될 것인가. 여권에서 감내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분명히 망할 겁니다. 이렇게 뭐 기우제진의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 예.
7: 그동안 이 이슈를 다루면서 많은 공부를 했고
1: 예.
7: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 이 개정안이 실행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국민적 폐가 클 거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1: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2: 일단 저도 보안사건 완전 폐지하는 것보다
1: 예.
2: 일부 전치하고
1: 예.
2: 그다음에 만약에 그 일부 전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1: 예.
2: 그러면 최소한도로 완벽하게 더 완벽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시간과 수기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예. 근데
2: 이게 이제 나름대로 정치적인 상황과 전당대회 어떤 분위기가 맞물려가지고 저는 갑자기 기류가 바뀐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완결성을 위해서 좀 노력은 해야 된다.
1: 네.
2: 근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데
1: 예.
2: 정작 책임져야 될 사람은 대통령인데
1: 예.
2: 좀 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1: 예. 성경 청와대 홍보수석 이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법을 마련하면 존중해야 된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국회에서 의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따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서 변호사님.
8: 저는 이제 그 다른 문제로 이게 후속 조직 개편이잖아요.
1: 예.
8: 이게 문제될 것 같아요. 지금 공소청하고
1: 예, 중수청?
8: 중대범죄수사청 있잖아요. 그런데
1: 예.
8: 검사들은 지원자가 거의 없대요. 4급 5급 주거든요.
1: 예.
8: 지금 검사들이 상급이에요.
1: 아하.
8: 호칭도 수사관으로 통일해요.
1: 아하.
8: 그러니까 검사들은 안 가고. 그런데 문제는 수사관은 2,000명에서 3,000명을 하는데
1: 예.
8: 지금 검찰 수사관이 한 6,000 가까이 될 겁니다.
1: 예.
8: 그러면 이게 TO가 가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1: 어허.
8: 그러면 이게 남는 지금 검찰 수사관들은 보안수사도 없으면 검찰이 남으면 뭡합니까? 자를 수도 없고 몇천 명이 놀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검사들은 이제 뭐 다 여기 있는데 공청회.
1: 예.
8: 그런데 보안수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1: 예.
8: 공소 유지만 하면서 그것도 다 노는 거예요. 저는 보안수사권 정도 두면 수사관들도 할 일이 있고 검사들도 이게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1: 예.
8: 이대로 가면 이게 과연 제대로 이게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이게 인력 재편이 될지
1: 예.
8: 이것도 아마 심각한 문제 생길 겁니다.
1: 그 검사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다 공소청에만 다
8: 그렇죠.
1: 있고 그 중수청에는 검사로서 수사를 좀 제대로 해봤던 분들은 거의 안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8: 그렇고
1: 예.
8: 그다음에 수사권이 아니 보안수사권도 아무것도 없으니
1: 예.
8: 공소 유지만 하는데 검사가 2,200명이 필요하냐. 거기다가 수사관이 몇천 명이 남는데
1: 예.
8: 이 사람들 어디 활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게 큰 문제 생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강설을 봐요.
6: 문제 지적을 제가 그동안 계속 해왔고 뭐 해왔지만 그냥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였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6: 전당대회 앞두고는 청와대마저도 청와대마저도 이걸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럼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느냐
1: 예.
6: 그렇지 않고

0: 분당대회라는 변수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어쨌든 법이라는 건 다 개정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올 거고 저도 계속 목소리를 낼 거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됐다가 다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보안수사권은 존재한 방향으로.
1: 예. 예.
0: 수개월 안에 빠르면. 늦어도 1년 안에는 다시 복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총선 전까지 이 법안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1: 예.
0: 자해 행위입니다. 민주당에. 예, 그러고는 총선을 치를 수가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하고 그 이제 뭐 제가 그 거부권 대통령께서 이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는 제안까지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드려봤는데
1: 예.
0: 그럴 의사가 별로 없어 보여요. 정치적 파장을 줄이려는 뭐 의도인 건 이해되지만
1: 예.
0: 근데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당사에 아마 이게 기록이 될 것 같은데
1: 예.
0: 국민 여론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다수의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예. 당 여론을 쫓는 국민 여론은 등지고 당 여론을 쫓는 이런 행태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어떤 그 파국을 일으키는지 교보제로서 이번 일이 아마 쓰일 거다.
1: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법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
0: 네.
1: 형사소송법인데 사실은 헌법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형사소송법 같은 이번에 개정이 된 이후에 개별 입법이라든지 네. 혹은 보안 입법을 통해서 일단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했으니까 일단 오케이 합시다 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폐해가 발생하면 또 보안 입법을 통해서도 좀 할 수 있는 길도 있긴 한 거 아니에요?
2: 아, 그럼요. 네. 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했어요. 사실 네.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든 네. 안 하든. 둘 다 뭐 부작용들은 생길 거라고 생각을 그죠? 해요.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안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것이 최소화시킬 네.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고. 그런데
1: 예.
2: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방금 이제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검사들 어디로 가냐 그러는데 아니 중수청으로도 가도 되고 뭐 공수처로도 가서 또 수사력도 부자간데 가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제가 이번에 이런 걸 많이 공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데 경찰 한 명당 뭐 평균 사건 한 50개씩 가지고 있다면서요.
1: 예.
2: 그런데 또 검사 한 명당 또 경찰을 또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또 한 뭐 20명?
1: 예.
2: 그러면 검사 한 명당 사건 한 1000개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1: 예.
2: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에 있는 검사도 놀 수만은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본인이 검사하고 공직자면은 사실 보안수사 요구권을 통해가지고 최대한의 국민의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은 해야죠.
1: 예.
2: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이 완전 폐지돼서 그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1: 예.
2: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역할을 할 거는 해야 된다. 그래 봅니다.
0: 요 맥락에서 네. 보안수사 요구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단 검사 손에 사건을 다 보내달라. 이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1: 정권 송치?
0: 정권 송치죠. 네. 그게 바로.
1: 네.
0: 그러니까 수사권을 다 없애버렸으면
1: 네.
0: 최소한 사건이 제대로 주사가 된 건지
1: 다 볼 수 있게 해달라.
0: 불송치 즉 무혐의라고 봤던 경찰이 이건 죄가 안 돼요라고 봤던 사건도 일단 검사 손에 다 가서 검사가 그걸 다 읽어보고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 예.
0: 그걸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법제는 어쨌든 피해자가 스스로
1: 예.
0: 나 불만입니다. 수사 잘못됐어요. 검사님 좀 봐주세요라고 신청을 따로 해야만이 검사 손에 가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1: 그게 변호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0: 본인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높은 효과를 기대하려면 그 경찰의 수사 논리, 수사 결론의 논리를 반박을 법적으로 해서 이런 증거가 있는데 왜 무시하느냐, 이런 쪽으로는 왜 안 파느냐 이걸 논리적으로 논증을 해야 하는데
1: 예.
0: 그걸 뭐 간단한 절도 사건이야 뭐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겠지만 복잡한 재산 범죄나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결국 변호사들만 또 시장이 하나 열렸어요. 근데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과연 좋은 거냐 이 숙고를 글쎄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게 원래 이제 검사들이 해주는 일이었는데
0: 그렇죠.
1: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정권 손치 안 하게 되면
0: 네.
1: 이제 변호사 일이 되는 거고
0: 그렇죠.
1: 그 돈이 없는 분들은 변호사 못 사는 거 아니에요.
3: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검사가
1: 아니, 해주는 거였는데
3: 나를 대신해서 나의 뭐 변호인을 대신해서 있을 수도 있는 그래서 해준 거 아니에요. 서비스잖아요.
1: 예.
3: 행정 서비스였잖아요. 그걸 서비스를 못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돈을 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선임을 해서 이걸 하라. 아니면 내가 발품 팔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맞냐.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뭐 다 좋아요. 검찰 악마 좋고 뭐 다 좋습니다.
1: 예.
3: 감정이 있는 것도 이해하겠어.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여당의 본분을 생각할 때 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고려하지 않고 뒤로 하느냐. 아까 법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 예.
3: 그 사이에 피해보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2: 맞습니다. 이제 저도 그러니까 뭐 자료를 좀 보니까 뭐 그런 말은 있더라고요. 우리 정권 송치 관련해서 말해가지고 이 피해자가 이의제기하거나 아니면 뭐 검찰에서 이의제기했던 그런 확률을 보면 예. 퍼센테이지는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권 송치를 다 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수치에 예. 피해보는 선량한 시민
1: 한 명이라도
2: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답하고 또.

0: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검사가 그러면 경찰에 가가지고 같이 그 입회를 하듯이 해서 이제 그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볼수 있게 하는 또 그런 장치도 마련했다고 하는데, 사실 근데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그렇게 당에서 결정이 났는데 이걸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사용하고 한다? 그러면 이제 당과 집권여당과 정부가 또 다른 많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또 이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이게 헝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1: 그러니까 법률가인 검사가 하던 일을 이제 경찰이 맡았는데 경찰은 사실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맡았을 때 그 허점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그 우려가 가장 큰 거잖아요. 예.
2: 그렇죠. 지금 이게 일반 경찰도 그렇고요. 예. 좀 특사경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건강원 이단지 뭐 여러 이제 그 행정부서에도 사법경찰관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 옛날에 다 검사 지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검사 지휘를 안 받아요. 그래서 대형 참사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주가 조작범이라고 했더니 제명도 제대로 안 제가 영장이 다 기각된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이게 검사가 그래도 이게 공익의 대변자로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예요. 좀 수준이 다르죠. 제가 경찰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일반 공무 무시하는 게 아니고
1: 하는 일이 다른 거죠. 있잖아요. 하는 일이
2: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인권의 최후 보르고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 역할을 이렇게 악마화하느냐.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1: 또 하나 이제 이번에 형사법 개정안에 끼워졌다고 비판받는 게 이제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 조항이 뒤늦게 추가돼서 논란인데,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의 현장 일탈을 두고 이제 두 가지 추가됐는데, 이제 이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사실 이거는 그 비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솔직하게
0: 뭐, 아니 하던 건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의 답이 있잖아요. 중대한 위법 수사 그리고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공소기각 사유가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0: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좀 법적 명확성을 확실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저는 이 내용보다도 이걸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야당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1: 그렇죠. 그 부분이죠.
0: 그러니까 이것을 늘 거면 당당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법수사니까 이것은 하면 안 되지. 현저하게 일탈한 재량권은 안 되지라고 주장을 하면 되지. 이걸 왜 그냥 국민의힘에게 마치 몰래 쓱 집어넣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받을 행동을 했을까. 그러면 스스로가 이건 혹시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상한 막 오해를 쌓을 수가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아쉽고 비판받을 수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3: 그 법안을 그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 차관이 법안소에 출석해서 현저하게 일탈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마음대로란 뜻이잖아요. 그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판례 취지가 그렇다. 그렇게 의견을 냈더니 김용민 의원이 뭘 거기까지 가냐, 우리가 꼭 판례 따라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그 누구로부터도 그런 권한을 그분이 부여받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제어해야 할 여당의 뭐 원내 지도부든 그런 분들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 참 안타까워요. 그분이 여러 가지 지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도출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다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아시는 분들이 민주당에 많은데도 목소리를 안 내는 게 대단히 안타까워 보입니다.
4: 그러니까 이게 형사소송법의 그 327조 제2호에 원래 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일 때 여기 규정이 원래 있는데 도대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다는 게 뭐야? 무슨 의미야?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해왔어요. 그래서 가령 지금 인정되는 게 함정 수사라고 그 뭐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뭐 나는 전혀 마약할 생각이 없는데 경찰관이 마약을 갖고 가서 이거 한번 해봐. 그 꼬셔가지고 마약을 유도를 해서 마약을 하게 하고 바로 그냥 검거를 해서 재판에 넘기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법원은 그런 경우에는 이건 공소 기각을 무죄가 아니고 수사 자체가 통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1: 이거 아니다.
4: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 이미 했었어요. 이게 대법원에서도 확립된 법리인데 이제 이런 취지를 약간 구체화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어떤 규정을 만든 게 아니라 대법원이 이렇게 구체화된 걸 판례로 얘기하고 있는 걸 법안에 넣었다.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김용민 의원의 말씀은 완전 반대예요. 판례 따라서 우리 법 만드는 거 아니야. 독자적으로 우리 뭘 하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설명을 하니까 이게 민주당이 도대체 그 법사에 계신 분들이 그럴 것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공론장이 소통을 해야죠.

0: 그러니까 괜히 오해를 사는 게 딱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증거를 쭉 봤더니 법원 입장에서는 증거를 봤더니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있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있는데 적법한 것만 가지고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죄가 되는 사건인데 그런데 위법한 수사도 꽤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통으로 다 날려야 된다. 유죄 사건인데도 조금만 위법 수사가 있으면 날릴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규정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혹시 의도가 그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이게 유죄가 나올 것 같은 사건들을 위법 수사 좀 있다는 걸 핑계로 다 날려버리는 거 아니야. 결국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설명이 더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더 있어야 될 텐데 세련되지 못한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파열음을 낸다고 저는 봅니다.
1: 그게 실력이죠 사실은. 그런 그렇죠. 오해가 없이 처리하는 실력인데 서 변호사님도 일타강사로서.
2: 현저한 기소 재량을 일탈했다. 이거는 판례가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공소기각이 되고 있어요. 이미 판례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앞부분이 문제예요. 중대한 위법 수사. 이게 공소기각 판결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 보면 이전 것이 녹취록이 위법하게 입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1: 증거가.
2: 그렇죠. 저는 이게 위법 수사가 있으면 그 증거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그 증거만 빼고 나머지 가지고 판단해서 유무죄를 해줘야지. 어떤 위법 수사에 따라서
1: 하나만 잘못되면.
2: 무조건 공소기각 판결한다? 이건 과잉입니다. 아마 이게 대북송금이나 이재명 대통령 뭐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대장동 이런 걸 가지고 염두에 두고 혹시 공소기각 판결해볼까? 그런데 대장동에 박상용 검사 해유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대장동에 또 잘못이 없거든요. 이미 김만배, 남욱, 유동규 다 유죄 나왔잖아요. 저는 이걸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기각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는 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위법 수사만 가지고 공소기각 판결은 과하다. 그 한에서 증거만 배제하면 된다. 이미 위법 수사 증거 배제 법칙이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입법이다 봅니다.
3: 근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위법한 증거 수집만 배제하면 된다고 하면 왜 애초부터 검사가 위법한 증거를 수집하고 뭐 기소를 하고 그렇게 하죠?
2: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저 이정근의 녹취록처럼 다툼이 있잖아요. 검사가 볼 때는 임의로 제출했는데 보통에게 별도로 또 영장해야 된다. 이런 다툼이 있는 경우는 재판 가는 거죠. 제 말은 근데 그렇다 해서 이게 다 공소기각 판결로 위법이라는 게 뭐 고문하고 막 이런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위법도 많거든요.
1: 다툼의 여지가 있는.
2: 중대한 위법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개념이에요.
3: 아, 위법이면 다 위법이지. 무슨 위법이 아닌 위법이 아니, 있어요.
0: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 중대한이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결국 어떤 때가 중대한 때냐 이건 대법원이 또 해석례를 내야 됩니다. 결국 대법원의 손에 다 맡겨지는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데 정치적으로는 미숙했다.
4: 그래서 자의적으로라는 걸 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방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왜 위법한 증거를 수집해요? 위법하게 왜 증거를 수집해요? 근데 그게 의도를 갖고 한 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의적인 판단하에라는 걸 넣어야 된다는 게 법무부 차관의 얘기였잖아요.
3: 맞아요.
4: 그 얘기죠. 그러니까,
3: 저도 아까 말했잖아요. 판례가 이미 형성한 법률을
4: 잘못된 법률 아니죠 이게.
3: 그러니까 그 대응은 잘못됐는데 어쨌든 그래 저도 말하는 게 이런 논의를 하는 게 법사위예요.
4: 그치, 여기서 하면 되네.
1: 합파성도 수준 높아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분의 이 대화의 수준이 아주 높아서 흐뭇한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또 이 민주당 쪽에서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임 개헌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 큰 논란이 돼서 이게 또 공소 기각 사유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이걸 또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가 플랜 A, 연임 개헌이 플랜 B, 공소 기각이 플랜 C다라고 한동훈 의원이 주장합니다. 자, 설명해 주세요.
4: 그렇죠. 그 공소 기각에 조금 더 표현을 더 넣자면 이제 법 왜곡죄가 있어서 판사를 압박할 수 있어서 완벽한 이제 플랜 C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지금 이재명 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없다면 이 얘기가 이제 민주당에서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통할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겠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책 해석을 무수하게 낳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구구한 얘기는 이제 다 하셨을 테니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정책 선언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연임 없다.
4: 자, 나는 일단 1번 나는 내 재판 5개에 대해서 임기 끝나고 나면 2030년에 퇴임하고 나서 즉시 재판에 응하겠다. 재판 진행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서 연임하겠다는 의사에 대해서는 절대 고쾌하지 마시라. 나는 그런 의사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리인을 쓰지 마시고 뭐 비서실장 다 필요 없어요. 대통령 본인이 나와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근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국민의힘은 공세를 멈추지

0: 않을 겁니다.
1: 장동혁 대표가
0: 예, 뭐 추상적으로 얘기했다,
1: 구체적으로
0: 뭐,
1: 얘기하세요.
0: 예,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뭐 그러면 뭐 명문화 시켜 뭐 각서서라든가 예를 든다면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이 그렇다고 하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절충을 해가지고 예. 그러면 대통령은 그렇게 좀 메시지를 내시고 대신에 대통령께서 예. 국민의힘에게 예. 그러면 우리가 선거가 없는 27년도에 우리가 개헌을 합시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동의해 주세요라는 또 제안을 역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네. 않겠다.
2: 나쁘지 않아요. 네. 네.
0: 그렇게 자, 생각을 합니다.
1: 예.
0: 왜냐하면 예. 개헌에 적긴데 사실 저는 처음에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고 나서 제일 걱정됐던 게 아유 개헌이 또 물 건너갔구나. 아.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조정식 국회의장이나 예. 사실 이 불법적인 비상개헌 그나마 우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개헌하자가 아니라 예. 왜 개헌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몸소 겪은 의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선관위의 부실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개헌의 필요성이 있는 어떤 국회 후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통령께서 그 메시지를 내시고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주는 그런 형식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서 변호사님 개헌.
3: 이게 저는 의장이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1: 예.
3: 조원철 법제처장이 예, 예. 이재명 대통령 연수원 동기인데요. 그때도 그때 국민의 결단이 있으면 가능하다 했어요. 조원철. 그다음에 조정식 이분이 의전 2등인데 발표하고 예. 논란이 엄청 많았는데도 한 6, 7시간 동안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 해명을 안 하고.
1: 예.
3: 그리고 옛날에 유시민 이분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
1: 네.
3: 이거 막아야 된다.
1: 예.
3: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1: 예.
3: 그다음에 김민석까지도 이게 아마 충북지사 신용한 만나서
1: 예.
3: 현재는 뭐 연임이 안 되죠.
1: 예.
3: 현재는 뭐 이렇게 조건을 붙이더라고요.
1: 예.
3: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재명 대통령 측의 진짜 핵심 인어서 그래서는
1: 예.
3: 야 도저히 뭐 공소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내가 교수갈 수는 없잖아. 내가 연임해서 이게 또 13년 해가지고 이게 막아야 된다. 이런 저는 움직임이 있다 봐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를 벗으려면 뭐가 여기 와서 그냥 말로 하세요.
1: 서 변호사님의
3: 열임 없다.
1: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예,
3: 한마디만 딱 해주면 제가 공개 안 합니다. 열임 없다. 예. 한마디를 본인으로 하세요 그냥. 예. 우리가 서류로 쓰라고는 안 합니다.
1: 아, 요것도 윤석 대변인 같은 입장이시네요.
3: 예. 예, 말로.
1: 본인 입술로 말씀하셔라. 예.
4: 저는 좀 측면 달리해서 일단 예. ABC는 제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예. ABC 나오면은 좀 이렇게 정신이 좀 혼미해지는데. 그런데. 이 연임 시나리오의 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네. 개헌은 국회가 하는 거예요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4: 대통령이 개헌하는 거 아닙니다.
1: 3분의 2가 안 되는데.
4: 왜? 네. 할 수가 없어요. 그 이걸 발의를 한다 한들 발의하는 순간 정치적으로는 자행이에요 이것도. 국민들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안 되는 시나리오고 조정식 의장도
1: 예.
4: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단어가 가지고 오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1: 예.
4: 이거 그냥 대놓고 그거는 그런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만 붙였어도 오해 여지가 없는데
1: 예.
4: 괜히 또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래도 또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부 어떤 지지자들은 또 연임해야 된다고 주장하니
1: 예.
4: 이분도 심기를 혹시 건드리지 않을까?
1: 네.
4: 그런 정치적 고려를 저는 어느 정도 했다고 봐요. 근데 본인도 이건 안 되는 거 안단 말입니다. 될 수가 없잖아요, 개헌이.
1: 예.
4: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고 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기 전에 저는 민주당이, 개헌도 민주당이 일단은 국회에서 하는 걸 통과시켜야 국민투표로
1: 예.
4: 가는 거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같이 연석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개헌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도.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0: 아, 근데 국민의힘까지 갈 필요도 없이
1: 예.
0: 민주당 내에서 연임을 반대해요.
4: 안 돼요.
0: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도 나중에 대통령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 연임한다고 하면은
1: 차기 대선 주자들도
0: 네. 민주당이 깜짝 놀랄 거예요.
1: 깜짝 놀랐다.
3: 아, 그건 반박 안 할 수
0: 내에서도 안 됩니다.
3: 반박 안 할 수 없는 게 이거. 예. 저는 지금 안 된다 봐요.
1: 예.
3: 조국 당부터 반대해요. 그런데
1: 예.
3: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번에는 안 돼도
1: 예.
3: 총선 직후에
1: 예.
3: 정계가 어떻게 개편될지 몰라요.
1: 예.
3: 예를 들어 보수가 한동훈 당과 뭐 장동익 당으로 쪼개질 수도 있고
1: 예.
3: 또 이재명 직계가 많이 의석을 빠질 수도 있고 제 말은 총선 이후에
1: 예.
3: 권력 지형이 어떻게 정당 구조 바뀔지 모르는데 그때라도 하면 되잖아요. 개헌.
1: 예.
3: 이재명 때 임기는 2030년이에요.
1: 예.
3: 그러니까 제 말은 미리 멋을 박아놔야 된다는 건 총선 이후에 몇
1: 많이 불안하세요?
4: 많이 불안하세요? 아니, 국민의힘이?
3: 보수가 분열될 수도 있고.
1: 많이 불안하시구나.
3: 그러니까 제 말 확실하게 해놔야죠.
5: 이렇게 얘기하면은
1: 예.
5: 굉장히 이거는 가십성으로 흘러요.
1: 예.
5: 그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출마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을 때 무조건 보수가 진다는 전자에 말씀하시는 거기
1: 그렇죠.
5: 때문에
1: 예.
5: 그런 표현보다는
1: 예.
5: 이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한다 정도로 그쳐야 되는 거고 헌법 정신을 뭘로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87년에 국민들이 결정했었던 그 정신은 한국 현대사가 정권을

0: 거예요.
1: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박태용의 한판승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잠시만요.
2: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 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3: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1: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휴가철에 이 동접자로 저희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정말 우리 채널에 충성하시는 분들이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더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 어제 첫 TV 토론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듣고 충돌을 했는데요. 그 영상, 현장 영상을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4: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제가 5월에 정부의 입장을 빨리 정리해서 처리하자 의견을 물었더니 그렇게 하면 법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걸 당에서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과 정부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계속 개혁성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십니까?
5: 중수청과 공수청법을 정부 원한대로 했다면 당원들이 아마 난리가 났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인석 총리께서 5월 달에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당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했다는데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습니까? 그것이 당에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세 분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첫 번째 토론회는 두 번 더 남았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총평 좀 들어볼까요, 민주당?
6: 저는 김인석 후보가 네.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네. 좀 세 가지가 아쉬웠다고 봐요.
1: 아쉬웠다.
6: 첫 번째는 아니 이번 전당대회 의미에 대해서 예. 확실하게 규정을 했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 나온 3명 후보 중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슈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슈는 뭐냐. 아니 당대표로 한번 했는데 예. 또 나왔다. 연임을 하겠다. 그러면 왜 당신이 또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그럼 그게 뭡니까? 당대표를 할 때 성적표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의 지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입니다.
1: 예.
6: 그러면 지방선거의 꽃이 뭐예요?
1: 서울시장
6: 선거예요. 어쨌든 졌습니다.
1: 예.
6: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부산 북갑에서 졌어요. 평택에서도 졌습니다. 근데 평택에서 누구한테 졌어요? 국민의힘에게 졌어요. 그런데 평택을 공천하면 안 됐었다. 본인이 후원회장이었습니다.
1: 네.
6: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된다.
1: 예.
6: 그리고 두 번째, 그거는 네가티브가 아닙니다. 검증입니다.
1: 예.
6: 두 번째는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막 공격하고 다녀요. 지금 호남에서 엄청 분노가 지금 쌓였어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1: 예.
6: 유시민 작가가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흔들린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는 대통령을 네. 지키고 원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노 코멘트하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자주 간다는 그 딴지일보에는 지금 대통령을 막 욕하는
1: 제자들이 하지 마세요.
6: 엄청 많아요.
1: 십자가 밝게 하지 마세요.
6: 그리고 어물쩡 뭐 비린내 동의하냐고 물어봐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 부동산 주가 청년에 대해서
1: 예.
6: 정말로 당대표로서 한번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전이 있는지 얼마나 정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서
1: 예.
6: 얘기를 하고 검증을 했었어야죠. 송영길 후보만 하더라도 모듈러주택이라든지
1: 예.
6: 주택법에서 토지 보유를 95%에서 80%까지 내려야 된다.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1: 예.
6: 그래서 이러한 검증이 저는 좀 소홀했던 끝까지 막 이게 톤의 매너를 신경 써서 그런지 이걸 못 이렇게 몰아붙이더라고요.
1: 좀 아쉬웠습니다. 스펠 대변인이 그 나가셔야겠는데.
6: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1: 아, 열심히 보셨어요. 열심히 보셨어요. 네, 강 변호사님도 말씀하실게요.
0: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그 시간 딱 재감해서 주도권 토론 뭐 네. 이렇게 30초 응답 시간 30초 질문 시간 30초 여기에 지금

0: 다 담을 수 없는 엄청난 갈등장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예. 이런 토론보다 아. 우리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서 예.
1: 한판스부 나와서
0: 다 나오 세 분 나오셔가지고
1: 다 그냥, 드릴게요 그냥
0: 예, 예. 시간 제한 이런 거 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야전으로 그냥 예. 박치기
1: 박치기 하라
0: 예. 정말 그렇게 해서
1: 무제한
0: 문제들이 노정이 돼야 이게 될 거 왜 그러냐면
1: 끝장 토론
0: 답 시간을 30초만 딱 주니까 어. 질문한 취지하고 다르게 답변을 싹 피해가면은 재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0: 진행자가 질문하는 거하고 안 맞는 답변을 막 하거든요.
1: 맞아요.
0: 특히 정청래 후보 어. 다 피해가요.
1: 회피 전략.
0: 예, 근데 그걸로 갖다가 문제 제기를 할 방법이 없어요. 시간을 다 써버렸으니까.
1: 그러니까 A라는 질문을 했을 때 B라고 답하면 네. 너 왜 A의 질문 안 하세요라고 물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0: 그러니까 가령 뭐 공소취소 뭐 가능하게 했던 특검법이라든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도 외연 확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와 어. 자기 내부 지지도 결집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이걸 물었더니 중도 외연 확장에 도움이 당연히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걸 빼버려요. 그냥 답변할 때는.
1: 예.
0: 그냥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은 개혁의 깃발에 환호할 것 같다. 그냥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고 어. 그냥 끝나버려요.
1: 예.
0: 근데 30초 시간을 또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래 이런 룰로 하는 거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아, 예. 모든 그 정당의 예. 어, 이런 토론회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2: 그러니까 정작 그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 없이 예. 그냥 뭐 시간 재고
1: 어느 순간 보면 그렇게 돼 버렸어요. 예. 토론 포맷이.
2: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간도 어, 제한을 뭐 아주 지나치면 뭐 제재할 수는 있겠지만
1: 예.
2: 그래서 이제 어, 그러한 토론회를 정말 잘 진행할 수 있는 진행자가 필요하다. 그 진행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토론 결과 또는 그 토론에 참가한 후보자들의 역량 이런 것들을 다 잘 아실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한판 승부에서 새 지평을 열길 바랍니다.
1: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3: 저는 이제 유튜브로 조금 보다가 뭐 별 재미가 없어가지고 기사는 다 봤어요.
1: 아, 기사 다 보셨어요.
3: 다 봤는데 그 제가 조금 봤는데 예. 이게 구조적으로 2대1이잖아요. 저도 이게 3대1, 2대1 많이 싸워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명이 아무래도 이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원래.
2: 여기서는 그... 안 그렇던데.
1: 본인이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셨죠.
3: 3대1을 막 때리면 그것도 2대1이잖아요. 그런데 정책 후보가 교묘하게 반박을. 아까, 아까 우리 앵커님 말한 뭐. 네. 그 밝기 하지 말라는 거.
1: 예.
3: 그 양심.
1: 아니, 십자가 밝기 하지 마세요.
3: 이런 것도 이게 아주 준비된 답한 것더라고요.
1: 예, 예.
3: 상당히 설득이 있고 예. 검찰의 보안수사도 솔직히 5월 달에 미리 보냈다면 그 법안을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못 보는 게 어떻게 옵니까?
1: 예.
3: 그건 우리가 봐도 이게 정청래 대표 말이 맞고 어. 김민석 후보가 그냥 자기 책임 면피하려고
1: 예.
3: 한 게 분명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어제 정청래 거의 뭐 동무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야, 역시 서 변호사님 때문에 뭔가 네. 균형이 잡히네. 네. 정청래 후보를 편들어준 사람 한 분 계시니까 네. 정말 다행입니다.
2: 참 아쉬워요. 방금 저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를 패싱하고 누구한테 보냈냐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 나왔어요. 정책위 의장한테 보냈다고 네. 얘기했어요.
2: 아,
1: 한정의 정책위 의장한테. 네.
2: 그러면 그게 왜 전달이 안 됐냐 그 정도 얘기가 들어갔어요.
1: 뭐 한정의 정책위 의장한테 물어봐야 돼. 그럼 네. 당신은 그러면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전했냐?
4: 그렇죠. 네. 증인 신청해가지고 네. 방청을 해서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1: 예.
4: 어차피 토론 이번에 1차, 2차, 3차거든요. 그러니까 1차는 차라리 정치 문제. 첫 번째 그냥 우리 밑바닥까지 싹 파면도 한번 하고 오. 좋아하시는 뭐 얘기 다 하시고 그냥 오. 두 번째 뭐 경제, 아. 세 번째 뭐 정책 이런 식으로 아, 영역 정해 가지고 좀 시간 충분히 해서
2: 제가 진행하고 했었으면. 싶더라고요. 아, 진짜로.
4: 박정희 한판 승부에서.
1: 네, 방송의 달인. 야. 근데 또 어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신천지 얘기. 네. 오, 신천지 얘기가 안 나왔어 어제. 그래서 어, 이분들이 약간 간을 어떤 좀 약간 간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뭔가 페이스 조절을 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4: 저는 근데 특이한 그 진행 방식이 어. 하나 있었어요. 예. 1분의 시간을 주면서 예. 오해를 풀어라.
1: 오해를
4: 본인에게
1: 풀어라.
4: 있는 오해를 풀어라.
1: 아. 아.
4: 뭐 이제 했는데 저는 그때 좀 그런 얘기 할 줄 알았거든요.
1: 예. 그러니까 셀프로 푸는.
4: 네, 그 안 한 이유는. 저는 이제 그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1: 네.
4: 그게 또 민주당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4: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당원들 간에도 좀 의견이 좀 이렇게 갈려요.
1: 아.
4: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어떤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세요.
1: 예.
4: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서 제기를 하니까 어. 내가 신천지란 말인가? 뭐 이랬다는 거예요. 어.
1: 내가 나를 신천지로 공격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
4: 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네. 특정 종교가
1: 네.
4: 아, 영향을 줘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네. 개입을 한 거하고 내가 신천지인 거하고 저는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그게 A, 축구와 야구같이 다른 얘기를 그냥 막 섞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얘기까지 가지 않았다는

0: 거는 그래도 금돌 넘지 않았다. 높이 평가.
1: 근데 이강에서는 이제 이번 주 투표가 나오면 후보자들도 알게 되고 쌓이게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쵸. 이제 좀 다음 주 토론은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다. 충청권 또 부산 울산 경남 이거 나오면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서 변호사님 좀 더 격렬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2: 아니 일단은 이게 처음에 간을 보자라 서로가 이제 1등 한다고 생각하니까
1: 1라운드 1.
2: 그러니까 이제 탐색전이죠.
1: 탐색전. 그렇지.
2: 근데 누가 한 명이 불리하다. 아. 그러면 이게 전면전 나겠죠. 네. 아마 제 생각에 양측 다 네. 비장의 칼 하나씩 있을 거예요.
1: 아, 2차전, 3차전에 꺼내.
2: 아, 저는 정청래 대표도 최후의 승부수 한 수 정도는 남겨놨을 거다. 야. 바둑에도 우리 마지막 승부수가 있잖아요. 아마 그는 김민석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하. 그때도 아마 신천지 뭐 진짜 연루수를 꺼낼 수도 있는 거고 아하. 1차부터 꺼낼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는 승패에 따라 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난 아마 격렬하게 싸울 겁니다.
3: 안 싸울까요?
1: 기대와 달리
4: 많이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그 지금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 측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또 사이드로 듣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뭔가 정청래 후보가 답하기 어려운 문제 뭐 좀 몇 개 이렇게 듣긴 했지만 분명히 꺼낼 가능성이 있고 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김민석 후보 그동안 과거에 생계 유지는 어떻게 했으면 우리 뭐 배추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저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안 그런데요?
3: 아니 이게 당내 선거라 가지고
4: 해야죠.
3: 당내 선거라서 이제 아마 제 생각인데 그 각 캠프에서 당신네들이 다 각자 뭐 갖고 있는지를 거의 대부분 알 거라고 좀 봐요.
4: 그렇죠.
3: 그러니까 이제 약간 누구 하나 폭탄이 터지면 다 같이 연쇄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는 암묵적인 뭐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내 선거니까.
4: 승부가 걸려 있는데요.
3: 아 그래도 이제 다 연쇄적으로 터졌을 때 누가 더 다칠지 이게 도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좀 이상한 거는 지금 우리 대화하고 있는 게 토론을 했는데 2차, 3차 토론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3: 근데 투표는 또 진행 중이에요.
1: 맞아요.
3: 아니 왜 토론을 안 보고 2차, 3차에 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1: 그렇지.
3: 하고 있는데 왜 이 토론을 안 보고 투표를 하냐고요.
1: 아
3: 민주당 좀 희한한 거 아니에요 이거?
1: 아, 다 보고 한 번 딱 해야 되는데
3: 네, 지금 뭐 뒤에 뭐가 센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투표한 사람들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1: 다시 바꾸고 싶을 수도 있겠네.
3: 그러니까요.
1: 2차, 3차를 보고.
0: 아, 나 근데 뭐. 그런 지적이 있는 게 사실 또 다른 지적이 뭐냐면 그거 비슷한 건데 순회 경선 때 연설하잖아요. 연설 듣고 투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투표를 했어.
1: 투표 한 다음에 듣고 있어. 맞네.
0: 이거는 아 이것은 그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는 그런 느낌.
1: 완전 슈퍼맨이 된 느낌. 이거 좋았다.
0: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어색한 면은 있지만
1: 결혼식 가서 밥부터 먹고.
0: 네. 그거 자연스러워 사실. 효율적이에요. 근데 그런 당원들의 조금 불만도 있었다.
1: 야, 이거 좀 바꿔야겠네, 그럼.
2: 근데 저는 진짜 변수가 하나 있어요.
1: 뭐예요?
2: 예를 들어 김민석 후보가 지고 있다. 네. 옛날에 그 최고위원 뽑을 때 김민석 후보가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를 하더라고. 김민석이 표가 왜 이렇게 적어? 유튜브 하니까 수석 최고 됐죠.
1: 예.
2: 진짜 지고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
1: 아.
2: 저는 호남이나 앞두고 저번에 800조 반대투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단일화를 시킨다거나
1: 그러니까 뭐
2: 최고위원들이나 송영주 사태까지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스타일상.
1: 뭔가 어떤 간접의 메시지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2: 직접적인 메시지 나올 수도 있어요. 대통령 스타일상.
0: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4: 중간에 사퇴한 후보 표는 아예 빼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0: 빼고 하죠.
4: 아예 없는 걸로.
0: 그냥 결선이 돼 버리는 거죠.
4: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세 명 빨리 바로 결선 돼 버리는
4: 거. 마찬가지. 아예 그냥 무효.
0: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첫 번째 이 우리 전당대회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충청하고 이제 부울경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이제 친명 후보들은 특히나 최고위원들은 교통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두 명의 후보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머지 세 명 후보 중에서 성적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몰표를 주고 나서 나머지는 뭐 당대표 되시는 분이 지명직으로 배열할 수 있고 교통정리가 되면은 저는 그 표의 결집도가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가상 3자 대결 여론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미디어 토마토가 이제 뉴스 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27일에서 28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민주당 차기 당대표 순입니다. 보면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정청래 후보가

0: 저건 또 전체를 했을 때 민주당 차기 당대표 2순위 2순위 뭐 이 자수인데 1순위 조사 없습니까? 예, 1순위 조사. 1순위 자 이제 조사가 있는데 이미지는 아직 없고.
1: 네.
0: 36.9% 정청래, 그리고 김민석 28%,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9.2%가 나왔고 없음이 21.8, 잘모름 4.1.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김민석 후보가 39, 정청래가 36.1, 송영길이 10.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치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1: 그러니까 사실 호남에 있는 당원들이
0: 예.
1: 지금 선호 투표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가 조금
0: 예.
1: 이제 안 되고 있는데
0: 예.
1: 결국에는 이게 한 명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0: 예.
1: 탈락한 3위 후보의
0: 예.
1: 2순위가 1등과 2등에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0: 예.
1: 여전히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주 더 간단하고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0: 예.
1: 정청래 후보가 1차에서
0: 예.
1: 그냥 과반을 못하면
0: 50% 안 넘으면
1: 네, 그냥 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예,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2: 뭐 이것도 짚어야 될 게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크게 앞서는데 민주당
0: 예.
2: 지지층은 김민석 후보가 앞선다는 건
0: 예.
2: 그만큼 국민의힘에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는
0: 역선택,
2: 거 아닙니까?
0: 역선택이다.
2: 그렇죠. 이거는 예. 전형적으로 예. 정청래 후보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0: 서정호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신나는 예. 정청래
2: 레임덕
0: 하면서
2: 뭐,
0: 이렇게,
2: 예. 예, 이재명 정권 무너지고 다음 총선 과반 우리가 가져오는 거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0: 예.
2: 쪽에서.
0: 예.
3: 근데 민주당 지지층하고요,
0: 예.
3: 또 권리당원 지지가 다르고요.
0: 예.
3: 권리당원 중에도 이게 그 진짜 투표하는 권리당원과
0: 예. 예.
3: 투표 안 하는 사람이 달라요.
0: 중요한 지적이죠.
3: 제가 보기에 예. 투표 충청에 일단 내일까지 봐야 되지 낫더라고요. 상당히 오늘
0: 투표율이.
3: 서용주가 아침 발표한 거 보니까
0: 예.
3: 뭐 세종시 한 40 정도 된 거고 나머지는 30대
0: 예.
3: 뭐 이렇게 이제 들었거든요.
0: 아.
3: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진짜 짠물. 제가 말하는 게 진짜 강성 좌파 진보
0: 예.
3: 이 사람들이 투표해요. 그 사람들은 정청래를 앞선다 봐요.
0: 아하.
3: 그래서 우리 장동희 대표가 김문수 이긴 것도
0: 아.
3: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판단하면 안 돼요.
4: 그건 좋은 예가 아니죠.
1: 그러니까 제가 장동희 대표 저도. 지지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4: 네. 어쨌든 이제 뚜껑 예. 열어봐야 아는 건데.
0: 그러니까요.
4: 저는 요 얘기는 하나 드리고 싶어요. 송영길 예. 후보를 1순위로 찍으신 분들이
0: 예.
4: 2순위로 정청래 후보를 적게 뽑을 거란 생각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0: 아.
4: 송영길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완전히 지원하면서 서브 후보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송영길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에 오래 계셨던 분들일 거고 송영길 후보의 정치적인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0: 그렇죠, 그렇죠.
4: 생각되거든요.
0: 예.
4: 그러면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와의 정서적 유대가 더 세지 18년 동안이나 당 밖에 있었던 김민석 후보의 정치적인 어떤 생각, 연대감을 더 갖고 있겠느냐.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하더라도
0: 예.
4: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1: 근데 이제 송영길 후보가
0: 예.
1: 처음에 전당대회 출마하기 전에
0: 예.
1: 정청래 후보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했어요. 본인도.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 때 같이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도 송영길
4: 그래.
1: 후보를 애태웠기 때문에
4: 너무 사소한 얘기 같습니다.
1: 그런가?
2: 네, 그리고 예. 이제 그 여론조사 기억해 보면 지방선거 때 그 송영길 후보 출마했던 거기 지역의 여론조사 돌려보면 조국혁신당
0: 예.
2: 지지자들은 송영길 후보 지지도가 매우 낮게 예, 그렇게 나온 거 보면
0: 예, 예. 민주당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1: 네.
0: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게요.
1: 네.
0: 자 오늘 이제 권영진 의원 징계 논의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비공개 최고위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좀 격론을 했고 최고위가 이제 윤리위원 두 명을 추가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재준 최고위원과 양행자 최고위원은 기권을 했다고 하죠. 이런 상황.
4: 일단 당 지도부 차원 얘기를 해보면 이제 윤리 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0: 예,
4: 하는데
0: 예, 예.
4: 윤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파행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파행을 겪고 있는 윤리위에서 9명까지 둘 수 있는 윤리위가 3명 참석한 회의에서 징계 개시 의결을 세 분 의원에게 했다.
0: 예.
4: 공교롭게도 이 세 분은 다 계엄 관련한 저 탄핵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셨던 분들이라 문제가 되는데
0: 예.
4: 윤리 안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재준 양양자.
0: 예, 예.
4: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밀어붙이고 또 지도부 생각과 거의 유사한 분들 아마 윤리위원으로 추가 임명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윤리위에서 이제 징계를 계속 진행하겠죠. 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0: 서 변호사님 장동윤 대표 이렇게 해도 됩니까?
3: 저는 뭐 징계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0: 예.

0: 이게 권영진 의원도 본인이 사과하고 정진식 원내대표 받아주잖아요.
1: 예.
0: 그래서 너무 이게 뭐 당원권 정지나 제명까지 너무 강하게 하는 건 안 맞다.
1: 어.
0: 경고 정도.
1: 경고.
0: 하고요. 오. 그다음에 뭐 한 40명 뭐 있는데 그것도 그냥 최소한으로 그냥 묻어야 된다. 화합 통합으로 가야 된다.
1: 윤리위원으로 지원하세요, 서 변호사님.
0: 예.
2: 윤리위원 아니에요?
1: 윤리위원 아니세요? 어제는 윤리위원이세요?
0: 저는 예. 그런 생각은 없고요.
1: 예.
0: 다만 이제 윤리위가 좀 내용이 있어요.
1: 아.
0: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 명을 새로 임명해서 7인 체제로
1: 아.
0: 마찬한 것까지는 뭐 저는 이해가 되는데
1: 예.
0: 그렇다 해서 그 칼을 그렇게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고
1: 아.
0: 통합, 화합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1: 자, 이 서 변호사 왜 감독님께서 이렇게 놀라세요?
3: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정욱 TV 구독자분들이 싫어하지 아니. 않아요?
0: 할 말해야죠.
3: 네. 아니 요즘 구독자 수 괜찮으세요?
0: 네, 뭐 괜찮아요. 네. 늘고 있어요.
1: 늘고 있어요.
3: 혹시 다르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0: 아니, 네. 조금 유튜브는 좀 세게 하고 예. 방송은 좀 약하게 부드럽게 하고 그러나 본질이 다르진 않아요.
1: 예.
2: 저번 주에는 상당히 격앙되게 계시길래 누가 막 본인을 욕해가지고 이게 빠졌다고 해서 저는 걱정이 되는데 근데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1: 예.
2: 그러니까 저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징계를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냥 이 사람 이름 빼고 내용 빼고 그냥 행위만 보면은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그 공영진 의원이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
1: 진정호
2: 의원 여기까지만 하면은 사실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컸을 텐데 그게 권영진 의원 케이스까지 멱살잡이까지 이게 더해지니까 이게 조금 정당성을 준 것 같아서 좀 매우 아쉽다.
1: 그럼 지금 진정호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0: 저는 진정호는 이제 그냥 집어들어가 도와주러 갔는데 한동훈 의원이 내려오지 말아 했잖아.
1: 예.
0: 이건 미수도 아니고 예비 정도예요. 예비.
1: 예.
0: 따라서 이게 실행한 게 없잖아.
1: 아, 실행한 게 없다.
0: 그러니까 제 말은 경고 정도 하고요.
1: 예.
0: 조경태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1: 아.
0: 왜냐하면 이게 투표를 했잖아요. 부의장.
1: 예.
0: 그런데 민주당에다가 전화가 그걸 막았다. 이거는
1: 예.
0: 좀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조경태 한 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사실 조경태 의원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1: 아,
2: 희한하게. 네.
1: 아.
2: 근데 이제 저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1: 예.
2: 그렇게 하실 거면 애초에 경선에 참석을 그 안 했어야죠. 그냥 이건 잘못된 거다. 난 저런 사람하고 같이 경선할 수 없다라고
1: 예.
2: 했었어야 되는데
1: 예.
2: 그 한정에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4: 그렇다 하더라도
1: 예.
4: 당내 최다선 의원인데 또 그런 부분도
1: 그렇죠.
4: 좀 염두에 둬야 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 예. 안타깝습니다.
1: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 같은 것도 당의 중요한 국면에 또 쓴소리도 하고 중심을 잡아서 또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0: 그런데 문자 한동훈 의원이 선배님 힘내세요.
1: 예.
0: 그 문자 공개한 게 더 여론이 악화돼가지고 나 6선까지 하신 분이 그 0.5선한데 그 문자 온 걸 가지고 막 공개를 합니까?
1: 당대표 출신인데 그래도 0.5선이라고 또 이렇게 하시면.
0: 그런데 예. 모르겠어요. 여론은 더 악화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조경태는.
1: 그래요.
0: 왜냐 의원들이 특히 그 투표했던 의원들이.
1: 예. 아 원내에서.
0: 부회장이나 이쪽에서.
1: 그렇군요. 또 권영진 의원에 대한 여론은 그래도 우호적인 부분 좀 있는 거죠. 일 때문에 권영세 의원도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개인 사감은 해결이 됐으니까 뭐 과한지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인데.
3: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뭐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윤리위가 구성하고 돌아가는 그 형태가 위원장이 모든 걸 결정하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돌아가는 게 좀 더 되게 의아해요. 예를 들면 징계 사유는 무엇이며
1: 예.
3: 징계의 기준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팅을 할 때
1: 예.
3: 합의제로 위원들이 한다기보다는 그냥 위원장이 밀어붙이면 다 갈 수 있는 것처럼 되는 게 되게 기이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윤리위원들이 나가잖아요. 나가거나 막 성명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게 이렇게 투닥거리고 시끄러우면은 앞으로 무슨 징계를 해도 다 저는 법원으로 가리라고 봐요.
4: 그 말씀 네. 동의하는 게 오늘도 중앙윤리위원장 입장문에서 또 뭐가 나왔어요. 윤리위원장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을 막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1: 그렇군요.
4: 윤리위원회인 줄 알았어요. 전 처음에.
1: 예.
4: 윤리위원장이에요. 혼자 낸 거예요.
1: 예. 아무튼 국민의힘 윤리위 상황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부사들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2부에서는요. 신문선 명지대학교 교수와 함께 오늘 축협 청문회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 1분 기상 정보입니다. 있습니다. 무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경남 양산이 40.3도까지 올랐고 서울도 32.7도의 기온을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나타냈는데요. 곳곳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열흘

0: 이상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7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도 한낮에는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파주, 춘천과 대전, 전주의 낮 기온이 34도, 대구 36도, 부산은 3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전국에 이렇다 할 비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방은 가끔씩 구름만 끼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6: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6: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CBS 라디오 박종의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한참 연기됐던 축구협회 청문회 문체위에서 열렸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 정명규 전 축구협회장도 출석을 했는데 축구하면 또 항상 한판승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이분을 모시는데 전설적인 해설자 신문선 명지대 교수와 함께 오늘 청문회 주요 장면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좋은 얘기를 모셔야 되는데.
1: 아, 괜찮습니다. 네.
0: 자, 일단은 오늘 청문회 출석했던 홍명보 전 감독 그리고 정몽규 전 회장의 모습 화면으로 일단 좀 듣고 짚어보겠습니다.
2: 16강 이상 됐으면 열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6강에 오르고 안 오르고의 문제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축구협회는 국민의 신뢰를 다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카르텔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2: 제가 그 임명한 대표팀 감독 중에서 25명을 그 남자 대표팀을 했는데 고대 출신 한 명밖에

0: 있고요. 여자 대표팀 중에서는 고대 출신 한 명도 없었습니다.
1: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전력 강화위원회에서 저한테 제안을 하러 왔을 때는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거는 누구다 아셨을 텐데 왜냐? 그 이후에 면접과 PT가 없었거든요.
1: 제가 집 앞에서 만난 게 국민들께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3: 예, 자 오늘 청문회에서 일단 홍명보 감독 그리고 예, 정몽규 회장이 답변했던 장면 중에 주요 장면을 좀 뽑아서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예. 뭔가 좀 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 짰다? 아, 어떻게 짰을까요?
4: 지금 이 문제는
3: 예.
4: 지금 종로경찰서에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 예.
4: 그러니까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에서 피하고자 하는
3: 예.
4: 그런 내용이 상당히 저는 지금 농후하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3: 그렇군요.
4: 인생 기술 그 총괄 이사가 예. 빠진 게
3: 예.
4: 거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3: 아 그런가요?
4: 네. 네.
3: 어떤 부분에서 중심이 있다?
4: 지금 크린스만 때도
3: 감독 선임 과정에서
4: 네, 네. 감독 선임 과정에서 크린스만 때도 정몽규 회장이 탑다운 방식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3: 예.
4: 객관적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3: 예.
4: 문체부에서 2024년 특정감사를 통해서 이미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들을 포함해서 탈탈 털어가지고요.
3: 예.
4: 그것은 크린스만은 정몽규 회장이 탑다운 방식으로 했다라고 결정을 했던 거고
3: 예.
4: 홍명보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력강화위원회는 과거에 말이죠. 제가 축구협회 이사할 당시에 기술위원이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3: 이용수 기술위원장 이런 분들.
4: 그 예. 전입니다.
3: 그 전이군요.
4: 네.
3: 예.
4: 그때는 기술위원회가 감독을 신분선임 시켜야 되겠다. 그럼 축구 전문가 집단이니까 뭐 밤낮 싸우죠.
3: 예.
4: 고대 나왔다 연대 나왔다 한대 나왔다 막 싸우죠.
3: 예.
4: 그래서 감독을 선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술위원들은 위원수를 홀수로 해서 7명. 뭐 이렇게 했습니다.
3: 예.
4: 그래서 위원장인 그 한 사람은 빠지고 6명이 이제 투표하는데 3대 3이 나오면
3: 예.
4: 위원장이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쪽에 이제 줄을 쓰죠.
3: 예.
4: 거기서.
3: 아하. 캐스팅 보트네요.
4: 예. 예. 그러면 감독이 된 사람은 이사에서 추인받는 건 형식상이었었고요. 사실상 결정이 됐었어요.
3: 예.
4: 그러면 이제 기술위원회에서 김호 감독을 선임을 했다. 94년 미국 월드컵 때.
3: 예.
4: 그러면 김호 감독 대표팀 감독 선임이라고 기사가 먼저 나갔었어요.
3: 예.
4: 근데 전력강화위원회로 이 명칭이 바뀐 게 바로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장이 돼서 바꾼 겁니다.
3: 예.
4: 그러면서 권한에 대한 것을 그 바꾼 겁니다. 과거에는 기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전력강화위원회로 기구를 바꾸면서 추천으로 바꾼 거예요.
3: 아.
4: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진 겁니다.
3: 예.
4: 그러니까 이임생 어떻게 보면 기술총괄 이사는 전력강화위원장도 아니었고 위원도 아니었었죠.
3: 예.
4: 그리고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추천하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정몽규 회장을 만난 다음에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3: 예.
4: 그러면서 앞서 얘기했지만 문체부에서 감사했을 때는 정부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냥 할 리는 없겠죠. 그리고 그 한 가지 덧붙일 얘기는 그 당시에 문체부에서 감사를 해서 크린스만도 그리고 홍명보도 지금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한 것이 위법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3: 예.
4: 그러니까 뭐라고 정부에서는 권고를 했느냐. 홍명보 감독을 새로 뽑든가 새로 뽑든가 해촉했다가 다시 위촉을 하든가 절차를 밟아라.
3: 예.
4: 절차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3: 예.
4: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마이동풍 그대로 그냥 뭉개고 넘어갔던 거죠. 28가지의 비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그 당시에 문체부로부터 중징계, 예? 직무정지 중징계에 해당하는 그 징계를 대한축구협회 공정위를 통해서 하라고 했었어요.
3: 예.
4: 그 오늘 나온 그 부회장 차관 출신이었었어요. 김정배
3: 예.
4: 부회장
3: 예.
4: 그리고 이임생 그 기술총괄 이사
3: 예.
4: 이 사람이 세 사람이 모두 앞서 얘기했듯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처분을 내리라고 했죠. 정부는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3: 예.
4: 왜? FIFA가 있으니까.
3: 아하.
4: 그런데 공정위원회를 소집을 안 했어요. 공정위원도 정몽규 회장이 선임한 거 아닙니까? 그때 회장 선거 들어가기 직전이었었습니다.
3: 예.
4: 만약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정부가 권고했던 대로 정몽규 회장을 중징계했으면 정몽규 회장은

0: 시장 후보로 나설 수도 없었고 아까 뭐 청문회 할 때 보니까 그런 얘기를 주장하시는 국회의원이 계시더라고요.
1: 예. 네. 아무튼 이제 과거부터 역사를 쭉 짚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었죠.
1: 어떤 부분이 중요한?
0: 제가 일부는 예. 신문선의 꼴이에요. 유튜브에서 생중계 했습니다.
1: 청문회를 또 생중계하셨습니다. 축구 중계 말고 청문회 중계.
0: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예. 대학에 과거에 용인대학에서 예. 스포츠 법규라는 수업을 예.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1: 아.
0: 그래서 그때 뭐 제가 법은 전공 안 했지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스포츠에 관련된 비리 판례를 모아서 예. 그것을 15주로 수업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민영사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흉내를 내죠.
1: 예.
0: 그리고 과거에 축구협회 이사 시절 상벌위원을 했었기 때문에 축구협회 행정에 대한 지금 상벌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세스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1: 예.
0: 사실은 홍명보 감독 선임할 때 가장 먼저 이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던 게 접니다. YTN 라디오에
1: 예.
0: 그 문제를 제시를 해서
1: 예.
0: 지금 얘기했듯이 기술위원회와 전력강화위원회 그 상관관계
1: 예.
0: 그리고 그 당시에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했을 때 거기에 동조하는 전력강화위원들이 따라 나가서 정적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홍명보를 후보로 그것을 추천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이 지금
1: 오늘 그래 청문회에서 어떤 부분이 주목하셨어요? 건진 게
0: 중요한 것은
1: 예.
0: 28가지 징계 중에서
1: 예.
0: 그것도 하나죠.
1: 예.
0: 천안축구센터를 짓는데
1: 예.
0: 정부에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도면이었습니다.
1: 예. 도면?
0: 네. 예. 그 축구센터에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사무실이나 회장실은
1: 예.
0: 거기에 설계나 거기에 준공할 때 그걸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1: 예.
0: 무슨 얘기냐면
1: 예.
0: 대한체육회에 산하에 있는 경기단체가 한 70여 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1: 예.
0: 축구협회에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각종 경기단체가 우리도 운동장 지어달라 그리고 사무실도 지어달라
1: 예.
0: 뭐 이런 것들 민원이 들어오니까
1: 예.
0: 국가에서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 조항이 거기에 적용이 됐는데 국비를 지원 신청할 때는 사무실하고
1: 예.
0: 회장실이 없었어요.
1: 아 노종면 의원이 제기했던 그 부분이었군요.
0: 예. 그거는 이번 사건이 예. 아마도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1: 예.
0: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예.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1: 예.
0: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아, 법적으로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 물어야 될까요?
0: 예를 들어서 국가를 속인 거 아닙니까?
1: 예.
0: 근데 그게 문체부 감사에 그게 지적이 돼 있어요.
1: 예.
0: 지적이 돼 있는데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도면이 정부의 그 국비를 신청할 때
1: 예.
0: 도면과 그리고 실제로 설계 도면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도면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렇다면 그거는 형사법으로 예. 뭐 얘기할 수 있는 뭐 그 근거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1: 예.
0: 그렇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라면
1: 예.
0: 그건 수사기관에
1: 예.
0: 의견을 전달하지 않겠어요?
1: 여야가 합의한다면?
0: 지난번에는 작년에 국감도 했고
1: 예.
0: 그죠? 그때도
1: 예.
0: 청문회를 했는데
1: 예.
0: 여야가 합의를 한 듯 하다가
1: 예.
0: 막판에 가서
1: 예.
0: 그것이 또 의견이 달라져가지고
1: 예.
0: 그게 넘어갔었죠.
1: 예.
0: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 축구에 월드컵까지 연결이 되면서 흑역사를 예. 만든 겁니다.
1: 예. 방송 중에 우리 교수님께서 뭐 특검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 정도까지 손 가야 된다?
0: 저는 특검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1: 아.
0: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지금 청문회를 하는데
1: 예.
0: 거짓말 경연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거짓말
0: 저는
1: 경연대회였다.
0: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오늘 굉장히 그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크린스만을 누가 선임을 했느냐. 그런데
1: 예.
0: 정부에서 감사를 해서 그것은 탑단 방식으로 했다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 예.
0: 지금 정몽규 회장은 계속 빙빙 돌리고 있잖아요.
1: 인정하지 않고 있다.
0: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고.
1: 예.
0: 그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대학 입시를 보는데 지원서도 안 냈어. 면접도 안 했어.
1: 예.
0: 근데 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홍명보 감독 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으로 해야 되고
1: 예.
0: 그다음에 지금 28가지 비 사실 중에서 또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한축구협회 비상임 이사 28억을 지불했습니다. 28억을.
1: 예.
0: 그건 대한체육회 규정이 있습니다. 상위단체에.
1: 예.
0: 어떤 규정이냐면 모든 경기단체는 비상임인 이사일 경우에 고정급여로 형식으로 돈을 지급할 수 없다. 자문료 성격으로도 고정급여를 줄 수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1: 예.
0: 근데 정문 계정 오늘 청문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지급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0: 오늘 아마 이 청문회가 끝나면 지금 몇 가지 사안들은 아마 형사법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종로경찰서에 작년에 이미 고소고발됐던 것이 캐비넷에 잠자고 있던 것이 지금 그 긴급히 말이죠.
1: 예.
0: 스포트를 이제 하면서
1: 예.
0: 올리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1: 예.
0: 전력 강화 위원들을 포함을 해서 지금 그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얘기들이 지금 들리는 것을 보면 상당 부분 아마 지금 수사에 대해서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아까 교수님이 초반에 오늘 청문회를 보시면서 느꼈던 게 뭔가 좀 다 짜고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오늘 이제 그 와중에 청문회 와중에 문체위 소속된 그 한 윤용근 의원이라는 분이
0: 네.
1: 정몽규 전 회장에게 이제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포착이 돼서 기자들이
0: 그렇죠.
1: 기자들이 이제 그걸 또 찍었어요.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는 이제 나가고 있는데
0: 네.
1: 회장님 그 윤용근 의원입니다. 어제 뭐 정 선배님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더 잘해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 물 보냈고
0: 네.
1: 정 회장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몽규 드림 해갖고 오후 1시 35분에 서로 문자 교환했네요. 청문회 끝난 게 3시였으니까 끝나기 전에 또 그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 거 아니에요 지금.
0: 네. 저거는 제가 볼 때는요.
1: 예.
0: 정말 오피니언 리더로서
1: 예.
0: 정말로 부적절한 것이죠.
1: 아.
0: 저 지금 사진 한 장으로 정몽규 회장에 대한 인성이나 도덕성이나 그리고 축구협회에 지금 행정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1: 예.
0: 그 공정성에 대한 문제에 아 이런 사람이구나
1: 네.
0: 라는 이미지를 더 아주 나쁘게 하는 결정적인 전 증거로 보거든요.
1: 예.
0: 정말 화가 납니다.
1: 아니 저거는...
0: 왜 스포츠를 존중하나요?
1: 아니...
0: 저는 평생을 예. 스포츠를 했어요.
1: 예.
0: 저는 선수 생활하는 20여 년 동안 퇴장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늘 저는 가장 중요한 룰에 입각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1: 예.
0: 근데 왜 룰을 안 지키죠? 더군다나 대한축구협회는 공공적인 그런 성격이 갖고 있는 체육단체이고
1: 예.
0: 거기 수장인데
1: 예.
0: 근데 이것뿐입니까? 이번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한 의원이 질문을 했죠.
1: 예.
0: 50억을 기부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1: 그랬더니, 매직의 숫자 50억. 매직 넘버 50억이라는 얘기가 예. 나왔는데 의원이?
0: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30억 얘기를 해요.
1: 예.
0: 그거는 이번 월드컵에서 이기면 32강 가면 얼마 주고 뭐 그 얘기로 이렇게 방향을 바꿉니다. 그 50억이 뭐냐면 제가 당사자입니다. 회장 선거하는데 투표 전날
1: 예.
0: 정몽규 회장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그 천안축구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50억을 기부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예.
0: 저도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신발 고무신 선거를 하느냐.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상황에서 발표한 당일날 허정무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어요. 선거에 대해서 이게 불공정하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또 인용이 돼서 선거가 늘어졌죠.
1: 예.
0: 그 예를 들어서 그날 선거, 그 다음날 선거를 했으면
1: 예.
0: 표가 이렇게까지 큰 채로 벌어지질 않았었을 겁니다. 아, 자기가 불리하니까. 그렇죠. 50억 내겠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1: 그 50억을 냈어요?
0: 안 냈죠.
1: 아니, 뭐죠? 아니 그리고 이분이 또 사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그 오너
0: 지난번에 CEO인데. 여기서 얘기했네. 하도 요즘에 방송을 많이
1: 예,
0: 해서
1: 예, 예.
0: 정몽규 회장이
1: 말씀하셨어요.
0: 이렇게
1: 네. 말씀하셨어요.
0: 네 번에
1: 예.
0: 그죠? 그 연임을 하는 거에는 카르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축구인들의 카르텔이 있고 그죠?
1: 그다음에
0: 차관 출신 네 사람이
1: 예.
0: 정문기 장하는 동안 계속해서 창근 부회장, 실무 부회장.
1: 아, 그 부분을 말씀 안 하셨었어요.
0: 예. 예. 그 부분은 또 얘기를 했더니
1: 예.
0: 그것이 이제 이슈화 돼가지고
1: 아하.
0: 오늘 그 김정배 부회장 직전에
1: 예.
0: 그 차관했던 분이
1: 예.
0: 오늘 증인으로 이제 불려 나왔죠. 그런데 정문기 회장이 오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더라고요.
1: 예.
0: 네 사람의 그 지금 고위직에 있었던
1: 전직
0: 차관이나
1: 차관보.
0: 예. 이 사람들이 협회 와서 일했는데 급여를 안 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김정배 회장은 뭐 2억 넘는 뭐 이런 추정을 해서 뭐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아니 돈을 안 준다고요? 예. 네, 뭐 연구비 형식이든 그렇죠. 자문료든
1: 예.
0: 그런
1: 예.
0: 식으로 안 줬을까요?
1: 그것이
0: 국세청에서 그걸 금방 밝히려고 의심만 가지고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0: 저는 의심되어진 그래서 참 야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할까? 왜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잘못한 것이

0: 있으면 인정을 하고 그렇게 털고 가는 게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홍명보 전 감독 이제 아까 배현진 의원 질의 과정도 보셨는데 이제 빵집 면접 특혜 뭐 자격 논란 뭐 이런 등등 이제 언급이 됐는데 홍명보 감독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 홍명보 감독은 자격증에 대한 얘기는 예. 과거에 같은 예.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1: 아 그랬나요? 예. 그 특혜였다. 특혜였다.
0: 특혜였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대표팀 그 감독 지도자를 하려면
1: 예.
0: 1급 이상의 그
1: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0: 있어야 돼요, 라이선스가. 예. 근데 예. 그것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축구 지도자 단체가 있었어요.
1: 예.
0: 한 200여 명이 넘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라이선스 제도가 굉장히 강화될 텐데
1: 예.
0: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것이 지금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아까 예. 그 아드보카트 감독 시절에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자 자격증이 없다고 문제 제기하니까 그 보조 지도자라는 그 명칭을 만들어서
1: 예.
0: 그 라이선스에 없는 등급이에요. 그걸로 해서 대표팀에 합류를 시키죠.
1: 예.
0: 근데 뭐 가서 선수를 가르치는데 합류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실은 청문회에서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축구를 잘 모른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1: 예.
0: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도 보고 있고
1: 예.
0: 그렇죠. 축구인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네, 그래서 지도자 자격증을 포함을 해서 홍명보 감독이 얘기했듯이 빵집에 와서 그래서 나는 축구 앞에서 결정을 해서 나는 뭐 부탁한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연봉을 뭐 많이 달라는 뭐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런데 홍명보 그 지금 감독은 직전 감독이죠. 2014년도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경기를 그 치르면서 아주 국민들한테 그때도 큰 실망을 안긴 지도자 아닙니까?
1: 예. 근데 오늘 이제 그 증언 중에 남아공전 얘기했을 때 그 손흥민, 이재성 선수 제외한 거는 전술적인 요인 때문이었다. 선수들과의 갈등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선수 출신이시니까 딱 보면 안다.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오늘 청문회에서 그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0: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요. 예. 다 밝혀집니다.
1: 시간이 지나면
0: 그렇죠.
1: 유튜브를 통해 선수들이 솔직하게 얘기할.
0: 시간이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학자니까
1: 예, 예.
0: 설문지 기법으로
1: 예.
0: 선수들에게
1: 예.
0: 메일을 통하던 유럽에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연구 과제로 이것을 좀 자료를 확인하니까 성실하게 예. 좀 응답을 해달라고
1: 예.
0: 그 설문지를 해서
1: 예.
0: 이번 월드컵에 부진했던 것들에 대해서 항목을 한 40 종류를 해서
1: 질문을
0: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까 뭐 이 생각도 했었어요.
1: 예.
0: 왜냐하면 홍 감독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1: 예.
0: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뭐 그런 생각도 불현도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얘기가 나오죠.
1: 시간이 지나면.
0: 아 그럼요.
1: 그 진술은 어떤 선수들의 육성을 통해서나 혹은 솔직한 자리에서 이제 그때 그 마음을
0: 예를 들어서 예. 뭐 같은 팀에 있는 친구나 동료나 같이 예. 축구했던 사람들 부모
1: 예.
0: 그리고 자기를 또 가르쳤던 지도자
1: 근데
0: 뭐 축구계에서는 다 얘기 나오는 것은
1: 예.
0: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 간의
1: 예.
0: 긴장 관계에 대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설랑설래했던 그 내용이 사실이거든요. 아버지까지도 또 연결이 돼 있었고
1: 아버지
0: 네
1: 예.
0: 그 손흥민 씨가 과거에 아시안컵
1: 예.
0: 나갈 때 그 미디어하고 인터뷰 중에
1: 예.
0: 이렇게 준비를 안 했는데 가가지고 아시안컵 가서 우승하면 그래도 준비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해도 뭐 이런 맥락으로 협회에 대해 쓴소리를 했죠.
1: 예. 그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네. 선수 선발에
0: 또 그것뿐입니까?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 작년에
1: 예.
0: 작년에 홍명보 감독이
1: 예.
0: 갑자기 생뚱맞게
1: 예.
0: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 주장을 바꾸겠다. 그리고 자기는 주장한 적이 없다. 뭐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해서 제 유튜브에서 신문선에 고려해서 그 홍명보 감독의 실언 그래가지고 아니 주장을 2002 월드컵 대항은 전 국민이 다 아는데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가 주장인데 손흥민을 주장으로 빼겠다는 건 뭐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연결된 게 뭐였었죠. 손흥민을 후반전에 뛰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쓴소리를 그때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축구를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학자이기 때문에 그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갖고 그것을 추적을 하거든요.
1: 질적 분석.
0: 네.
1: 예. 박수성 선수 얘기 좀 해보고.

0: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K축구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했던 말 중에 주목되는 건 축구협회 선거인을 만 명으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 자,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0: 예.
1: 이 지금 선거인단 늘리는 거는 혁신위원회에서 형식은 밟고 있지만
0: 예.
1: 사실은 그 기초는
0: 예.
1: 유승민 회장이 대한체육회장 될때 공약 사항이었었어요.
0: 아,
1: 그래서 대한체육회의 선거인단을 정확하게 41배 늘리는 것으로 이미 얼마 전에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통과가 됐고요.
0: 예.
1: 그리고 축구협회 지난번 회장 선거 때는 192명이 선거인단이었었거든요.
0: 예.
1: 근데 축구협회 정관상으로는 최대 300명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대한체육회 그 지금 정관은 개정한 거
0: 예.
1: 41배를 적용하면 그죠? 300명이면 몇 명입니까? 12,000명이 좀 넘겠죠.
0: 예.
1: 그 숫자까지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법인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이해관계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직선제 얘기를 했었죠.
0: 맞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선제 얘기를 했으니까.
0: 예.
1: 그렇다면 만한 배를 늘려서 만 명이 넘는 숫자로 하는 것이 직선제인가? 그것도 간선제죠. 간선제 아니에요?
0: 사실상.
1: 사실상.
0: 예.
1: 그러면 또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지난번 축구협회장 선거 때 80몇 프로를 정몽계정이 갔는데
0: 예.
1: 이번에도 카르텔이 경과된 걸다또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죠. 지방축구협회장 그죠? 상식으로 판단하기엔 좀 그렇죠.
0: 예.
1: 점잖게 얘기하면
0: 예.
1: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은 하지 않았었습니까?
0: 예.
1: 그렇다면 카르텔이 작동이 된다면 자
0: 결과를 가질 것이다.
1: 보세요. 17개 시도 협회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K1에 12개 또 그 대연들이 있어요.
0: 예.
1: 거기에 곱하기 20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초, 중, 고, 대학, 여성연맹, 풋살연맹 뭐 이런
0: 예.
1: 축구협회 산하기관들이 있어요. 프로축구연맹도 거기 들어가고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0: 예.
1: 그러면 그거를 선거인단이 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192명이나 1,300명이나 13,000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세등등한 겁니다. 기세등등하죠.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하자. 축구협회도 회장이 고리 사항이니까 60일 내에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었습니까?
0: 예.
1: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선거 인단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혁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와 또 프로축구협회 사무총장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금 선거 인단에 대한 조정, 그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별로 감독, 선수, 심판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포함을 시킬 텐데요.
0: 예.
1: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0: 그 부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1: 그렇죠.
0: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검이 필요하다 말씀을 굉장히 인상이 좋게 들었는데 아무튼
1: 지금 특검이요.
0: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1: 재정적인 문제도 들여다봐야 되고
0: 아하.
1: 지금 13년 동안 하는 동안
0: 예.
1: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있는데도 왜 축구협회 매출은 제자리인가?
0: 그 질문을 해야 한다.
1: 그렇죠.
0: 취지로 듣겠습니다.
1: 광고비 뭐 입장권요. 네.
0: 네 신문선
1: 교수였습니다. 왜 맨날 시간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0: 고맙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사람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6: CBS 오늘도 안전하게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두 번째,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세 번째,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네 번째,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22번째 페이지. 자, 오늘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돌 하나, 연천 전곡리 주먹도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발밑 흙 속에 30만 년 전 인류가 남긴 도구가 묻혀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그 발견의 현장을 30년 넘게 지켜오신 분, 주먹도끼와 평생을 함께해오신 전곡선사박물관의 이한용 전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이한용입니다. 네.
1: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 제가 반갑습니다. 네.
1: 전곡리 유적은 이제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입니다. 그리고 구석기 하면 우리가 뗀석기를 사용했던 시대라고 알고 있고 네네. 그 뗀석기 도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주먹도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곡리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주먹도끼가 고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유물인지 이 돌멩이

0: 프로 만들 수 있는 사실은 석기는 아니에요. 주먹 토끼가.
1: 아, 그런가요?
0: 네. 그래서 제가 네. 이 돌이 있습니다.
1: 네. 그냥
0: 주먹 토끼를 만든 예, 돌이죠. 예. 주먹 토끼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는
1: 돌 안에.
0: 돌 안에 있죠.
1: 아, 네, 네.
0: 또 어디 있습니까? 뭐 이 돌 안에 주먹 토끼가 들어 있고 이 주먹 토끼를 만드는 사람의 머릿속에 설계도의 형태로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150만 년 전, 160만 년 전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진화에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텐데 내가 만드는 도구를 체계적인 어떤 설계도 생각을 해서 계획하고 예측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 네네. 그런 것들이 이 주먹도끼와 주먹도끼를 만들 수 있었던 능력에 녹아 있었던 것들이니까 이 얘기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하면 뭐 몇 시간을 떠들어야 되는데
2: 아,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기로 네. 뺀석기 정도는 그냥 대충 돌 같은 거 대충 다 깨뜨려 보고 그 중에서 뭐 쓸만한 거 주웠겠거니 그렇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 뗀석기를 만든 사람의 머릿속에 설계도가 다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 뗀석기들도 뭐 대충 두드러기 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뭐 석기를 만들었던 때에서 거의 100만 년 이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뇌해서 내 머릿속에 설계도의 형태로 주먹도끼를 뭐 가지고서 이런 돌들을 순서대로 깨서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예측하고 판단하고 임기응변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렇죠. 생존의 법칙이잖아요.
1: 네.
0: 저선 넘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호기심을 근본적으로 태어난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 인류는.
1: 아,
0: 그럼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에서.
1: 네.
0: 저선 넘에 뭐가 있을까? 어떻게 갈까? 그러면 뭐가 나오면 어떻게 내가 계획하고 예측하고 판단하는 어떤 그 생존의 기본적인 어떤 전략들이 주먹도끼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발달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주먹도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이니까
1: 다르게 보이네요.
0: 우리가 그 박물관에서 석기 그러면 제일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 주먹도끼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조금만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네. 주먹도끼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1: 네.
0: 이거 같이 사실은 재미있는 고고학적인 그런 없다 예. 그런 생각이
2: 그 듭니다. 재미에 오늘 한번 빠져보면 좋겠는데
0: 네네네네.
2: 그럼 주먹도끼를 이제 알게 된 인류에게 주먹도끼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어떤 도구에 비유를 하시겠습니까?
0: 아, 지금으로 치면 딱 우리가 핸드폰 이건 핸드 X잖아요.
2: 아,
0: 우리 그렇죠. 휴대폰이라고 딱 비유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은 이 주먹도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돌을 골라야 되고 어떻게 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 당시에 고인류가 얻어야만 했던 얻을 수 있던 모든 정보의 총체가 그 당시에 아. 160만 년 주먹도끼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늘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는 게 은행일도 봐야 되고 카톡도 그렇죠. 보내야 예. 되고 내가 필요한 또 내가 알아야 되는 그리고 내가 소지할 필요한. 수 있는 모든 정보의 총량이 모든 정보가 이 휴대폰에 들어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휴대폰을 예. 항상 손에 꼭 쥐고 생각하는 것처럼
1: 예.
0: 이 주먹도끼는 도구로서의 물론 기능도 당연히 있지만 그 당시에 생존을 위한 모든 정보의 총체가 이 주먹도끼와 주먹도끼를 만들 수 있던 생각의 힘, 능력에 있었다.
2: 그러면 스마트폰 하면은. 같은 경우도 우리 최신 기종이 계속 나오잖아요.
0: 맞죠.
2: 기술이 발전을
0: 네네네.
2: 하면서. 그럼 주먹도끼도 혹시 시간이 흐르면서 더 정교해진 발전된 주먹도끼 형태가 나옵니까?
0: 이 주먹도끼는 네. 놀랍게도 인류 최고의 초초초 장기 베스트셀러예요.
2: 초장기?
0: 네. 아. 그래서 거의 뭐 150만 년 이상 이 주먹도끼가 널리 애용됐고
1: 네.
0: 이후에는 석기 만드는 기술 자체가 완전히 퀀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돌나를 만들고 작은 돌나를 만들고 이 석기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완전히 바뀌면서
1: 네.
0: 뭐 발달하면서 또 새로운 주먹도끼를 대체할 새로운 네. 이제 석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2: 구체적으로 저걸 뭘 합니까? 뭐 다양한 용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0: 예. 일단은 찍겠죠. 찍고
2: 아 찍어요.
0: 그리고
2: 몰려.
0: 뭐 찍겠죠.
2: 사냥감
0: 그렇죠.
2: 사냥감?
0: 뭐 사냥감을 찍든 뭐 예. 보면 찍고 뭐 베고 거의 뭐 씹고 뜯고 뭐 맛보고 즐기고 수준으로 이 만능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에 맥가이버 칼의 준하는 스위스 네. 나이프의 준하는

0: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도구다. 근데 멋있게까지 생겼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주먹도끼가
1: 멋있어요, 제 눈에.
0: 네. 예, 그래서 예, 그냥 예. 이런 돌 조각 가지고서도 충분히 자르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네, 네. 굳이 딱딱 단단한 돌을 두드려 깨서 좌우 대칭에 가깝게 이런 멋있는 모양을 만드는 것. 이게 사실은 주먹도끼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1: 네. 스마트폰도 우리가 디자인 신경 쓰는
0: 맞습니다.
1: 것처럼.
0: 맞습니다. 예.
1: 그렇군요. 저는 이제 평소에도 가장 궁금했던 게 이 세상에 정말 온갖 다양한 형태의 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돌들이 다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 온갖 방식으로 깎이고 뭐 깨지고 네. 그러면서 더 다양한 형태의 돌들이 맞죠, 맞죠. 생겨났을 네네네네. 텐데. 근데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이런 주먹도끼 모양으로 깨졌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 고고학자분들은 이게 그냥 소위 말하는 짱돌이 아니라 진짜 선사시대 도구다를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까?
0: 일단은 석기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돌을 한번 제가 탁 두드려 깨는 걸 한번 딱 보시면 야, 이게 사람이 깬 거랑 아닌 거랑 좀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
1: 네.
0: 사람은 두드려 깨니까 여기에 힘 받는 이 스트라이킹 때린 면에 볼록한 흔적이 어떤 거는 뚜렷하게 어떤 거는 미세하게 남아있는데 네. 1차적으로는 이런 것을 잘 관찰해서 석기 분류를 하는 것이고요.
1: 네.
0: 실제적으로 자연적으로 한 3번 정도 이상
1: 네.
0: 동일하게 깨지는 건 어렵다 봐가지고
1: 네.
0: 하나의 이런 돌에 한 3번 정도의 인위적인 타격이 있는 것들을 1차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떼어져 나온 부분들은 오목하게 파져 있죠. 자연만 같으면 일직선으로 돼 있을 텐데
1: 네.
0: 그리고 내가 떼어낸 부분들은 볼록하게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관찰을 이제 구석기학자들이 해서
1: 모수적으로 접근을
0: 그렇죠.
1: 하네요. 그럼 그렇죠. 실제 선사인들이 썼던 도구지만 걸러지는 경우도 있겠네요.
0: 많죠.
1: 그 조건에 충족을 못해서.
0: 그렇죠.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자연적으로 깨진 거랑 1차적으로 구분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1: 네.
0: 그래서 그게 흔적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네. 얼마나 뚜렷하게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발견된 맥락적인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건 석기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1: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전공리 주먹도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국사 코너에서도 이 얘기를 다룬 적은 있는데 관장님께서 훨씬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78년에 한국 연천에서 한 미국 청년이 우연히 주먹도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돌 하나가 인류를 뒤집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의 순간인데 정확히 어떤 이야기입니까, 관장님?
0: 일단은 미군 병사가 한탄강에서 이상한 돌을 주셨는데 그게 주먹도끼였다라는 것은 꽤 많이 알려져 있는 스토리인데요.
1: 네.
0: 거기에서 이제 미군 병사가 우연히 뭐 여자친구랑 놀러 갔다가 발견했다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사실은 이 그렉 보엔이라는 사람은 좀 굉장히 재밌는 특이한 사람인데요.
1: 네.
0: 미국에서 고고학 학부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이제 입대를 해서 미 공군 기상대에 근무했습니다.
1: 주한미군대 내에. 그랬구나. 예.
0: 주말마다 이 사람이 쓴 비망록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뭐에? 토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1: 아.
0: 그래서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한탄강 일대를 소위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서 조사를 하던 와중에 이 주먹도끼라고 생각되는 아주 이상한 돌을 발견을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프랑스의 보르드 교수한테 편지를 보내고 그게 한국으로 오고 요즘 같으면 이메일로 막 보낼 텐데
1: 네네.
0: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1: 네.
0: 이제 한국의 김원룡 교수 팀이 그렉 보엔이 발견했던 장소에 가서
1: 네.
0: 이게 주먹도끼가 있는 유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1: 네.
0: 그래서 여자친구랑 같이 간 거는 맞는데요. 이분은 결혼하셨습니다. 결혼하셔서
1: 예, 예.
0: 그래서 그
1: 데이트가 주목적이 아니었다.
0: 그렇죠. 뒷동산에 가서 뭐 우연히 뭐
1: 물수제 빗들라고 돌 주었다가
0: 그런 건 아니고 예. 나름대로 예. 체계적으로 조사. 그래서 보고서를 자기 나름대로 그림도 그리고 기록도 남기고 해서
1: 네.
0: 그래서 세계 유적이 발견된 사례들을 보면 어떤 소년이 발견했다거나 어떤 농부가 발견했다거나 그런 게
1: 우연히.
0: 대부분인데
1: 네.
0: 아마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유적 중에 발견 히스토리가 가장 정확하게 남아있는 유적이 전공 유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네. 의도가 굉장히 분명한 예, 조사였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사 코너에서 듣기로는

0: 그 발견한 주먹도끼가 이게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뭐 아슐리안형 석기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뭐 이런 네. 기억이 나는데 그 뭡니까?
1: 네. 그 아슐리안의 아슐은 네. 그와 같은 스타일, 요와 같은 스타일의 주먹도끼가 처음 발견된 프랑스의 동네 이름이에요.
0: 아, 프랑스에
1: 그래서 이제 아슐리안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이렇게 양쪽 면으로 떼어내서 이렇게 손바닥을 모은 것처럼 네. 그냥 이렇게 생긴 주먹도끼입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했냐면은 이제 서양의 학자들이 구석기를 처음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의 이제 많은 구석기 학자들이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금을 그어서 문화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네. 그 모비어스라는 교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금을 그어서 네. 이쪽에 동양에는 네. 이와 같이 한쪽 면만 떼어내서 뭔가 좀 투박해 보이는 이게 찌개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주먹도끼라고 하고
0: 양쪽 면이 가공돼 있으면 도끼고
1: 그렇죠.
0: 한쪽 면이면 찌개입니까?
1: 찌개인데 아, 네. 뭔가 딱 보기에도 뭔가 그 좀 차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0: 주먹도끼가 조금 제 막눈으로 예, 봐도 좀 더 필요하죠. 네, 정교해
1: 그렇죠?
0: 보입니다.
1: 예. 동양에는 뭔가 기술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찌개 같은 석기들을 주로 썼고 서양에는 기술적으로 뭔가 네. 좀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네. 주먹도끼를 주로 썼다. 그러니까는 뭐 지금으로 보면은 뭐 상당히 억울하지만 주먹도끼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그런 금을 그어서 문화권을 구분짓는 소위 말하는 뭐 서구 우월주의라든지 그런 뭐 바탕의 학설을 뭐 반박할 수가 없었죠. 왜냐 물건이 안 나왔으니까.
0: 근데 동양에선 그때는 그렇죠. 주먹도끼가 안 나왔으니까.
1: 예. 1978년도에 우리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예. 지금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예. 있는 예. 이와 같은 양면 가공한 소위 말하는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네. 그야말로 뭐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고 네. 그 세계 구석기 문화 이원론이라고 그랬거든요. 세계 예, 구석기 예. 문화를 둘로 나눠서 이것을 동양과 서양으로 구분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학설을 고고학적인 증거로서 네. 뭐 읽어라는 말이 좀 더 너무 센 얘기 같지만 그야말로 읽어에 그런 편견을 아니면 그런 어떠한 그 좀 왜곡된 연구를 뭐라 그럴까 바로잡는
0: 사장시킨 거죠.
1: 그리고 예. 새로운 시각으로 이 아시아의 구석기를 바라보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엄청난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네. 뭐 우리나라에서 제가 뭐 주먹도끼를 주로 뭐 다루기 때문에
0: 치우쳐서 말씀하시는
1: 네,
0: 게 아니고
1: 치우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유물들이 있지만 네, 이것은 네. 가장 국보급 유물이 네. 사실은 그 전곡리의 주먹도끼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생각합니다.
0: 그럼 이거 전곡리의 주먹도끼 나왔을 때 서구 학계에서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까? 바로
1: 일단은 좀 지금도 약간의 반론이 있습니다. 약간의 반론이 있는데
0: 반론이요?
1: 예, 일단은 주먹도끼 모양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주먹도끼의 형태가 우리나라 이렇게 두툼하고 아마 서양의 주먹도끼는 상대적으로 얄팍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서양의 주먹도끼를 만드는 기술이 뭔가 그래도 고도의 테크닉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설명은 이제는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0: 그 과정에서 전곡리 주먹도끼가 아주 큰 역할을 한 건데.
1: 네네, 맞습니다.
0: 자, 그런데 요 얘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2021년에 전곡리에서 또 세상을 놀라게 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초대형 주먹 찌르개가 발굴됐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대중에게 첫 공개가 돼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주먹 찌르개 이거 뭡니까?
1: 주먹 찌르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먹도끼가 이렇게 양면으로 떼어낸 양면 석기, 뭐 프랑스 말은 비파스, 뭐 영어 바이페이스 양면으로 떼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양면으로 떼어낸 석기 중에 특정 형태들을 뭐 가로, 세로 비율을 계산해서 주먹 찌르개로 분류하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0: 얼마나 크길래 초대형이라고 하나요?
1: 커도 너무 큽니다. 커도 너무 커요. 보통 우리가 초대형 석기 그러면은 네. 되게 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되게 뭐 30cm 무게는 한 4kg 정도 되는데
0: 한 손에 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 네. 그 정도 되는 것도 이제 양손에 드는 석기인데 예. 이번에 전국에서 새롭게 발견된 것은 42cm. 네. 무게는 10kg. 도저히 한 손으로는 들 수 없는 양손으로서도 어느 정도 힘 있는 사람이 10kg? 간신히 들을 수 있는

0: 그래서 이거는 큰 석기들이 있긴 있는데 2위권들이 대개 30cm에서 4kg거든요.
1: 아,
0: 다른
1: 예.
0: 네, 뭐 모로코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나오는 석기들이
1: 압도적으로 크네요.
0: 커도 이것은 상상을 초월없이 크고 이것이 물론 개만 혼자서 달랑 나온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다른 주먹도끼도 50여 점이랑 같이 출토가 됐고 그 커다란 초대형 주먹찌르개라고 하는 석기를 만들 수 있는 똑같은 스타일의 원재료, 원석. 그것도 같은 평면에서 같이 나왔거든요.
1: 근데 저렇게 크고 무거우면 저걸 좀 실용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썼을까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제일 의문입니다. 도대체 왜? 왜 이게 주먹도끼도 굳이 그렇게 어렵게 두드려 깨는데 그 돌이 사실은 한탄강에 가서 쉽게 찰수 있는 돌도 아니거든요. 이런 돌들은 우리가 규암 그렇게 얘기하는데 노란 호박돌
1: 저기
0: 군대에서
1: 한탄강에서
0: 이게
1: 주워온 돌이죠?
0: 한탄강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화강 편마암이라고 하는 뭐 아주 종류가 다른 돌입니다. 그것을 크기도 크니까 강변에서 줍기도 사실 어려운데 그것을 가지고서
1: 이거 뭐
0: 왜
1: 했었을까?
0: 굳이 한 손으로는 들기도 어려운 그런 석기를 만들었을까?
1: 약간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이 있듯이,
0: 물론
1: 약간
0: 기본적으로는
1: 매머드 고기 같은 거 찢을 땐 저거
0: 예,
1: 쓴거 아니야?
0: 맞습니다.
1: 맞아요?
0: 기본적으로는 그런 기능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 사용했던 날을 초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뭔가 어떤 무른 성질에 뭘 썼다 이런 지금 연구도 나오긴 있는데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커다란 뼈 같은 것을 일격에 그냥 해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온 석기다. 무게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가지 또 의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큰 석기를 만들었을까? 스페인의 아타푀에르카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마데 우에소스라는 뼈의 구덩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 대개 한뭐 4, 50만 년, 3, 40만 년된 거기서 호모 안티세서로라고 분류하는 고인류, 호모 에렉투스랑 같은 시기에 뭐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근데 한 28개체의 화석이 동굴 안에서 같이 발견됐어요. 어른, 할아버지의 그 안에서 유일하게 미사용품 주먹도끼가 딱한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1: 한 점.
0: 스페인 사람들은 브루고스라고 하는 도시에 큰 일루지나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그 주먹도끼를 딱 전시했습니다. 별명이 엑스칼리버예요. 엑스칼리버.
1: 그것도 큰가요?
0: 그 주먹만 합니다. 진짜 요만한
1: 그 정도?
0: 주먹도끼예요.
1: 엑스칼리버.
0: 그 많은 그 유해들 사이에 왜 주먹도끼가 단한 점이 들어있을까? 이것은 뭔가 주먹도끼가 도구로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뭔가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기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끼라고 하는 도구가 갖는 상징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 초대형 주먹 찌르개도 뭔가 예를 들면은 나야, 나막이 정도야.
1: 약간 그
0: 그리고 뭐 부족장이랄까?
1: 그렇지.
0: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전에 고대에서 전쟁이 나면은 적장 왕을 잡아다가 칼로 목 쳐도 상관없는데 부어리라고는 큰 도끼로 굳이 막 상징성을 부여해서 적장을
1: 그런
0: 참수하고 막
1: 느낌?
0: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전에 너무 재밌죠. 고인류들도 뭔가 자기가 쓰는 도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라고 하는 뭔가 그런 그
1: 관념이
0: 당시에
1: 있었다.
0: 자기가 아름답게 만들라고 했던 거랑은 뭐 다른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도구에 대해서 뭔가 상징적인 의미로서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1: 그냥 우두머리만 손에 쥘수 있는 모범
0: 맞습니다.
1: 같은 느낌,
0: 그
1: 약간.
0: 파푸아 뉴기니 같은데 뭐 이런 그 주먹 돌도끼 연구한 그런 거에 따르면 되게 재밌어요. 그 돌도끼를 남자들만 이렇게 딱 쥐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부인이나 아이들이 아빠 뒤에 가서 나무 하나 비워줘 그러면 가서 돌도끼 톡 베고 했는데 쇠도끼가 보급되면서 완전히 남자들 시세가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누구나 아줌마도 쇠도끼, 뭐 애들도 쇠도끼 하니까 도끼라고 하는 물건이 우리 인류가 쓰는 도구 중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이다라는 연구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초대형 42cm나 10cm는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실용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혼자서 들기는
1: 그렇죠.
0: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1: 상징성.
0: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위세품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그 신라 그 왕의 보

0: 모검같이 칼같이 뭔가 상징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사실은 뭐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낭만 고고학의 입장에서
1: 저게 그 당시 보물일 수도
0: 그렇죠.
1: 있어.
0: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재밌는 스토리 그다음에 어떤 그 아주 뭔가 새로운 시각을 주는 그런 낭만 고고학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구로서 물론 도구로 쓰는 기능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우리가 뭐 칼도 왜 큰 칼을 장군이 이렇게 무슨 지휘봉같이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잘 모르는 상징성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공리에서 뭐 동아시아 최초의 주먹도끼가 나와서 소위 말하는 세계 구석기 문화 이원론도 혁파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세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2위권이랑은 뭐 굉장히 격차가 있는
1: 긴가요?
0: 엄청나게 큰 크기가 길기뿐만 아니라 10kg짜리 그런 도끼, 주먹도끼, 주먹치리개가 나왔다는 것은
1: 전공리는 진짜 구석기 유적의 어떤 핫스팟이네요, 진짜.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아니 이건 모두가 인정할 것 같은데요. 마치면서 요 질문 짧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1세기를 사는 현대인 입장에서는 30만 년 전의 돌이다라고 하면 그냥 박물관 유리창 넘어 먼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AI가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하는 이 시대에 이 오래된 돌 하나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0: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먹도끼를 뭐 만들었던 수십만 년 전 우리 연천 같으면 뭐 30만 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매일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30만 년 전에 응? 우리랑은 다르게 생긴 고인류들이 여기에 살면서 주먹도끼를 만들었구나. 오늘 내가 있구나. 그리고 30만 년 후에는 또 어떤 사람이 우리랑은 다른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여기서 또 살아가겠구나.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보는 삶이 훨씬 더 풍요롭지 않을까? 풍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주먹도끼의 석기에 집중해서도 말씀드리면 이 주먹도끼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 날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먹도끼 또 이 석기를 만들었던 그 당시에 뭔가 그동안 먹을 수 없었던 먹을 필요가 없었던 짐승의 두꺼운 가죽을 찢어서 고기를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환경에 처했을 때 이와 같은 석기를 만들고 주먹도끼를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먹도끼의 이 날에 집중해서 이름 커팅 엣지라고 합니다. 첨단이죠. 첨단 커팅 엣지.
1: 아, 첨단이란 뜻이
0: 그렇죠.
1: 있죠.
0: 첨단이죠. 커팅 엣지가. 그래서 AI가 커팅 엣지죠. 첨단. 그래서
1: 그러네.
0: 이 강변에서 약간 이건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강변에서 이 돌을 탁 들여다보면서 야, 내가 오늘 이 주먹도끼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고 고뇌했던 구석기 사람의 마음이나 지금 우리가 HB에 뭐 이거를 몇 달을 뭐 쌓는다 그러잖아요. 야, 이것을 인공지능 AI를 어떻게 더 개량하고 개발할까 고민하는 그 과학 기술자들의 마음이나 결국은 연결되겠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해서 과거와 미래가 현재의 나를 중심으로 쭉 연결돼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박물관에서 이와 같은 그냥 돌이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그런 걸 한 번쯤 생각하는 것들이 훨씬 더 뭐 좀 감이 좀 외람되지만 좀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1: 그러네.
0: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그래서 첨단이라고 하는구나.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잇는 연결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석기 시대의 어떤 AI와 같은 존재였던 첨단 도구 주먹도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한용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4: 삼익 가구.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참
6: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0: 살아서 잔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90년대 중반 국내 PC보급이 확대되면서 가정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고전 게임 중에 프리히스토릭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원제목은 선사시대라는 뜻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인돌이란 이름으로 많이 불렸는데요. 청동기 유적인 고인돌로 불리지만 이제 게임 속에는 구석기인과 매머드, 심지어 공룡이 함께 등장하는 약간 고고학적 고증에서는 좀 벗어난 설정을 가진 게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면적에 비해 선사시대 유적도 많고 또 게임 강국인 나라에서 이런 선사시대 배경 게임 하나 나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전공리 스테이지, 왕사동 스테이지, 고창 스테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전공리 스테이지에서는 주먹지르개 같은 레어템도 나오고 이러면 좀 재미와 또 유익함을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2: CBS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4: 함께
3: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5: 꿈꾸자. 경기도에서.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7: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부터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여성과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최 전 의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경기 화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된 영양교사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조리실무사 B씨는 화성 동탄신도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중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2cm가량 절단됐습니다.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 A씨가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송치했으나 피해자인 B씨를 비롯해 동료

0: 중요 교사들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경기 이천시 한 온천 실내 수영장에서 20대 이용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리 용역업체 대표와 안전요원을 송치했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15일 이천시 한 온천 실내 수영장에서 풀장을 이용하던 중 물에 빠진 뒤 수분가량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주변에서 안전요원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안전요원과 용역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 약 48억 원어치를 장내 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최 회장이 장내 매수를 통해 SK하이닉스 보통주 3,620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SK하이닉스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판단에 따라 책임 경영 차원에서 주식 매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이틀 폭락한 코스피는 오늘 등락을 오가며 장중한 때 6천선 회복을 시도했지만 결국 1% 넘게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69.68포인트 1.23% 내린 5,593.56으로 장을 마쳐 사흘간 17%가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5.54% 오른 5,976선까지 오르며 6,000피를 목전에 뒀지만 이후 다시 하락 전환하는 등 하루 종일 오락가락 장세를 이어간 뒤 결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 기준인 25도 이상인 곳이 많겠고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겠으니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5도, 습도는 64%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미래를 바꾸는 농업, 농촌융복합산업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지리산에서 세계로 나만의 씨앗을 틔우는 법, 김미선 지리산 피하골식품 영농조합법인 대표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집에 빚이 7억이나 있었지만 그 마이너스 7억이 본인 자금의 시작점이었다는 김미선 대표, 그녀의 성공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7: 행복
6: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7: 전문 건설 공제조합 K-PIMCO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대 K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안녕하세요. 지리산 피아골에서 온 피아골 미선씨 대표 김미선입니다. 저를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은요, 전국 최연소 여성의장 또는 피아골 처녀의장 같은 말들로 기억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현재 피아골에서 된장, 고추장 같은 전통식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처럼 청년들과 함께 밭농사도 짓고 숙박, 식당,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된장을 만든다 하면 대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을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 업체는요, 모두 20, 30대 청년들로 구성된 발효 전문가 팀들이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20대 아가씨들마저도 지게차를 모는 건 기본이고요. 오, 놀라셨네요. 네. 용접이나 그다음에 드릴, 그라인더 같은 웬만한 공구들도 능숙하게 네, 이렇게 다루는 멀티 플레이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산골에서 청년들과 함께 회사를 꾸려나가는지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꼬맹일 때부터 피아골 등산로에서 노점을 하시면서 산일 밭일을 하셨는데요.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음식도 만들고 장 담그고 밭일하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며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요,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쯤이었는데요. 갑자기 저희 집에 이렇게 빨간 딱지들이 붙여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후부터 제가 20살이 넘을 때까지 저희 집에는 수시로 경매가 들어왔다 풀렸다는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졌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뻔한 레파토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빠가 빚보증을 서졌던 사람들의 연이은 배신으로 그렇게 되었는데요.

집이 넘어갈 위기 때마다 비싼 사채를 끌어다가 메꾸고 또 메꾸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10년 넘게 반복되자 저희 부모님은 화병을 얻을 정도로 되게 건강이 안 좋아지셨는데요. 아빠가 술이라도 드시는 날에는 뭐 농약이니 제초제니 하는 극단적인 단어들도 등장하곤 했었습니다. 전 전주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2학년 겨울방학 때 피아골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미 과로와 화병으로 저희 부모님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고요. 아직 초등학생, 고등학생인 두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는 장녀로서의 책임감으로 네, 저는 다시 피아골로 돌아왔습니다. 식당 장사만으로는 원금은 뭐커녕 이자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거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창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고로쇠 물로 장을 담그는 고로쇠 된장을 만드는 법을 배웠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장을 만들어서 팔려면 식당이 아닌 곳에서 정식으로 회사를 세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하나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각 시도마다 설치된 농촌 융복합센터나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창업부터 여러 가지 컨설팅을 교육들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창업을 할 때는 그러한 정책들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A부터 어떻게 보면 A부터 Z까지 제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뭐 갓 20을 이렇게 넘은 여자아이가 관공서에 찾아가지고 묻고 또 묻고 그리고 퇴짜 맞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또 가서 묻고 또 묻고 퇴짜 맞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관공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직원분들이 이렇게 딱 눈이 마주쳤는데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돌리시기도 하고요. 또 쟤 또 왔네. 네, 이런 말들도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젊은 처녀가 산골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요, 그 저에 대한 별의별 소문들이 또 떠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 일상복은 뭐 털신이나 장화, 막 몸빼바지였는데요. 일하다가 이렇게 읍내 나가면 청바지를 입고 나가는 날에는요, 친구들이 저 멀리서도 김미서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하다 나가면 미선 안녕? 네 하면서 저를 굉장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친구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시로 올라갔던 친구들은요 너 진짜 뭐하냐? 정신 좀 차리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정신 차려서 여기서 살려고 내려왔는데 뭘 자꾸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를 응원해 달라는 건 아닌데 제 편이 없다는 게 굉장히 외롭고 슬프더라고요. 제가 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했었어요. 섬진강변의 물은 강물이 아니라 김미선이 눈물이라고 할 정도로 네, 그래서 가족들 몰래 참 많이 울었었는데요. 되게 밝고 낙천적인 제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가족들 몰래 많이 울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힘들었던 제 20대 기간 내내 제가 의지했던 문구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움직이는 씨앗은 싹을 틔울 수 없다라는 문구입니다. 제가 너무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포기당하고 지리산을 떠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순간들이 수시로 찾아왔지만 우리 가족들이 손톱으로 긁다시피 한 이 삶의 터전들을 경매로 뺏기지 않으려면 남들이 뽑으려 해도 절대 뽑이지 않을 만큼의 깊고 튼튼한 뿌리를 하루라도 더 빨리 내려야 한다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 믿기시겠지만 제 별명이 집에서는 덜렁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묵묵히 강한 척 버텨내고 있는 저한테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미선아, 그래 이제부터는 너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갓 24살 때 부모님과 함께 공동가장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께 곡간 열쇠를 물려받자마자 제가 했던 게 흩어져 있는 이 집안의 빚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아봤더니 저희 집 빚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생각도 안 나냐. 네, 잘못 말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네, 빚이 7억이었습니다. 네, 7억.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마이너스 7억이 창업 스타트 자금이 된 셈이었어요. 마침내 창업 준비 5년 만에 2011년 솥단지 3개와 장독 20개로 법인을 설립한 후에 고로쇠 된장을 가지고 유통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이미 장류시장은 포화상태였고요. 고가의 시장은 명인분들의 제품이 장악하고 있었고 중저가의 시장은 대기업 계량장류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요. 온통 주변이 뭐 산이고 벽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리고요, 소비자분들은요, 아, 20대 아가씨가 진짜 장을 만들어? 아, 진짜 뭐 장은 나이가 드신 분이 만들어야 제맛이고 깊은 맛이 나는데 저 아가씨가 만들어봐야 얼마나 깊은 맛이 나겠어. 그러면서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는 부모님이 만들고 제가 마케팅만 하고 있을 거야 라는 편견과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뛰어다녔었는데 이제 그 바이어분들, 그러니까 대표님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선 씨, 말씀 괜찮네. 근데 원재료를 조금 낮춰가지고 제품을 저가로 좀 맞춰보면 입점을 받아주겠다는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응하지 않고 저는 이왕이면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팔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유통시장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지고 있는 저만의 원칙이 최상급 원재료만 고집한다인데요. 그 고로쇠 된장을 가지고 전국으로 뛰어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 제품을 많이 알려야지만이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냉장 탑차를 이렇게 사가지고요. 피아골 미선치라는 로고, 네, 로고를 크게 붙여가지고 1년에 7만 킬로씩 네, 뛰어다녔습니다. 제 일을 돕고자 합류한 동생들한테 식당과 공장을 맡기고 전 수시로 뭐 장터, 공원, 박람회, 행사장 같은 곳을 돌아다녔는데요. 고로쇠 된장이 맛있다는 이제 소문이 차츰 나면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나이 어린 사람이 만든다는 이 편견은 여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편견이 덜할 거라는 생각에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시장에 도전해 보기로 결심했는데요. 2년간의 시도 끝에 2015년 가을 마침내 고로쇠 된장이 미국에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해서죠. 처음에 매대의 맨 하단 구석에 이렇게 한 줄로 배치되었는데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단 매대에 네, 중앙에 옮겨졌고 6개월쯤이 지나면서부터는 수출 품목이 전 제품으로 확대되고 소비자분들이 가장 픽하기 좋은 3단과 4단 메인 그 매대에 여러 줄로 이제 배치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현재는 저희 제품이 수출된 나라가 20개국 정도로 늘어났고요. 최근엔 HMR, 밀키트 같은 간편식을 제조하는 이 공장을 완공하여 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국내 시장에 뭐 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새벽배송, 학교급식 같은 곳에서 입점을 받아주기 시작을 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삶이 있었는데요. 26살 때부터 지리산 산골마을에 이장으로 6년간 임무를 수행했던 피아골을 알리는 알림이 역할을 했던 시간들입니다. 마을 이장일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뭐 설마 뭐 녹색 모자 쓰고 새마을? 네, 그런 거 떠오르시는 거 아니죠? 전원일기에서 봤던 그런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마을이 보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데요. 이장 업무를 시작할 때 제 스스로의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마을 업무 처리는 투명하고 공평하게. 처음에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마을 주민 대부분이 이제 50에서 70대 어르신들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을요 설득하는 게 진짜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서 주민들 간의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완고해지시는데요. 어른들마다 이렇게 서로 코드가 다르니까는 어떤 분들은 뭐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감성적으로 네, 접근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아예 뭐

이도저도 안 통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러한 성향이시더라도 투명하고 공평하게 이두 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임하면 그나마 좀 설득이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 간의 그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 간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머리도 빠릿빠릿하게 안 돌아가는 제가 별탈 없이 6년의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건 모두가 우리 고마우신 마을 주민분들의 협조와 배려, 양보 덕분이었는데요. 제가 이 이장 업무를 보면서 또 하나 했던 게 수시로 시간 나는 대로 외부 행사나 매스컴을 통해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잊혀진 피아고를 알리는 역할을 이렇게 나름 하기는 했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피아골에 방문객들이 이렇게 점차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문객만큼이나 늘어난 게 있었어요. 혹시 안 떠오르세요? 방문객만큼이나 늘어난 거. 아, 바로 제 주량과 새치, 흰머리였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희한한 게요. 커피 앞에서는 타협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막걸리와 카스 앞에서는 타협이 잘 되더라고요. 네, 그 권법을 좀 저는 주로 많이 썼습니다. 전 지금도 회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단풍 처리되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피아골 초입에서 노점 장사를 하는데요. 그곳에서 여전히 파전을 뒤집고 도토리묵을 무치며 막걸리를 팔고 있습니다. 어릴 적 초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20, 30대 청년들인데 예전에 저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것도 힘들 텐데 섬진강변에 차가 밀리는 휴일이면 차들 사이로 뛰어다니면서 뻥튀기를 팔면서 돈을 모으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참 되게 대견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친구들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가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아침이면 이렇게 손마디가 부어가지고 점심 무렵에야 이제 손가락이 자유롭게 풀린 만큼 여전히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다행히 사업은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지만 전 지금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요. 속도 상하고 밀려드는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기왕에 시작했으면, 꽃도 피워보고 열매도 피워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그 제가 아까 했던 문구 기억하시죠? 움직이는 씨앗은 싹을 틔울 수 없다. 네. 제가 요즘도 흔들릴 때마다 여전히 기대어 살고 있는 문구입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씨앗은 간절한 마음, 의지, 목표, 꿈 같은 것들인데요. 비슷한 뜻으로 요즘은 중꽝마라는 말을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뽕을 뽑는다. 기왕에 시작했으면 뽕을 뽑을 때까지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씨앗은 무엇인가요? 우리들 저마다 사는 곳과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품고 있는 그 씨앗들이 온전히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와닿는 말로 하자면 하시는 일들마다 확실하게 뽕을 뽑게 되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높은 곳에 푸른 하늘 구름 흘러가며 당신의 부푼 가슴으로 불어오는 맑은 한 줄

0: 을 키우는 법, 김미선 대표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 옥상 달빛이 부른 수고했어 오늘도 정태춘의 시인의 마을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내드릴 강연은요. 함께 웃는 마을 공동체, 소멸 대신 소생하려면 입니다. 강상욱 한라산 아래 첫마을 영농조합법인 총무이사의 강연 준비했고요. 강상욱 총무이사는 제주도에서 높고 가장 작은 마을 광평리에서 왔다고 소개합니다. 강이사는 삶의 터전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소멸 직전에 이 광평리 마을을 소생시키자는 다소 거창한 다짐으로 한라산 아래 첫마을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제주산 100% 메밀 생산부터 제주 맛집으로 자리잡은 비비작장면까지 그 역사를 들려드린다고 하는데요. 마을 공동체의 소생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1: 반갑습니다. 제주에서 왔고요. 제주에서도 해발 500m 그리고 가구 수는 21가구인 한라산 아래 첫마을 광평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을의 최연소 막내가 아니라요. 최고령 막내입니다. 한라산 아래 첫마을 영농조합법인 총무이사 강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꼭 10년 전에 이제 마을 형님들이랑 모여서 술 한 잔을 하게 됐어요. 추석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7, 80대가 되시고 저희들은 다 도시에 나가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의 명절이 없어지고 이러다가 마을이 사라질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의 이야기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 소멸되어져 가는 마을을 어떻게든 소생시켜보자라고 하는 마음들을 모아서 한라산 아래 첫마을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게 됐습니다. 소멸되어져 있는 마을을 소생시켜보자라고 하는. 이 한라산 아래 첫마을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마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자산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을에. 마을 목장이 있었고 마을 땅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속값파동이랑 농가부채 연쇄부도로 인해서 다 처분한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회장님이 본인이 갖고 있는 땅을 10년 무상으로 내주셔서 거기에 식당과 판매점을 만들었고요. 마을에서 저온저장고가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 옆에 공터가 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메밀 가공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7년이 지났고요. 모든 마을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로 지금은 사라져가는 마을이 이제 조금은 성장해 보려고 기지개를 좀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특히 도시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옆집에 아이도 맡기기도 하고 이게 익숙한 생활에 저희는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로 함께 모이고 서로의 이익을 좀 분배하는 생활이 되게 어렵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한라산 아래 첫마을의 이야기 속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행복을 나누는지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처음 시작은 마을 사람들이 메밀 농사를 짓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메밀 농사는요 돈이 좀 안 돼요. 봄 메밀을 할 거면 보리 농사 짓는 게 소득이 되고요. 가을 메밀을 할 거면 콩 농사를 짓는 게 소득이 됩니다. 이유는 메밀은 바람에 약하고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일정한 수확량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득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메밀을 선택한 이유는 해발 500m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농사 지을 게 별로 없어요. 뭐 콩 뭐 이런 거를 하더라도 이거를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메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메밀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고 처음 시작한 건 아까 작은 터에 가공 공장을 지었어요. 저 혼자 2년 동안 그 가공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요. 어떤 날은 밤 12시가 넘을 정도로 이제 혼자 공장을 돌려요. 그래서 이제 공장 불을 딱 끄고 나오면 밤 해발 500이잖아요. 인,

마을 근처긴 하지만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 딱 나오면 밤하늘에 별들이 쫙 쏟아져요. 정말 낭만적이지 않아요? 예, 겁나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주변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이제 공장을 돌리고도 문제는 제품 판로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마켓에 가보면 국내산 메밀 제품들 많잖아요. 이미 다 이제 전시되어져 있고, 그러면 다음 찾아간 곳이 식자재 대형마트를 찾아가면 중국산 메밀이 반 가격도 안 되는데 쫙 있고,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로를 찾을까 하면서 2년 동안 메밀쌀 메밀 가루를 들고요 부산, 대구, 서울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저렇게 설명해도 막혀 있다가 대도시 특히 서울에서 이 100%로 메밀 100%를 갖고 소바집 하는 사장님들과 냉면집 하는 사장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써보고는 주문을 놓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색깔의 메밀쌀을 봐본 적이 없다. 이런 찰기와 이런 향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뿌듯하면서도 정말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메밀을 납품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그 작은 공장의 공장 가동률이 95%를 넘었고요. 지금은 제2가공 공장을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새로운 식구 두 명이 더 늘어서요.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밤늦게 나와도 이제는 쏟아지는 별빛을 보면서 낭만이란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라산 아래 첫 마을이 유명해진 것은 제주 메밀 식당 덕분이에요. 저희 마을 사람들은 식당을 해본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농사꾼이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여니까 마을 주민들이 와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아침 6시부터 식재료 준비를 해요. 그리고 다 끝나고 정리하고 퇴근을 하려면 9시가 되더라고요. 밤 9시. 꾸준하게 단골 손님도 생겼지만 음식 그릇 판매한 음식 그릇 수보다 잡은 파리 수가 더 많을 정도로 식당이 되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 경일이 형님은 나이 60에 첫 직장이 저희 식당이세요. 예,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좀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좀 투닥투닥 거리면 어떻게 하세요? 옥상으로 따라와. 그게 아니라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서로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하면서 좀 냉전 시간을 갖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식당에 있는 분들은 투닥투닥 거리잖아요. 집에 가버려요. 그냥 걸어서 5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퇴근 끝나고 나면 막걸리 사들고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같이 출근을 하고, 이게 마을 공동체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직장을 그만둬도 그 동네고 평생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갈등을 하나하나 줄여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파리만 잡던 식당을 어떻게 잘 해보자 라고 해서 제주 메밀 냉면 전문 식당으로 완전 전환하기로 하고요. 저희 대표가 아까 저기 우리 제주 메밀 제품을 쓰는 식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무조건 찾아가서 몇 개월 동안 배웁니다. 냉면을.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한 2, 3개월 동안 저희 음식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해요. 거기서 원칙들이 좀 있는데, 국내산 식재료만을 사용할 것, 제주스럽지만 촌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메뉴를 만드는데, 그러다가 나온 게 이제 비비작장면이라고 하는 음식이 나와요. 비비작작이라고 하는 건 제주도 사투리인데요. 미취학 아동들이 큰 하얀 스케치북에 막 낙서하는 거를 제주도 사투리로 비비작작한다, 비비작작거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 비비작작면은 들기름 야채 비빔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양은 제주도 모양과 오름을 형상해 놓은 이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나서 이름을 지어야 될 텐데, 그래서 국어사전, 영어사전, 뭐 제주도 사투리까지 막 뒤지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대표 집에 막내 여동생이 조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대표가 딱 들어갔는데 스케치북에 진짜 비비작작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할아버지가 보고, 야 이놈아 비비작작 거리지 말고 졸바로 써봐, 이 이야기를 할 때 대표가 쓱 지나가다가 뭐라고요? 비비작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죠. 이걸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회의를 나는데 정말 잘 맞은 거죠. 왜냐하면 들기름이 쭉 있어서 자작자작거리고, 그리고 야채를 비벼야 되잖아요. 비비작장면 너무 좋다 라고 해서 나온 게 비비작장면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방송인 뭐 김나영 씨나 구본성 씨나 여러 연예인 분들이 SNS에 올려주시고, 먹방 유튜버들이 저희 비비작장면을 소재로 써주시면서, 그런 덕분에 지금은 이제 제주 민속촌에 저희 직영점을 내서 다시 운영하는 상황까지 좀 되었어요. 이 모든 식당이 자리 잡기까지는 한 4년 6개월 정도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라산 아래 천마을에 또 다른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주 메밀을, 제주 메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제주 메밀이요, 국내산 메밀 생산량의 35%에서 45%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생산지예요. 그런데 이 제주 메밀들이 타 지역으로 가서 가공 판매되어서 다른 이름을 붙여서 메밀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 메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작년에 제주 메밀 협의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거기에 제가 사무국장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주 메밀 협의회에서 처음 협약한 건 제주 메밀은 무농약으로 생산하자. 그리고 서부농업기술센터 원종장과 함께 외래 종자를 격리시키고 국내 종자를 보존하는 사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 메밀의 문화, 그리고 교육, 체험, 이 모든 것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제주 메밀 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을 설립했어요. 이 메밀 문화원은 제주 표소민속촌 지점과 같이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제주 메밀의 새로운 경제 동력이 되어서 일정 정도 농촌과 제주를 살리는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과제에 도전하고 있고요. 이런 도전 과제를 꿈꿀 수 있는 것은 1차 산업, 2차, 3차 산업을 연계한 농촌 복합 산업 정책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농촌이 농촌다워지고, 농촌에서 새로운 경제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소비한 사람들이 다시 농촌을 찾아오는 것, 이게 농촌 융복합 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농촌 융복합 사업을 하는 저희는 지금은 하루에 한 400명 정도가 찾아오시고요. 1년에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처음으로 메밀 축제를 했었던 우리 동네예요. 그냥 올레길에서 그냥 축제를 합니다. 이틀에 걸쳐 한 1,000명 정도가 왔다 갔는데요. 설촌 이래 최대 인파가 가장 높고 가장 작은 마을에 찾아온 거예요. 어우, 삼촌들 춤추고 난리 났죠.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그날 너무 좋아가지고요. 축제가 끝나고 강 대표랑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예, 강 대표가 제 형이거든요. 성인이 돼서 형제끼리 찍은 유일한 사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때 저희가 메밀축제 보면서 가능성을 처음으로 확인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눈시울이 붉어질 때 민망해서 착각 찍은 건데, 이때 다짐한 게 이 높고 작은 마을에 찾아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자는 마음을 갖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소멸되어가는 저희 고향을 살리기 위한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한라산 아래 천마을은 저희 제품과 음식을 드시는 모든 소비자분들이 그 제품과 그 음식의 고향이 한라산 아래 천마을 광평리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광평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잠시 멈춤이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경제 공간이 열리고 새로운 생활 공간이 생겨야 아까 얘기한 최고령 막내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마을도 최연소 이장이 좀 나오고 하는 마을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공동체가 이익을 나누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적 자본을 만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적 자본이야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가 개인이 만족을 하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적 자본은 공적 행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도

웃음이 있는 과정이 되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돈을 버는 사업이지만 그 돈은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고 모두를 웃게 만들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더 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출발이 되어지고 그 출발들이 선순환 구조가 되어서 하나의 마을을 더 행복하게, 더 웃을 수 있는 마을로 지속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한라산단의 첫 마을은 이제 소멸의 과정에서 소생의 과정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은 했지만 그 과정에서 행복한 이유는 찾아주는 모든 분들이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한라산단의 첫 마을 사람들 앞으로 웃으면서 행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웃는 따뜻한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미래를 바꾸는 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지리산에서 세계로 나만의 씨앗을 틔우는 법, 김미선 대표의 이야기 들었고요. 두 번째 강연, 강상욱 총무이사의 함께 웃는 마을 공동체, 소멸 대신 소생하려면 이었습니다. 이어서 세미 스미스가 부른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이글스의 Lying Eyes까지 올려드렸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반젤리스가 연주한 연주곡 더비시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부터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여성과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최 전 의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경기 화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된 영양교사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조리실무사 B씨는 화성 동탄신도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중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2cm가량 절단됐습니다.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 A씨가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송치했으나 피해자인 B씨를 비롯해 동료 교사들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경기 이천시 한 온천 실내 수영장에서 20대 이용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리 용역업체 대표와 안전요원을 송치했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15일 이천시 한 온천 실내 수영장에서 풀장을 이용하던 중 물에 빠진 뒤 수분가량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주변에서 안전요원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안전요원과 용역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 약 48억 원어치를 장내 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최 회장이 장내 매수를 통해 SK하이닉스 보통주 3,620주를 매입했다고

0: 공시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SK하이닉스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판단에 따라 책임 경영 차원에서 주식 매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이틀 폭락한 코스피는 오늘 등락을 오가며 장중한때 6천선 회복을 시도했지만 결국 1% 넘게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69.68포인트 1.23% 내린 5,593.56으로 장을 마쳐 사흘간 17%가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5.54% 오른 5,976선까지 오르며 6,000피를 목전에 뒀지만 이후 다시 하락 전환하는 등 하루 종일 오락가락 장세를 이어간 뒤 결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7.9포인트 2.7% 내린 644.78로 장을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9.3원 내린 1437.4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축구대표팀을 이끌 임시감독과 코칭 스태프를 공개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8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8.9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시원한 물놀이가 그리워지는 계절이죠. 하지만 잠깐! 물놀이 할 때 꼭 지켜주세요. 먼저 입수 전 준비 운동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시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어린이들은 꼭 보호자의 손이 닿는 곳에서 놀아야 합니다. 음주 후 물놀이는 절대 금지. 깊은 물에는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체력이 떨어졌다면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로 즐거운 여름 추억 만들어 보세요.
0: 9시 5분입니다.
2: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핍박하던 자에서 무릎 꿇은 자로 라는 제목으로 박영산 대표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언제부터인지를 가지고 하면 일단 제가 기억하는 건 그 이전에 그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었던 그때 교회 앞에서 잡채밥 먹었던 교회 가서 여름 성경학교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넘기면서 그때만큼은 또 먹을 거 주니까 또 노트 공책 이런 것들 주니까 가잖아요. 가서 했던 것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떠오르고 요한복음 3장 16절 했던 그것도 그것도 맞아요. 떠오르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찬양이 넓고도 깊고도 뭐 이런 부분들 찬양도 떠오르면서 아 내가 그때 하나님 나를 찾으셨구나. 찾으셔서 그때 이 기간이 길잖아요. 네네. 제가 35살 정도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정말 25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정말 기다리셨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또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또 이제
2: 눈물이 나시고
3: 아니 원래 합격하시고 강릉 성결교회 갔다 오셨어요?
1: 아니요.
3: 그거 가셔야 되나요? 여기
2: 광목사님 찾아가야지. 광목사님
1: 아니요. 광목사님이 계셨는지는
2: 그렇죠. 몰랐어요. 그렇겠죠.
1: 너무 이제 합격한 기쁨에 그리고 바로 007 가방에 챙겨가지고 연수를 이제 서울로 연수 오면서부터 이제 서울 생활이 시작하게
2: 됐죠. 그렇군요. 지금 우리 작가님이 살짝 이제 정보를 주셨는데 우리 이 박 대표님이 바로 그 신한은행의 유명한 마이카 대출을 상품 개발하신 분이래요.
3: 그 상품 되게 유명해요.
2: 유명하죠. 그러니까 차 담보로 큰 역할 하셨네요.
1: 신한은행에서 이금융권에서만 취급하던 자동차 대출이었잖아요. 그때

0: 고금리로 했던 그렇죠. 대출을 이제 마이카대출이라고 해서 1금융권에서 최초로 그 대출 상품이 나왔고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은 중고차를 그렇죠. 사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 네네. 그 부분을 이제 중고차 대출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시장생활이 뜨거웠어요. 네네. 그 상품 개발을 했던 4년 동안 정말 주변에서 시기와 질투가 많았겠죠.
1: 그렇죠.
0: 왜냐하면 그걸로 신임을 얻고 있으니까.
1: 잘 되면 질투를 받으니까.
0: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정말 내려놓고 배지를 내려놓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좀 뜨거웠던 또 신앙생활이 같이 받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 눈치 볼 일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약간 그런 어설픈 믿음이 항상 받쳐주면서 왠지 내가 의지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행장님이 세 번인가 바뀌셨어요. 바뀌셨는데 바뀌면 보통 금융상품은 끝나요. 그걸로. 밀어주는 부분이 1대에서 이제 개발한 상품을 2대에서는 굳이 거기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사실 일반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 이렇게 오래 갔던 상품도 최초고 그리고 제가 그만두고 나와서 이미 10년 동안 이 상품들이 많은 은행에서 또 카피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2: 대중화됐죠.
0: 네, 대중화됐던 상품이었죠.
2: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짓부렁으로 거짓말로 이제 기독교라고 해서 네. 합격도 했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진정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0: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내는 처갓집은 처갓집은 어머니가 시골 교회에서 묵묵히 신앙생활을 지키셨던 아버지의 그 핍박 속에서 그 딸들을 데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시골 교회를 섬겼던 분이시고 저희 집은 누나가 무속신앙 거기에서 저희 가족들 이름을 달고 이제 기와장이라든가 등을 달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면 기도를 해주고 있는 양쪽 집안이 무속신앙과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렇죠. 저는 결혼을 하면서 어떤 신앙에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약간 자신감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2: 제 주변에도 이제 그 원래 시댁과 처가댁이 종교가 달라서 남편 입장에서 중간을 지키기 위해서 난 아무 데도 안 간다 하는 분들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죠? 괜히 뭐 싸움이 날까봐
0: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편을 들고 교회를 가면 여기가 사실 배신하는 거야. 또 이렇게 그러니까 몰래 하거나 이러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은행에 아까 마이카드 주시라든가 이런 거 상품하고 또 은행 간의 통합 작업 이런 것들 하면서 되게 바빴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주일 아침에 아니 주일이 지금은 주일이지만 그날은 일요일 일요일 아침에 살짝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뭐 하나보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고정적으로 사라지는데 시간이 한 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울어요. 그러면 뭐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이러면은 쓰레기 버리러 누구 만났어? 뭐 이랬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가면
2: 근데 만약에 교회 간다고 얘기를 했으면 굉장히 싫어하셨을까 봐 그런 건가요?
0: 제가 그 아파트에 이제 제 생애 첫 아파트를 그냥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 동대표를 냈어요. 동대표를 했고 동대표들 사이에서 저희 교회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그 아파트 단지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딱 알맞게한 것처럼 자리 잡고 있는
2: 원래 있던 교회요.
0: 아파트 단지가 빠듯하지 못하고 교회가 알맞게 했다라고 해서 이제 동대표들 사이에서는 눈에 가신 거예요.
2: 이걸 밀어냈으면
0: 이 교회 공간도 넓었으면 이런 거 아파트 가치가 얼마나 오르고 우리의 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오르는데 이런 것들에 저거 몰아내야 된다면서 그때 때마침 그 교회에서는 이제 증축을 하고 뭐 성전 증축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시기가 있으니까 밤마다 어디 가자는 거예요. 동대표들이 어디 가냐 이랬더니 후레쉬를 들고 요거 불법이라고
3: 그거 막 그런
2: 거 둘이 잡으러
0: 요거 불법 토지 잡는다고 이래가지고 또 자문 고문단이 있어요. 또 건축 관련된 부분들 요거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또 민원 넣지 하고 막 이렇게 하고
2: 밀어내려고
0: 뭘 또 그렇게까지 하나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내다 보니 아내가
2: 그 교회 다니는
0: 그 교회 다닌다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2: 눈에 가신대.
0: 왜? 그리고 저희는 사실 그 교회 목사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 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동대표들은 다 이미 호구 조사가 다 끝나요. 그래서 그 앞에 교회 김 사장님이 벽산 건설의 출신이다. 직장 생활 하다가 뒤늦게 야매로 신학해가지고 지금 알고 이 땅에다가 교회를 지어놓고 지금 보상을 노리면서 지금 저기 알바끼 하고 있다 이러고 있다. 제 생각에는 야, 정상적인 교회는 아닌가 보다. 알바끼 한 교회 뭐 또 벽산 출신의 또 김 사장이 운영하는 교회라고 하니 이게 인식이 좋진 않잖아요. 그런데 내 아내가 그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니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흔히 말해서 이제

0: 이단이라든가 이렇게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예. 하지만 소리가 들려오는 걸 보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미쳐서 전 재산 갖다 다 바치고
1: 맞아요, 맞아요.
0: 뭐 가정 등지고 아,
1: 똑같이 보이죠.
0: 가정이 깨어지는 거.
2: 또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가 막 있으니까. 예.
3: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여 삼창도 이단 같이 보여요. 그렇죠. 그냥 막 왜 저러나 그럴 수 있어요.
0: 그런 상황이 들으니까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이미 이상하다. 그래서 이 교회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왜냐면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셨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사춘기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네. 집안 분위기가 어우 어수선해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다 감당해야 되니까 힘들겠구나. 그래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다녔었는데 내가 거기까지 양보하자면서 이제 큰 교회를 일산에 있는 대형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안 맞았어.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저도 양보를 해서. 교회를 이렇게 다녀봐주고 있는데 이제 퇴근길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네. 어 박 대표님 저기 아내 이름이 어떻게 돼요? 권영숙이요 이랬더니 네. 어 그렇구나 아내 단속 좀 해야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그 앞에 그 김 사장님네 교회에 거기 수요일에도 가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끊어요. 아 머릿속에 빵! 야구 배트로 딱 쳤을 때 깡! 소리라는 거 있잖아요. 딱 얻어맞은 것처럼 뭔가 일이 터졌구나. 아. 내가 분명히 양보하고 그 교회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나를 지금 배신하고 지금 그 교회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닐 정도면 이미 빠졌다. 아. 그래서
1: 아줌마.
0: 차 끌고 나와요. 종료장으로. 그래서 나와서 교회로 가요. 그냥 교회로 가요. 그냥 가. 교회를 딱 이제 집 근처에 거기 앞에 교회에 딱 섰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교회 입구에 누군가 이렇게 문 잠그면서 옆에 뭔가를 하나 차고 있더라고. 딱 안 봐도 약간 좀
2: 김 사장이
0: 하잖아요.
3: 김 사장. 벽산 출신 김 사장이.
0: 딱 옆으로 딱 나가서.
3: 뭘? 김. 아 또 눈물나요?
0: 당신이 이 교회 목사야! 여기서
3: 18.
0: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남의 순진한 아내 꼬드겨서 교회 삐치게 만들어서 남의 가정 파탄 내는 게 당신들이 원하는 거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죽여버려! 이러고
3: 난 재현하면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울면서 재현하지.
0: 제가 사실 방송이니까.
3: 아니 뭐, 아 욕하면서 그 재현이 뭐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잖아요. 근데 야 이 열렸다 하는데 눈물이 흘러.
0: 아니 정말 욕을 못해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3: 아 여기서 시원하게 아주 리얼한데 아주 분위기가.
0: 다 죽여버릴 거예요. 카지만 운전석에 앉아서 정말 깨지 이러면서 직진을 해서 그 길로 집을 나갔어요 제가.
1: 아 가출했어요 그냥?
0: 집을 나가고 은행 근처에 있는 용산에 있는 선배의 오피스텔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3: 연기 잘했어. 그지 연기 잘하시네.
0: 소주를 세 병을 까요.
3: 아, 또
0: 중간 소주 세 병을.
3: 얼마 받으면 까시네.
0: 네네. 까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를 보내요. 네네. 당신 두 눈 똑똑히 뜨고 봐라. 내가 우리 가정 이렇게 만들고 당신 교회에 미치게 만든 내 인간들 내가 어떻게 복수하는지
2: 이제 분노가 그냥 그게
0: 네. 네. 답은 없어요. 네. 또 전화를 해요. 네. 제가 아파트 동대표였잖아요. 과연 내 아내를 누가 전도를 했을까. 아무리 막 계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일산 주님의 교회 그 무슨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분이 아파트 그 도서실 회장님이라는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도서실 회장님 전화번호 좀 주세요. 이래서 또 전화를 해요.
4: 당신
0: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권영숙 씨 남편입니다. 네. 아시죠?
3: 무서워.
0: 당신 우리 아내한테 와이프한테 한 번만 더 전화하거나 연락하면 당신 다 죽여버릴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되게... 지금 농담 아니네.
3: 약간 이경영 같아. 얼굴도 약간 지금 표정 이경영 같아.
0: 끊고. 지금 집을 나간 상태에서 이제 문자를 간간히 이제 확인하면 보내는데 한 4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애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이상해. 엄마가 이상해. 왜 이러는가? 아무것도 안 먹고 누워만 있어. 뭐야? 쇼하고 있네. 그런다고 내가 들어가냐?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더 지났는데 애가 더 울면서

0: 아빠 엄마가 더 이상해. 뭐 계속 누워 있어 이런 거. 예, 예. 아 이건 이거 심각하다. 예. 일단 일부 후퇴. 그리고 다시 이제 짐 싸들고 예.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착한 모드로 회귀 모드로 예, 이제 나 좀 일어나봐. 예, 내가 잘못했어. 예, 예. 어? 야 이러면서 이러는데. 정말 요동단. 네, 네. 그럼 또 혼자 이러면서 또 혼자 또 청소 다 해놓고 와인 한 병 까면서 또 눈물에 편히 써가지고 또 그 누워 있는 옆에다 놓고 회사 갔다 왔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정말 아무 네.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제 일주일이 딱 돼가는데
1: 이런 게 처음이잖아요. 우리 삶에서
0: 일주일이 딱 되어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서 정말 쪽팔리지만 얘기를 했어요. 예. 이런 이런 해서 지금 교회 때문에 지금 예. 아니 그래가지고 예. 아무것도 안 먹고 저렇게 누워 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환승 왔거든. 지금 당장 119 불러서 빨리 지금 병원으로 가라고. 예.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죽어요. 일주일 이상 가게 되면 잘 장기가 녹아서 회복 불능 어려워서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아내를 여보 안 돼 이러면서 딱 이렇게 팔을 얻는데 아 정말 웃지 마세요.
2: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0: 정말 사람이 정말 힘이 없는데 손가락으로 나를 미치는데 미치면서 나 이때도 죽게 내버려 또 나쁘니까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래 이러면서 딱 밀치는데 야 오 그 느낌과 그 소리가 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에이씨 이러면서 다시 눕혀놓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하는데 방법이 하나 떠오르는 게
2: 교회
0: 집 앞 교회로 찾아가서 아~ 집 앞 교회로 찾아가서 저기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아 목사님 지금 외출 중이시라고 그 소리 듣더니 오늘 이제 지금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이 아 네 권영숙 씨 남편 되세요. 저희 좀 어떻게 해요? 사람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저희 집으로 오셔가지고 방문이 살짝 열렸는데 방문이 들어가시더니 네. 이렇게 앉혀놓고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하시더니 이렇게 물 미지근한 물 좀 하나 떠서 주세요. 그런데 물을 떠서 들어가는데 이건 뭐지 또? 네. 내가 그렇게 옆에서 그거 하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사모님 오셔가지고 지금 기도 한번 했다고 지금 저렇게 일어나서 지금 물을 마시는 거야? 난 뭐지? 지금까지 가족들 위해서 이렇게 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난 뭐지? 하는 게 완전히 제가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물 떠다 주고 아내는 회복되어 가고 저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내는 이제 일은 터졌고 본인은 회복되어 가고 저는 이제 기가 죽어서 이제 자포자기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또 회사에 있는데 전화가 와요. 여보 지금 민경이가 이상해요. 큰애. 네. 네, 큰애가 좀 이상해요. 행동 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춘기니까. 네. 좀 거칠게 표현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했는데 여보, 아버지 학교 좀 한번 갔다 오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네. 제가 아버지 학교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네. 제가 듣기로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가족들을 위해서 네. 정말 혼신을 다해서 했는데 아버지 학교를 갔다 오라고 하니까 학교를 가? 어떡하고 학교는? 야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고 애들한테 그만큼 했는데 학교를 가? 됐어 하고 끊고 나서 네. 아버지 학교는 또 뭐야 이러면서 또 인터넷을 뒤졌죠. 네. 아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 또. 아우 진짜 내 인생에 왜 자꾸 교회가 끼어든? 어우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1: 아 이게 또 너무 잘 재현을.
2: 연기를 너무 잘하시네.
1: 모노 드라마 보고 있어. 너무 좋아 지금.
0: 웃지 마세요.
1: 아니 안 웃을 수가 없어요. 네. 감동이 됐다가 웃었다가. 예.
0: 그래서 네네. 장모님한테 전화했어요. 네. 장모님, 민경 엄마가 미쳐도 제대로 미쳤습니다. 네. 나보고 지금 교회에서 하는지 아버지 학교까지 가라 하네요. 네. 근데 장모님 아무 대답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애가 진짜 아버지 학교가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저는 이제 거절을 하고. 아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모드로 가는 거예요. 애가 이상하다니까 이제는 애부터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전날까지 안 간다고 했는데 그땐 토요일에 했었죠. 네. 그냥 마주못해서 갔어요. 예. 갔는데 이제 일산에 있는 신성교회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를 갔는데 예. 갔더니 줄무늬 입은 어르신들부터 뭐 아버지들이 이상하게 막 커피 나르고 뭐 찬양하고 너 예.
2: 불편하죠.
0: 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

0: 답이네요. 가시. 네.
1: 정말 가시가시 한다. 이러고 이제 저기 앉으래요. 네네. 하고 이렇게 하죠. 하고 앉으죠.
0: 네네. 재현 잘하시네. 거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야.
1: 정말. 네. 이렇게 하고 그냥 왔는데 보통 아버지 학교는 전반부하고 후반부라고 해서 이제 후반부는 강의, 네. 전반부는 찬양하고 나는, 뭔가 네, 이렇게 하죠. 네. 막 즐겁게 막 줄무늬 네. 티셔츠 입은 분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나이도 다양하게 섞여 있었고 네, 네. 할아버지 아버지 같은데 옆에서 네. 막 깜짝이야 이런. 전반부까지 정말 나 여기 왜 와 있어. 네. 근데 후반부로 딱 들어갔는데 네. 강사님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환경에서 살았다. 이런 네. 아버지 밑에서 살았다. 예.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 네. 폭력, 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이에게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 추천하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지금 회복이 되어서 지금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꿈꿔왔던 가정의 행복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끼어있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된다라는 부분들이 그려지는데 그럼 내 아버지는 도대체 뭐 했는데 그때 아버지를 지웠던 아버지를 다시 열었는데 1주차 과제가 그거였어요. 아버지에게 용서의 편지 쓰는 거. 오, 그분의 강의에게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강의에 정말 공감이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고 싶어지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네. 저렇게 기쁘게 하는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어렸을 때 봤던 아버지들의 표정들이랑 전혀 다른 모습들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네.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일단 숙제해보자고 딱 썼는데 정말 입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당신같이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이를 악물면서 정말 꾸역꾸역 덮어놨던 아버지를 딱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직업도 없었고 또 외도하다가 또 아이는 생겼는데 또 본분이 아이도 생겼고 두 집 살림해야 되고 이게 또 이장저장 돈벌이도 안 되고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술을 많이 드셔서 위에 그게 이제 회복 불가여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참 술 마신 것도 이해도 이제 서서히 되면서 네. 그래 아버지 참 나는 은행이라도 다니고 월급이라도 지금 가니까 당신은 참 힘들었겠네요. 네. 참 내가 지금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대요. 제가 앞으로 좋은 아버지가 돼볼게요. 아버지 용서합니다. 라고 네. 편지를 쓰고 네, 네. 그 이제 그 다음 주에 아버지 학교 가서 이제 막 나누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왠지 그러고 나서 아버지 용서 편지를 쓰고 나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려면 뭔가를 하나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인천에 살고 있던 무속진앙을 하고 있던 누나를 네, 네. 찾아갔어요. 누나를 찾아가서
0: 그날 계속 그 무속인으로 살고 있고 네. 예.
1: 누나가 오 웬일이야 그러면 나 밥 좀 줘.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다 있었던 아내와의 그런 종교 갈등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고 근데 누나가 딱 그래요. 야 이 바보야. 내가 널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등 달고 이러는 거는 누나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고 너는 네 아내가 교회 나가니까 너도 교회 따라 나가.
0: 그래요?
1: 너는 너대로 가정의 평화로 해서 그렇게 해라고 그 말을 딱 해주는 순간 제 안에 뭔가 이렇게 끈이 딱 있었는데 그게 땅 하면서 탱탱하던 끈이 땅 끊어지는 거예요.
0: 그게 실질적으로 있었구나. 예, 예.
1: 나 그럼 교회 가도 돼? 예. 가! 했는데 고마워 이러면서 집에 와서 다음날 제 발로 네네.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던 게 이제 아까 교회에 대한 가게 됐던 과정이었죠. 아내가 이 교회 한 번만 제발 갔달라. 참석해줘. 예, 예. 근데 그때 갔을 때 나 이게 마지막이다. 예. 내가 아니면 이게 끝이야. 이제 예, 예. 그 나 몰래 다닌다라는 거 알기 전에 네, 네. 한 번만 해서 갔었는데 그때 갔을 때 이제 떴다는 거죠. 네. 권영수 저기 성도님의 남편이 떴다. 이제 떴다. 막 이렇게 기도 중에 있던
0: 성도들이 놀랐겠네.
1: 예. 그래서 목사님 중간에 이렇게 예. 똑같이 이렇게 기세우고 예. 이러면서 예. 이제
0: 집중 눈 이렇게 똑바로
1: 뜨고 교회를 받아들인 데 있어.

0: 싶어서 다른 데가 아닌 이곳을 왠지 예, 가야 예. 됐을 것 같아요.
1: 네네.
2: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3: CBS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를 밟아가는 것 그것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국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말입니다.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7: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여름 성경 학교를 겸해드린 주일 예배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아주 쉽고 단순하게 풀어낸 이 메시지가 사실은 어른인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십자가의 근본 정신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이들의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는 지우개입니다. 아이들에게 십자가는 미운 마음과 잘못을 하얗게 지워주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전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한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굳어진 교만과 수많은 허물까지 단번에 지워주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둘째, 십자가는 우리를 꼭 안아주는 사랑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과 친구를 십자가의 넉넉한 사랑으로 안아주라고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어른들의 세상은 때론 각박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방어벽을 치고 용서보다는 정죄에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모든 것을 내어주며 또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비로소 내 곁에 이웃과 가족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줄 수 있습니다. 셋째, 십자가는 무서움을 이기는 파워입니다. 아이들은 어둠을 무서워하지만 어른들은 불확실한 미래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십자가의 파워를 의지하며 당당히 외칠 때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0: CBS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장재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한다면은 일반 분들도 교회 가자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는 걸 생각할까요? 예배 자리를 생각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나 교회 가라고 한다면 보통 어느 자리를 생각할까요? 예배 자리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시작점은 어디냐면은 실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배달해 보셨습니까? 배달할 때 선택할 때 후기 보고 하시죠. 나도 어느덧 후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예배도 후기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 오늘 찬양 몇 점? 설교 몇 점? 오늘 기도 몇 점? 뭐 이렇게 별 주고 싶으십니까? 후기를 주는 사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후기들, 뭐 여기 교회 좋아, 저기 교회 좋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후기를 달아야 한다면 누가 다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셔야죠.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장목사 예배를 보면, 야 장목사야, 너 오늘 마음의 중심이 어땠니? 별점을 매기시고 리뷰를 쓰시고. 신은 하나님께서 각자 후기를 맨 우리가 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예배, 오늘 나의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 내 중심을 어떻게 보셨을까? 내 찬양과 내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아셔야죠. 왜요? 예배 받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예배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내가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내가 매기겠다고 한다면 어느새 내가 예배의 주체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예배의 후기를 어떻게 매기실까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학자들이요, 그 중에 한 현상에 대해서 이런 명칭을 붙이더라고요. 플로팅 크리스천. 여기저기 떠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얘기하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예. 나에게 맞는 예배가 무엇일까? 맞는 말씀이 무엇일까? 찬양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그 마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런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의 주인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인데 나 중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듣기에, 내가 이해하기에, 내 성향과 맞기에, 어느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서 예배자가 아닌 예배 소비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어디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있는데 이건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자,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너무 정국을 푹푹 찌러 가시니까 정말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그 주제를 돌리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그리스도이 맞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소 싸움 같지 않습니까? 어느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라는 이 장소 싸움 같아요. 근데 그 속에는 더 깊은 얘기가 실은 들어있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라는 정당화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배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쪽에 와있다, 내 쪽에 와있다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둘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이 논쟁은요, 실은요, 장소, 그냥 지리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었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거였고 뿌리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제국의 통치 방식으로 썼던 것이 뭐냐면 대규모 이주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정복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살던 사람을 전체 이쪽으로 거고요, 이쪽을 점령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에 보내요. 그래서 아예 뭐 하냐면 반란을 아예 꿈꾸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가 봤자 별로 쓸모없는 사람은 그냥 남겨둡니다. 자, 그렇게 남겨진 이들이, 북이스라엘에 남겨진 이들이 이주에 온 이방 민족들하고 섞이게 되죠. 혼혈이 되게 됩니다. 그게 사마리아인들의 기원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바라볼까요? 사마리아인들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야말로 단순한 혼합 민족이 아니라 우리야말로 다 쫓겨날 때 우린 끝까지 이스라엘 지킨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이스라엘의 계승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관점이 완전 다르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 이후에 나왔던 사무엘상 다윗이 나와서 여부스성을 점령하고 그 다윗성이라 이름 붙이고 예루살렘이라 됐다는 건 모세 오경 이후 것이니까 인정 안 해요. 모세 오경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인정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을 분명히 두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딜까? 찾아보니까 신명기 27장에 가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축복을,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저주를 하래요. 그래서 이들이 뭘 택했냐면, 그래, 그리심산에 축복 선언이 있던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곳이지 하면서 그리심산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답변이잖아요. 그리심산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장소일까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어디 장소만 예배의 핵심일까요? 우리가 은근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요, 예배의 핵심을요, 분위기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자의 메시지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들 멤버십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죠. 감동적인 찬양이냐. 근데 그거는요, 기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성향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엄숙한 예배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뜨겁게 막 하는 예배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친교적인 분위기의 예배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그 흐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출애굽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셨던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거죠. 만나 주신다는 거죠. 임재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을 만나게 하시죠. 성전을 주시면서 성전도 뭡니까?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고 너희와 만나는 장소로 하시겠다. 여러분, 그런데 성막과 성전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근데 그 모형이 아니라 이제 진짜가 온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게 사도 요한의 고백, 이 요한복음의 고백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바로 앞에 계시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잖아요. 그곳이 어디 장소가 될까요?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잖아요. 풍랑이는 바람, 여러분 거기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배에 오르십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자리도 예배 자리가 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찾으신다는 것에 한번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정말 귀하게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 사람과 예배자는 다릅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회 가면요, 항상 시작할 때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의 산정연교회 공동체가 정한 시간, 이 시간, 2부 이 시간에 정했고, 정한 장소, 지금 이 자리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약속으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 오늘 예배 끝났어. 라고 돌아가는 사람과, 그러다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부터 정말 예배가 시작되었어. 계속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과의 만남, 성막과 성전처럼 주님과의 교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꿈꾸는 사람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예배를 그냥 한 시간 동안에 본 사람, 드린 사람은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면 예배 끝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예배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만 딱 계시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주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고 어느 시간에나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어느 시간이나 어느 장소나 다 가능한 얘기예요.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톨게이트를 지납니다. 석양입니다. 석양에 비치는 저 하늘의 구름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와, 이제 집에 돌아간다. 맞아요. 집에 돌아간다는 편안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석양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구름이 너무 예술 작품입니다. 하나님 정말 아티스트 같으신데요? 하나님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배당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닫을 때 오늘 예배 끝났어가 아니라, 아, 오늘 봉사 다 끝났어, 이제 쉴 수 있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나야 되겠지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 예배자를 좀 찾으시는데, 이 예배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그려주세요. 그 예배자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24절 가보면 우리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옛날 번역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신령 진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찾았냐면요,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하고 또 형식적인 거 집중된, 이거 너무 중요할 수 있지만 어느새 예배의 태도가 예배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기도 했죠.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뭡니까? 그럼 이건 꽤 깊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요한복음에서 영은요 주로요 성령님을 가리켜요. 푸뉴마라는 것은 거의 예수의 영 성령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진리라고 소개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역과 가르침과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할 때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나는 엄숙한 거 좋아하는데 오늘 좀 방방방 앞에 찬양이 뛰었어. 아 이거 어려워.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배한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 안에서 예배한 거예요. 내 틀 안에서 예배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막 했는데 오늘 너무 무게가 무거워. 이 분위기 어느새 분위기에 눌려 있다면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분위기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분명히 나가야 되는 건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한 가지라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오늘 좋았어라는 후기 감상평만 남기고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감상평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얘기는요 한 가지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포냐면요 한마디로 예수의 영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한 것 아니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여전히 내 감동 아니면 나에게 이게 심리적 위안 그래서 내가 정말 후기를 남기고 싶은 아 오늘 좋았어 이런 것들로만 혹시 남아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찾은 예배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중에 하나일까요? 자 이런 와중에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예배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감동도 있고 평안도 있고 위로도 있죠. 폭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요.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일까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요. 일어나는 귀한 변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입니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 내가 일해야 될 것들, 이런저런 것들 신경 쓰면서 살아왔죠. 어느새 세상 중심, 내 중심으로 살아오다가 예배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맞아. 어느새 관심이 어디로 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전제가 있습니다. 예배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은혜 받은 증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게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예배 속에서요 무슨 일을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맞죠.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맞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요. 맞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입니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주셨군요. 이 고백을 가지니까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도 예배 끝났다가 될까요? 그때부터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느덧 예배드리는 사람에서 예배보는 자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에서 예배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를 너무 잘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요 정말 어떤 예배인지를 알아서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줘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0: 우리에 드릴 영적인 예배가 뭐라고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한다니까 뜬구름 잡는 것처럼 아 목사님이 오늘 웅하우트 가서 찬양하래 뭐 나뭇잎 잡고 찬양하래 여러분 그 정도일까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래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동물이 죽어야 예배가 됐었습니다. 이건 죽어야 끝났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죽어야 예배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야 예배된대요. 어떻게 살아요? 거룩한 산 제물로 살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예배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살기 위해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 열정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 재정의 일부를 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성격과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목양적으로 임상적으로 낸 결론이 아니에요. 실은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예배 흐름 속에서 요약 응집된 거라고 보셔도 돼요. 이 교회 예배 모습은요 이런 겁니다. 교회 예배 수준은요 찬양대 수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설교자의 수준에 달린 것도 실은 아닙니다. 교회 멤버십의 수준에도 달린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럼 교회 예배에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그것은요 정말로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이들 그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게 우리 교회 예배 수준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삶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진리가 내 속에서 정말로 꿈틀거리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예배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예배의 수준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단 한 번 드리는 예배, 단 한 번 멋지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서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일주일 동안 애쓰고 힘써왔던 피 흘려왔던 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진짜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그런 예배인 거예요. 베다니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그녀가 애써 모아왔던 어쩌면 그녀가 열심히 모았던 그 제물 그리고 자신의 결혼과 이 관련될 수 있는 미래와 관련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쏟아붓습니다. 머리카락으로 닦죠.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건 낭비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효율의 측면에서 본다면 낭비 맞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 모습이 예배입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요. 우리의 예배는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에요.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도 찾으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직분자를 찾으시고 찬양대원을 찾으시고 목회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세요.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장재우 목사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현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0: 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연설의 달인이라 불리우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그의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는 변화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변화가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그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우리도 가끔은 누군가 먼저 따뜻해지기를, 세상이 먼저 좀 달라지기를 기다릴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던 좋은 변화가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류은 찬양으로 전해드린 나로부터 시작되리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CCM 캠프. 오늘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멋진 여러분들, 먼저 손 내밀어주시는 따뜻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본 추억의 찬양들이었어요. 옹기장이 찬양 선교단의 먼저 해야 할 것이라는 곡과 그 전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함께 보셨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공부방 열리는 시간인데요. 2598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저녁 예배 찬양 인도를 하는데 곡 선정을 CCN 캠프에서 한 주간 잘 듣고 은혜 받은 곡을 찬양한답니다. 저에게 CCN 캠프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죠. 오늘도 참 좋은 찬양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CCN 캠프가 이런 또 곡 선곡에 영감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목요일에는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CCN 공부방. 자, 찬양 한 곡 먼저 전해드리고 두 분 쌤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어노인팅의 새 노래로 주 찬양의 라이브 앨범에서 전해드리고 김쌤, 주쌤, 주창훈, 김영범 두 분 만나볼게요.

0: 목요일에 신나는 공부 시간입니다. 공부에 이렇게 신난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정말 신납니다. 두 분의 쌤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또 두 분 다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쌤입니다.
2: 김쌤입니다. 아이고 신나.
1: 제가 아유. 너무 신난 나머지 네. 두 분이 나오는 꿈을 꿨어요.
2: 오.
1: 저희가 생방을 하는데 네. 계속 NG가 나가지고
2: 또 악몽 꾸셨구나.
0: 아,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두 번 연속 네.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아주 네. 오늘이 더 또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고 오늘도 네.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지난주에도 두 곡을 한 곡 한 곡씩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오늘도 좀 예, 긴 공부 시간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한 곡 한 곡씩 준비하셨잖아요. 네. 네, 오늘은 누가 먼저
2: 뭐 오늘은 좀 하시나요? 먼저 하시죠.
1: 제가 먼저 할까요?
0: 네, 네 우리 주쌤께서 먼저 강단에 서시겠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이제 제 선곡이 좀 탁월한 면이 있으니까 제가 네. 먼저.
0: 자, 이거는 계속 이런 컨셉인가요? 첫 회 때부터
2: 컨셉이 아니라 저희 진심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 수업 시작해 주세요.
1: 네, 제가 오늘 함께 들어볼 곡은요. 올해 3월에 발표된 곡입니다. 데이데이 프레이즈의 참된 안식. 이라는 곡인데요. 싱어송라이터 데이데이 프레이즈 이하 데데프라고 하겠습니다.
0: 아, 네.
1: 네, 데데프가 세 곡이 담긴 첫 번째 EP를 발표했었는데 그 타이틀곡이 이 곡입니다. 이분의 본명은 정다영님이고요. 이 곡에서 작사, 작곡부터 노래까지 다 맡아서 하셨어요. 그만큼 능력자신데 내 짐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써 얻게 되는 참된 안식을 노래한 곡입니다. 가사 중에 일하면서 쉬지 못하고 그렇게 바쁜 중에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벌스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굉장히 흔한 일상의 언어들로 노래의 가사들을 사용했어요. 이게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도 그런 마음으로 가사를 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과 평안을 바라는 분들이 자신을 꼭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감성과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이어서 추천을 해드리고 특히 시신 캠프가 방송이 되는 이 밤에 아주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싶어서 추천합니다.
0: 네. 이름이 보통 뭐 데이바이데이가 많이 저희가 친숙한데 데이데이라고 데이데이
1: 네.
0: 프레이즈 데데프 굉장히 이름에서 어색하고 낯설지만 조금 더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데데프로 딱 포인트를 주신 것 같아가지고
2: 데데프 그러면 뭔가 힙합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는데
1: 그 나중에 네. 나중에 친해지면 혹시라도 네. 이분과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0: 정말 궁금한 게 혹시 주쌤께서 만드신 데데프인가요? 아니면 그분이 저를 줄여서 데데프라고 해주세요?

0: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1: 아, 그럼 우리는 공식적으로 대대프로라고. 네, 알겠습니다. 데이데이 프레이즈의 참된
0: 안식.
1: 안식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데이데이 프레이즈의 참된 안식. 정말 밤 시간에 듣기 참 좋은 그 약간 서정적인 전 기타 연주가 굉장히
1: 아,
0: 잘
1: 그렇죠.
0: 들리더라고요.
1: 연주자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 또 함께 하셨고, 이게 앞부분에는 정말 이게 아주 심플한 연주로 또 가다가 뒤에 후렴 부분에서도 이렇게 과하지 않게 그래서 밤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2: 그리고 이거를 저희는 이제 영상으로 봤잖아요. 영상이 이렇게 늦은 밤, 뭔가 야근을 한것 같은 그 사무실에 또 이렇게 사원, 여기 명찰도 달고 있는 요 데이데이 프레이즈 아티스트가 이렇게 건반으로 노래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뮤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영상 자체가 아, 이 고단한 일상을 사는 그게 이렇게 묻어나오니까.

0: 음악으로만 들을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깊이 좀
1: 네.
0: 빨려드는 게 있어요. 찾아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요즘에는 그 화면을 같이 보는 그런 세대가 되다
0: 맞아요.
1: 보니까 찬양도 역시 같이 부를 때 어떤 영상이 그려지거나
0: 네.
1: 아니면 실제로 그런 영상을 주어졌을 때 훨씬 더 많이 각인이 되는

0: 가 이렇게 완곡으로 있지 않아서 저가 소개할 때는 그 노래는 소개 못하고
1: 네.
0: 이렇게 조금 전에 들었던 노래 위주로 소개를 했는데 좀다 찾아서 들어보시면 야 되게 다양하고 다채로운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 굉장히 오랫동안 SNS에서는 이렇게 커버하는 영상도 올리시고 활동을 해오신 분이라 능력이 좀 있으셔서 또
1: 네.
2: 좋은 곡들을 발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1: 네.
0: 응원합니다.
1: 데이데이 프레이즈.
2: 네.
1: 매일매일 찬양.
0: 찬양.
1: 네. 대대프.
2: 매매찬?
1: 매매찬 좋은데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0: 네.
1: 김쌤께서는 또 어떤 멋진 수업을 해주실지.
0: 네, 최근에 나온 손왈츠님의 지금,
1: 이름이 손왈츠?
0: 근데 본명은 아니고요.
1: 네.
0: 본명은 손은채님이신데, 이제 활동명으로 왈츠란 이름을 거셨어요. 그래서 뭐 시청자분 중에서 누가 왈츠를 좋아해서 뭐 그런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방송 보시고 그래서는 아니고 이렇게 상대의 손을 잡고 추는 왈츠처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스텝을 맞춰서 삶을 춤을 추듯 즐겁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1: 와,
0: 또
1: 멋진데요?
0: 성이 손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약간 더 이렇게 매칭이 잘 되는 것
1: 손을
0: 같아요.
1: 잡고 춤을
0: 그렇죠. 뭐
1: 추듯이.
0: 만약에 배씨였으면 배왈츠 이렇게 쓰잖아요. 배를 잡고 할
1: 네.
0: 순 없고. 이번 곡
2: 배를 잡으셨는데요, 지금.
1: 네네네.
0: 배가
1: 네.
0: 잡힐 아직.
1: 어쨌든 손을 잡고
0: 네,
1: 주님의
0: 손을
1: 손을 잡고
0: 잡고.
1: 네, 거룩한 생각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0: 네. 배는 안 거룩한가요? 자,
1: 진짜.
0: 아무튼 요 작업을 하셨는데 그 시편 121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말씀을 좀 기반으로 했고요. 불확실하고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싶었다면서 이렇게 설명을 다셨어요. 재미난 포인트는 안 재밌을 수도 있는데 이 곡의 전체 미디 작업과 편곡 작업을 이렇게 모 예대를 작곡을 전공하는 따님이 하셨대요. 근데
1: 오.
0: 이것도 저는 이제 뮤비로 같이 이제 감상을 하면서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신인이고 또 노래 스타일이나 목소리만 들었을 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다가
1: 네.
0: 따님이 대학생 막 이래가지고
1: 그러게요.
0: 뭐그 얘기를 했더니
1: 네.
0: 빨리 결혼해서 나이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40대 한 중반쯤은 되시겠다. 근데
1: 네.
0: 모르고 들으면 한30 초반? 요런
1: 네.
0: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곡이고요. 개인적으로 노래가 심플한데 이게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따라하고 싶어지는 그런 좀 이지리스닝한 노래라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2: 네.
1: 시편 121편을 노래한 찬양곡들이 굉장히
0: 많죠.
1: 많지만
0: 네.
1: 오늘은 손왈츠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0: 네.
1: 시편 121편을 노래한 새 노래를
0: 네.
1: 함께 해 보시죠.

0: 네, 정말 그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목소리라는 표현이 딱 맞는데 저 20대로 들리는데요 목소리가.
1: 그러니까
0: 너무 좋으실까?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아 김은영 아나운서가 20대라고 했다고 좋아하실까?
2: 따님이 대신 부른 건 아니겠죠?
3: 어? 비례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0: 이름도 그리고 참 외우기가 좋게 네, 말씀을 그렇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손알츠는 확실하게 기억하실 맞아요. 것 같아요.
2: 이름의 의미도 아까 김쌤이 소개해 주셨지만 너무 좋았지만 곡과도 정말 잘 매칭이 돼서 이렇게 한번 들으셔도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0: 네. 그러게요. 네.
3: 배왈츠 아닙니다. 손왈츠.
0: 자, 오늘도 너무 좋은 두 곡을 또 알려주셔서 그리고 또 이름과 뭐 여러 가지로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주 좋은 공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학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아 공부방 끝났으니까 잘하고 가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2: 방송마저 잘 들으시고요.
3: 네, 제가 죽도 갖고 다니다가
0: 네, 아 틈틈이 네. 오셔서 또 이렇게 좋은 학생 있는지 봐주셔서 네. 우리 김쌤께서
3: 좋은 학생 있는지 신청곡으로 넣고 있는지 아 근데 정말 몇몇 모범생들이
0: 네, 모범생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오늘도 아주 좋은 공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마커스 워십의 매일 주와 함께 그리고 주는 내 안에 조준모, 강명식, 김도현 함께한 찬양으로 이어봤습니다. 자, 1부 끝곡은 해외 CCM으로 온 맘 다해죠. With all my heart 준비했는데요. 마빈 맥리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교계 뉴스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가 정부의 법 개정 없는 낙태약물 사용 허가 움직임에 공동 반대하며 태아 생명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는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 개정 없는 낙태약물 사용 허가 지시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교총 사회정책위를 대표해 참석한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정정인 목사는 낙태약물은 태아의 생명을 더욱 경시하게 할 뿐 아니라 여성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오늘 총회 본부에서 목회자 최저생계비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소형교회 목회자들의 빈곤 문제를 교단 차원의 연대적 책임으로 풀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목회자에게만 엄격하게 요구되는 강요된 청빈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체 교회를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보는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발제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용택 목사는 목회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공적으로 인정해 개교회와 노회, 총회가 부족분을 함께 분담하는 기장형 목회자 참여소득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 강력한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와 인도네시아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한국교회 사랑나눔 모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교회협은 지난 23일 열린 제74회기 3차 실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구호사업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당초 18,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베네수엘라를 단독 구호 대상으로 하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비슷한 시기 강진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도 대상에 포함해 공동사업으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재원은 에큐메니칼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에 전달되며 이재민 가구를 위한 긴급 물자 지원과 이동 진료소 파견, 비상의약품 조달, 의료 및 심리 구호사역 등에 집중적으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지난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60회 백석쿰캠프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캠프는 성품과 역량 개발을 주제로 배려와 존중, 책임의 가치를 배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아동 청소년 500여 명은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다움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인성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마포구 서현교회가 안동지역 미자립교회들을 찾아 여름 농어촌 선교사역을 펼쳤습니다. 서현교회는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3박 4일 동안 성도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화교회를 비롯한 안동지역 11개 교회를 방문해 2026 안동지역 여름 농어촌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성도들은 마을 전도와 봉사활동은 물론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를 열기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연합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운영하며 지역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CBS 교계뉴스 정원이었습니다.
5: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힘차게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오 놀라우신 갓솔저의 찬양으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7월을 이제 오늘 1시간 그리고 내일 24시간 이렇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뜨거운 여름과 잘 싸워오신 여러분 응원하는 마음으로 승리 찬양으로 두 곡을 함께 보셨어요. 제이밴드의 찬양으로 십자가 군병 드라 그리고 주찬양 선교단의 승리 찬양 메들리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가오는 8월도 우리 이렇게 멋지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센맘님께서 CCN 캠프 반갑다고 인사 나눠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뉴뉴 엄마님께서는 복음으로 살리라라는 찬양을 남겨주셨어요. 아기가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CCN 캠프 잘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예소랑지기님께서도 와주셨어요. 잠시라도 들러서 찬양 소리를 들으면 평안하게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찬양으로 행복한 여러분과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찬양하는 시인들의 행복하세요 라는 곡 그리고 조찬미와 강찬이 함께 부르는 행복 선택도 준비하고 있고요. 뉴뉴 엄마님 신청하신 힐링 남녀 복음으로 살리라까지 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기도 김지나 님께서 피아 버전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부탁드릴게요.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피아 곡들이 워낙 다양하게 또 여름 캠프 소식을 전해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피아 워십 곡을 요즘 자주 선곡하는 것 같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주수마미님께서는 박진희님의 일상이란 곡을 들으면서 잠을 청하고 싶어요. 은영님 되겠죠? 라고 하셔서 당연히 전해드립니다. 편안한 그런 쉼의 시간, 꿀잠 주무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리님께서는 예전 찬양팀에서 불러주었던 주님 말씀하시면 신청할게요 하셨는데 우리 조금 전 김쌤 가시면서 기분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면 김쌤 김영범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요즘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등등 많은 사연을 보내주고 계신데 Sunday School Kids Praise,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신혜숙님 신청하신 He Abides, 내가 매일 기쁘게 캐롤 로버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왠지 미국 서부 어느 그 시골 교회에서 찬양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게 상상을 하면서 들으니까 굉장히 좀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자, 추억의 찬양들도 전해드리고 있고요. 새로 나온 신곡들도 따끈따끈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또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얼마 전에는 제가 해외 CCM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국내 찬양 버전으로 주님의 선하심 기프티드 한밤의 프레이즈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월의 마지막 날 내일 우리 웃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경을 한자 한자 적어나가는 성경필사, 도전해 보셨거나 도전 중이시거나 도전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중이거나 그러시죠. 학창시절에도요, 좋아하는 시나 노랫말을 노트에 옮겨보기도 하고요. 또 예쁜 편지지에 적어서 좋아하는 친구에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으로 읽고 귀로 들었던 말씀이 내 손에서 다시 태어나는 일. 종이와 펜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여정은 우리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또 마태복음부터 시작하기 어렵다면 좋아하는 구절을 옮기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0: 받고 은혜 받고 사랑 충만합시다.
1: 제가 지난주 성경 필사전을 보고 감동받아서 여러분께 다음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 필사전 지금 CBS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긴 하지만 좀 일찍 오셔서 몇 번을 반복해서 보셔도 지나침이 없는, 하나하나 보면 또 보고 싶고 다시 감동받고 싶고 그런 전시회거든요. 저도 결심했어요. 이 여름에 시작하리라. 혹시 나에게 어떤 말씀의 자극이 필요하다면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고

성경필사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스토리나 게시판에 그 필사전 다녀가신 걸 올리면 선물도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기억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더운 여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하고 싶다 하시면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첫 곡 서수남이 부른 성경 목록기 전해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온유마음님께서 일찌감치 오셨어요. 초딩 첫째 지온이랑 둘째 지우도 어린이집 방학이라 같이 듣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같이 있느라 꼼짝 못하지만 싸우고 화해하고 울고 또 정신없긴 한데 힘내라고 편지 써주는 초삼 지온이와 애교가 넘치는 우리 6살 지우. 아침에만 뽀뽀를 7번이나 해줬어요. 딸 같은 아들입니다. 지온이 지우 이름 들었을 때 그리고 딱 그 딸 같은 아들이라는 얘기 전까지만 해도 딸인 줄 알았어요. 너무 애교가 넘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하루를 시작할 때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여기서 잠깐 고민이 되는 게 또 같은 제목의 다른 곡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곡이 이 곡인가 걱정하면서 띄워드립니다. 히즈윌 앨범에 있는 하루를 시작할 때일까요? 웨이홈의 하루를 시작할 때일까요? 아, 진짜 고민이 되는데 일단 웨이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온이 지우가 자주 들었던 곡은 시주일 앨범에 있는 곡이었군요. 아, 그래도 같은 곡이라서 다행입니다. 웨이홈의 하루를 시작할 때 같은 제목의 아주 다른 곡도 있거든요. 아유,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어요. 예, 온유 마음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들었고요. 홀리원 성경책이라는 곡,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 이어서 들었어요. 달래님은 어제부터 두 번째 필사 시작한 1인입니다. 파이팅! 이병희님, 지난 화요일 성경 필사전 다녀왔는데 놀랍고 울컥하고 진짜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 필사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는데 다시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셨다고요. 쉽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딱 다잡은 게 어디예요. 이제 연필을 들고 공책을 펼치는 일만 남은 거죠. 저도 지금 딱 그 단계거든요. 유니스님 오셨어요. 무더위와는 거리 유지하기요. 예, 오늘도 시원하게 샬롬. 조금 그래도 바람은 불던데요. 요시아님, 오늘 하루 연차 사용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고요. 아도니스님의 신청곡입니다. 제이어스 러브레터.

김연희님의 신청곡 홍의상 하나님의 세계였고요. YD미나님께서 휴가를 맞아 가족들이 속초로 여행을 가는 중인데 즐거운 여행, 힐링되는 여행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이 웃고 많이 보고 잘 드시고요. 티테디오스 신청하신 곡 예, 함께 들었고요. 예소랑지기님, 당양도 가족들 머리 벗겨지지 않게 이 뜻은 너무 뜨거워서 머리가 막 뜨거워지잖아요. 벗겨지지 않게 건강 챙기면서 일하세요. 학생들 두 명이 아르바이트 와서 쉬는 시간에 복음 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오늘도 활짝입니다. 네, 예수랑지기님 오늘 활짝 웃는 하루로 보내시고요. 코스모스님께서 무더운 여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21편 주의 사랑 신청하신 곡 김영우가 부릅니다.

방향노 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미리암님이 신청하신 한웅재 나의 시편 들으셨고요. 김영우가 부른 시편 21편 주의 사랑 그 전에 들려드렸습니다. 별사탕님께서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는 남편이 걱정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아멘. 그리고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저희도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행복마음님께서 스키 훈련 중인 딸아이와 통화를 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생각처럼 실력이 늘지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리프트 타고 올라가면서 많이 울었다는 말에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딸아이를 만나주세요.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따님 얘기 들으니까 한 후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후배가요. 평소에는 재치 있게 말하고 말을 진짜 예쁘게 조리 있게 잘했거든요. 근데 마이크만 잡으면 그 실력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본인도 답답했겠죠. 생각처럼 방송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방송 진행을 하다가 노래가 나갈 때 운동화 끈을 다시 묶는 척 하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비를 넘기고 그 후배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지금은 진짜 멋진 진행자 다른 곳에서도 탐내는 진행자 그런 진행자가 됐어요. 포기하지 않고 이 고비만 넘어가면 그 울음이 절대 헛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내 실력 이렇게 쑥

올라간 스스로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를 신청해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랑 행복 마음님과 같이 듣고 싶어서 걸어놨습니다. 조찬미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오늘 첫째 둘째가 2박 3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번 수련회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중인데 제 기도 제목과 딱 맞는 찬양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세요. 아멘. 그예비님, 이 아이들을 만나 주세요. 조찬미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김형

이 요괴배제 노래까지 이어서 들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반갑습니다. 1부 끝곡 어노인팅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먼저 가 있을게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이미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1: 이 더위가 언제 끝나려나요? 하경승준님, 이 더위가 언제 끝날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점점 더 더워질 거라는 예보는 있더라고요. 다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네, 팀록 워십 앨범에서 들었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습니다. 리빈님, 시와 그림의 파도는 타는 거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들의 운전 출발곡입니다. 네, 준비해 놓겠습니다. 3665번님께서 오늘부터 2박 3일 성경학교 시작입니다. 이번 주제가 하나님을 만나요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연합 성경학교에 참석하는데 잘 적응하고 또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길 기도해 주세요. 최강 소심쟁이들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노파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선생님들 마음은 그렇지만 막상 아이들이 가면 잘 적응하고 제일 잘 하리라 믿습니다. 신청하신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이 곡까지 준비해 놓을게요. 먼저 파도는 타는 거야.

나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내 자신 안에서 발견되었다. Greatest love of all. 휘트니 휴스턴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시와 그림 파도는 타는 거야. 그 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부터 휴가거든요. 변산에 가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려고요. 출발 시간과 잘 맞아서 당향로 들으며 갑니다. 남편 김재호 사랑해. 같이 듣고 있습니다. 가는 길 함께 할게요 하신 2769번님. 와, 이렇게 사랑 충만한 출발이니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휴가 보내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오세요. 믿음, 소망, 사랑, 행복님께서 지하철이 시원하고 찬양도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시원하고 귀가 즐겁고 예, 최고죠. 올리브님도 오셨어요. 휴가 이틀째시죠? 살랑살랑 불어오는 집안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평화롭습니다. 제대로 또 휴가를 보내고 계십니다. 수연님. 당향로 2부 시작할 때 음악이 너무 좋은 거 있죠? 한여름 푸른 하늘에 커다란 뭉게구름이 흐르고요. 드넓은 옥수수밭이 펼쳐져 있고 그 옆 철길에 기차가 지나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음악이에요. 제 마음에 그런 느낌입니다. 2부 저희 당신을 향한 노래 알리는 이 프로그램을 알리는 그 음악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수연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의미 있게 그 시작이 느껴집니다. 지금 두 번째 하시는 필사도 응원하고 있어요. 송명 집사님이 신청하신 사친다노 위러브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1, 2, 3

손주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 만나길 기도했는데 안 간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아멘. 작심 3일만 계속해도 님께서 신청하신 여름 수련회 박요한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딸기님, 오늘 남편 61번째 생일입니다. 항상 가정을 위해서 고생하는 남편,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편분의 61번째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건강하시고요. 무엇보다 또 안전하고 행복하게 매일매일을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멋진 여자님, 일산에 사시는 큰오빠 생일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예수를 알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기도하시면 언젠가 큰오빠가 주님을 부를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상하이 곰돌이님, 사랑하는 조카 딸 생일인데요. 오늘은 제 동생의 수고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나이 차안 나는 여동생. 지금은 가장 좋은 친구로 함께 할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자녀가 없는 저희 부부에게 선물로 온두 딸들이 더없이 큰 기쁨과 감사이기도 하지만, 둘째 조카가 태어날 때만 해도 형편이 여의찮아서 제대로 된 산후조리 못하고 산복다위에 고생한 동생에게 축하 또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난 조카들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하기도 하고요. 또 콧등이 시큰해지는 느낌이에요. 모두를 가족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들을 묵묵히 해내며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김자매와 홍자매 응원합니다. 작은 딸 홍이나 이모가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동생 김코코님 늘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연이라니. 네, 주인공과 여동생분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글이었어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의미 있는 날 생일 축하곡으로 이곡 띄워드립니다. 제1의 빛,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마야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가 함께한 거기 있었다. 그리고 주영님과 함께 영동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전교인 수련회가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1박 2일 전교인 수련회. 양주시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피어워십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곡으로 남깁니다 하셨어요. 기도로 준비하는 그리고 하나가 되길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네 기대합니다. 오늘 시작 때 필사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필사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어여쁜 자연님, 휴가 나온 둘째와 당양도 계속 듣고 있어요. 저도 한번 손 흔들어 볼까요? 반갑습니다. 그 필사가 짱가님이 일단, 아, 짱가님의 글은 제가 오늘 끝곡으로 준비해 놨으니까 잠시만요. 망구님 먼저, 망구님이 교회 개척 10주년 기념으로 전교인 성경 쓰기를 하고 있대요. 각자 다른 글씨체로 만들어질 성경 기대합니다 하셨어요.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난번 성경 필사를 계기로 해서 전 직원이 성경 필사 책을 만들었었거든요. 그 지금 보니까 뭔가 감동이 오던데요. 아마 전 교인이 성경 쓰기 하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면 진짜 전해지는 감동이 크리라 믿고 네 말씀을 통해서 또 교인들

모든 교인들이 자라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향기로운 들꽃님께서 친정엄마가 94세인데요. 성경을 세 번째 쓰고 계세요. 전시회에 제출해서 전시가 돼서 친정 식구들 모두 다녀왔거든요. 감동, 감사, 감격 받아서 저도 열심히 신약 쓰고 또 구약 신명기 쓰면서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아멘. 최여사님도 성경 타자로 지금 성경 필사하고 계시는데 지금 3독을 하고 있는데 4독부터는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와, 또 다른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이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 남깁니다. 어제 정밀검진 받고 오신 세로토닉님, 새로운 산이 또 나타났지만 다시 넘어가 봐야겠죠. 그 넘어가는 길에 주님께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고 잘 넘어갈 수 있는 체력을 주시길 또한 기도할게요. 아도니스님 동생분, 빨리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짱가님의 글, 예. 아까 소개했던 글은 저희 형님이요. 제가 보이긴 참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중국에서 사역할 때 맺은 인연들 30여 명을 또 초청해서 일을 벌려놓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50명을 초대했었는데요. 근데요. 그건 제 믿음 없는 걱정이었어요. 때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이번에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들으니까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제가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목사님은 자꾸만 마음이 약해서 일을 버리신대요. 그래서 뭘 도와달라고 하거나 이것 좀 참여해달라고 하면 그래 하고 그냥 덜컥 약속을 해버리신대요. 그러면서 집에 올 때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생각하고 할 걸 왜 거기에 금방 그렇게 대답을 해버렸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시는데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변한대요. 내 성품, 내 마음, 내 약한 마음을 들어 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돌리신다고. 아마 짱가님의 형님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신청하신 곡을 오늘 라이프로드 싱어즈 앨범에서 들려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 찬송가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표현한 아름답고 영감 넘치는 찬송가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시각장애인 작가인 크로스비 여사가 가사를 지었고 그의 동역자인 돈 박사가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91편 15절 말씀으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와 간구의 찬송,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만나봅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팬인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0: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0: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1: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31일 금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들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새아침의 엎드림이 얍복강 야곱의 기도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손을 놓지 않고 축복을 간구하는 야곱의 기도가 이 새벽 주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밤새워 씨름하는 야곱의 기도가 이 아침 새벽 미명에도 곳곳에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야곱의 세월을 아시는 주님, 야곱이 걸어온 인생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녀들의 세월입니다. 축복을 사모하였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광야의 들짐승 가운데 홀로 누웠을 때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친히 찾아와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 용서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우리 안의 어둠을 몰아내소서. 막혀있던 생각, 어긋난 관계, 견고한 환경의 진을 깨뜨리소서. 주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악함을 뽑아내소서. 주님의 축복만이 이 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새 아침, 새벽을 깨워 주님을 찾는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얍복강의 시름이 분이엘의 축복으로 임하소서. 외삼촌 라반과 형 에서를 축복과 화해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새 아침, 새벽 미명의 축복이 이 땅과 대한민국,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얍복강의 씨름으로 각 가문이 열리고 자녀들이 세워지며 산업과 사업장이 주님 손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축복하는 자, 축복의 전달자로 새벽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는 새 아침의 분이엘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도봉구 주사랑교회 정성일 목사였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412장 듣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유초록이 노래합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김현진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찬송가 128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크로스웨이 선교 합창단입니다.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45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45편 마음이 흥겨워서 읊으니 노래 한 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다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만민이 임금님의 팔 아래에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임금님이 입은 모든 옷에서는 몰약과 침향과 육계 향기가 풍겨나고 상하궁에서 들리는 현악기 소리가 임금님을 흥겹게 합니다. 임금님이 존귀히 여기는 여인들 가운데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임금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애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중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 때 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임금님, 임금님의 아드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성경 낭독 시편 45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조수아가 찬양합니다. 감사 찬송 이무해의 목소리로 온 맘 다해 듣겠습니다.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입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고아들에게 많이 나타났던

마라스머스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여도 자라지 않고 좋은 약을 주어도 효과가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습니다. 뒤늦게 미국 이스콘신 대학 헨리 헬로우 박사가 그 병의 원인을 알아냈는데 이 병은 소위 신체 접촉 결핍이 원인이었습니다. 주로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전쟁고아들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병을 고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뽀뽀해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됩니다. 인간은 음식만 먹고 살수 없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함부로 남의 손을 잡거나 포옹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에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허물이 없는 사이라도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죠. 그 병에 감염될 수도 있고 감염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산상수훈 말씀을 전파하고 내려오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병은 환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전염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피부에 흰 반점이나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감각이 무뎌집니다. 말초신경이 손상되고 살아있는 조직과 세포가 썩어가면서 악취가 납니다. 눈에 나병균이 침입하면 안구가 돌출되어 눈이 감기지 않게 되고 각막궤양이나 백내장, 녹내장 등이 발생하여 실명될 수도 있습니다. 성대가 헐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져 혼수 상태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으로 판명되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물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 공동체와 가정에서 쫓겨나 진영 밖 동굴이나 움막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손으로 가린 채 부정하다고 외쳐야 합니다. 나병은 다른 병과 달리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한 가지 질병을 그렇게 상세하게 다룰까요? 바로 이 병은 죄를 상징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진 밖으로 쫓겨나서 몸과 옷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일정 기간 공동체의 성소 예배와 거룩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라도 이 일에는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당장 사역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이나 흉악한 귀신 들린 가난 여인의 딸을 고칠 때는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말씀으로 고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병 환자의 몸에는 손을 내밀어 대셨을까요? 첫째, 주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델로라는 단어는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고쳐주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 그 환자의 몸에 손을 댄 것은 사랑의 터치를 통해 위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 그는 그동안 원치 않은 병에 걸려 사람들과 격리되어 외롭게 살았습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렸습니다. 온몸이

들어가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뜻으로 그의 흉측한 몸을 만져주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나병환자의 몸에 손을 댄 이유는 그가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0: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마음이 감동되시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사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었을까요? 감염이라도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부정하게 되거나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댄 그 순간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째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멀리 격리되어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만일 일반인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오지 말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이 모든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결사적인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좋게 보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종교를 창시한 교주 정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절대자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십자가와 부활, 성천과 재림의 진리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오자마자 엎드려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모범적인 간구입니다. 무조건 고쳐주기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이란 단어를 붙여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치료에 대한 강한 요청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주님의 주권에 대한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그동안 목숨만 부지하고 살았던 가난한 그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가혹한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그동안 나병 환자는 가족과 생이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제사장에게 병이 나왔다는 진단을 받고 떳떳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으니 기죽지 말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죄와 허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주님의 은혜로 주홍 같은 내 죄가 눈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우리에게 고개를 들고 가슴을 확 펴고 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 치료의 손, 위로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셨으니 그 사랑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였습니다. 이윤화의 찬양 찬송가 356장 성자의 귀한 몸, 호산나 합창단이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마드리갈 합창단 찬송가 185장 내 너를 위하여 들으면서 7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아침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가 정부의 법 개정 없는 낙태약물 사용 허가 움직임에 공동 반대하며 태아 생명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사회정책위원회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는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 개정 없는 낙태약물 사용 허가 지시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교총 사회정책위를 대표해 참석한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정정인 목사는 낙태약물은 태아의 생명을 더욱 경시하게 할 뿐 아니라 여성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어제 총회 본부에서 목회자 최저생계비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목회자에게만 엄격하게 요구되는 강요된 청빈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체 교회를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보는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발제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용택 목사는 목회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공적으로 인정해 개교회와 노회, 총회가 부족분을 함께 분담하는 기장형 목회자 참여소득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 강력한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와 인도네시아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한국교회 사랑 나눔 모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교회협은 당초 18,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베네수엘라를 단독 구호 대상으로 정했으나 비슷한 시기 강진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도 포함해 공동사업으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재원은 에큐메니칼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에 전달되며 이재민 가구를 위한 긴급 물자 지원과 이동 진료소 파견, 비상의약품 조달, 의료 및 심리 구호 사역 등에 집중적으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지난 27일부터 내일까지 제60회 백석 쿰캠프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캠프는 성품과 역량 개발을 주제로 배려와 존중, 책임의 가치를 배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아동 청소년 500여 명은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다움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인성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BS 교계 뉴스 정원이었습니다.
0: CBS

0: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입니다.
1: 어떤 일이든지 그냥 긴가민가 하고 하는 것과 확신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응답의 확신을 얘기하고 우리가 자녀됨을 확신을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여러분 그 확신에 대해서 아멘으로 한번 말해 보실래요? 구원의 확신,
2: 아멘.
1: 자녀됨의 확신,
2: 아멘.
1: 내가 상속자됨의 확신,
2: 아멘.
1: 임마누엘의 확신,
2: 아멘.
1: 실상전환을 확신하라.
2: 아멘.
1: 실상전환을 확신하라.
2: 아멘.
1: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상황은, 이 문제는, 이 질병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2: 아멘.
1: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2: 아멘.
1: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2: 아멘.
1: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줄 믿습니다.
2: 아멘.
1: 내가 감히 아니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실상전환되는 그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3: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1: 봇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농사철에 물을 가두는 것이에요. 때 그 뚝을 얼어서 논에다 물을 대는 것을 봇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농부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정권자를 왕이라고 얘기하죠. 그 프로젝트의 결정권자가 있어요. 여러분 합격과 불합격의 결정권자가 있고 어떤 일에 승패를 가름지는 결정권자가 있고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때 그 물이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왕의 마음 누가 잡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도 뒤집기가 5분 만에 뒤집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변덕입니다. 왕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왕의 마음을 여러분 봇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후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인격도요. 만나보지는 아직 못했지만은 그가 가진 성품도요, 그가 갖고 있는 리더십도요, 그가 갖고 있는 충성도 대단할 겁니다. 물론 믿음이 대단하죠. 그런데 그가 나갔다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라고 나는 그렇게 쉽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접촉점이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 왕 중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다 같이.
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 주의 능력은 무제한입니다.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입, 날 향한 하나님의 개입은 무제한이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허용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어요. 인생은 반응입니다. 어떤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에게 무제한적으로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어디냐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 외딴 섬, 멀고 먼 곳에, 이름 없는 곳에 요셉을 처박아 둘 텐데.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감옥에 누가 또 들어오냐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바로의 궁전에서 목이 잘려갖고 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난 너무 이상해요. 이것은요, 예비된 하나님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한 것이, 한술 더 뜨는 것이 있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술관원, 떡관원을 네가 좀 섬겨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누구예요? 자기의 치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치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보디발하고도 잘 알 만한 술관원, 떡관원을 섬기라니,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한술 더 떱니다. 떡, 술 맡은 두 관원장이 한날, 똑같은 날 다른 꿈을 서로 꾸는 거예요. 어떻게 꿈이 서로 한날 한시에 같은 꿈을 꾸는데 동시에 꾸는데 다른 내용을 꾸는 것이에요. 요셉이 꿈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3일 안에 이 꿈이 실현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 텐데 그 사는 사람은 자신의 원래 직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실상전환됐어요. 꿈이 실상전환됐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은요, 보기 좋게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정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린다는 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요셉은 실패했습니다.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실패했어요? 여러분,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실패도 반전의 계기가 된다. 아멘. 여러분의 슬픔도 반전의 계기가 된다. 아멘. 여러분, 억울함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상황도 반전의 계기가 된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오래 묵혀두면 반전의 계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하십시오. 아멘. 바로가 꿈을 두 번 겹쳐 꿉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해석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집트가 어떤 나라예요? 박사와 마술사, 모든 무당들이 쫙 깔린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꿈을 해석한다고 나오는 자가 아무도 없고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갑자기 술관원이 잊어버렸던 요셉을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강력 추천합니다. 바로에게,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실상 전환한, 실현시킨, 꿈풀이를 해준 사람이 있으니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추천하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의 꿈을 보기 좋게 해석합니다. 앞으로 7년 큰 풍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앞으로 7년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꿈풀이가 여러분 그대로 실상 전환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여러분 프라비던스라고 합니다. 프라비던스의 뜻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대신 맡아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대신 맡아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지만 내가 끌끌하고 있으면 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이 대신 맡아서 처리하신다. 아니, 대신 맡아서 싸워주신다. 두 번째 뜻은요, 프라라는 것은 미리라는 뜻이잖아요. 미리 보게 된다. 원래 프라비덴티아,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미리 보게 된다. 앞으로의 일을 미리 보게 된다는 뜻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0: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과 동시에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이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일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5편 1절에 이 말씀에 정리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0: 누가 당신에게 싸움을 겁니까? 누가 당신에게 다툼을 걸고 누가 당신을 자꾸 해코지라며 뒤에서 깎아내리며 당신을 힘들게 우겨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이 모든 일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투지 않겠습니다. 왕이에요. 왕이 왕권을 발휘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옥자에 있는 다윗이 여러분 이상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이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대신 다투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리니 부당한 일, 억울한 일, 이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를 대신해 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혼자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들어간 것도, 거기에 술떡 관원이 들어온 것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어떻게 보디발이 또 요셉에게 술떡 관원을 돌보라고 명령까지 해요? 그들이 반날 꿈을 꾼 것도,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된 것도, 여러분 꿈꾼다고 저절로 실현돼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술관원이 자기가 복직이 돼서, 살아서 복직이 돼서 바로 옆에서 다시 전직이 회복됐지만 요셉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요셉에겐 실패예요. 그런데 이 요셉을 까맣게 잊은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고 갑자기 기억난 것도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인생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지전능한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실상전환이다. 하나님의 개입이 실상전환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살아온 날을 한번 돌이켜볼 때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은혜와 은총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아요? 순간순간 구간구간 곡절과 곡절마다 계곡과 계곡과 여러분 모든 시내와 강과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이 개입이 실상 전환돼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모양으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때는 여러분 자신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있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여러분 실패도 반전의 계기가 됩니다. 심지어 질병도 반전의 계기가 됩니다. 혈류병 여인, 38년 베데스다 환자 한나, 그 구박과 사라, 그 불임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의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전환,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실상전환 해보세요. 반전의 계기가 된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당신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고아에겐 아버지의 개입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데 무슨 개입이 있겠어요? 그는 자기 인생의 울타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거 자유 아닙니다. 덩그러니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는 수수방관하고 이쁜 짓 하면 개입하시고 슬픈 거나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들끓음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개입을 얘기할 때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 개입이다. 아버지 됨이십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되신 걸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갖는 여러분 되길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있을지어다. 야라시 하나님의 상속자됨의 확신이 있을지어다. 실상전환을 확신하라.

0: 실상 전환을 확신하라.
1: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도랑아리를 여섯 개를 운반합니다. 여섯 개를 운반해서 뭔지 모르지만 합니다. 우리가 도랑아리를 운반합니다. 우리가 운반할 때는 그들의 마음과 또 다를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에겐 비유가 됐잖아요. 아! 내가 도랑아리에 맹물을 채워서 아구까지 채워서 날르지만 반드시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하리라는 확신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들은 도랑아리 6개 써요. 우리는 몇 개를 준비합니까? 도랑아리 7개를 준비해요. 하나가 더 붙었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더 받을 응답이 있기 때문에. 더 받을 축복이 있다. 여러분 실상전환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더 받을 축복이 있다 얘기할게요. 여러분 실상전환해 보세요. 더 받을 축복이 있다.
2: 신상이야.
1: 더 받을 응답이 있다.
2: 신상이야.
1: 더 받을 축복이 있다.
2: 신상이야.
1: 더 받을 응답이 있다.
2: 신상이야.
1: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더 받을 응답이 있다. 실상전환 한번 얘기해 보고 답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우연이 없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실패도, 그 슬픔도, 그 질병도, 그 억울함도, 그 가난도, 그 좌절도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다 반전의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텐데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1: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고 슬픔고 가난 가운데 질질 끌려다며 여기저기서 눈치 보면서 여기서 얼마 저기서 얼마 꾸러다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초자연적인 재정의 흐름이 있을지어다. 네가 개인이 모든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할게요.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의 저주, 당신의 질병, 당신의 혼돈, 당신의 죽음, 당신의 불행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의 응답으로 인생이 풀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당신의 고난이 아니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조금 전에 실패도 방금 전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가난도 심지어 질병과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과거도 모두 반전의 계기가 된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지어다.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이렇죠. 그러나 기도에는 또 하나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원수, 나의 지긋지긋한 원수에게 직접 타격을 가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감정에 독을 주사하는 놈이 있어요. 내 마음에 여러분 치명상을 안기면서 계속 주사하는 왼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에 독이 생기면 그 사건에 있어요. 그 사건이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감정에 독이 동시에 주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처로 남게 돼요. 이 상처가 썩어가면서 계속 피를 흘려서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인생 끝까지 쫓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끔가다 이것이 역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있는 일이니까 이것을 없앨 수 없고 이거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운명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짊어져야 될 어떤 뭐 업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 직접 원수를 직접 타격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에 쓴 뿌리로 역사하는 원수가 있어요.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가라지.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귀, 더러운 원수는 속이는 능력이 강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마비시켜서 무능하게 만듭니다. 결국 원수가 원하는 건 당신이 포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포기하게 하고 그 관계를 포기하게 하고 지금의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게 하고 당신의 가족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상속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5분 좋다고 상속권을 포기하면 정말 바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결정하셨다. 결정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늘나라를 위협으로 받기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하실래요? 머릿속에서 아무리 앵앵거려도 입으로 시인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이면 하나님의 야라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원수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모든 사건을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운명적으로, 철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강한 놈을 결박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하고 싸웠어요? 사두개인이 자꾸 쫓아내면서 힘지니까 사두개인하고 싸우셨어요? 여러분, 빌라도하고 싸우셨네? 아니에요. 빌라도 업적에서 입도 뻥긋 안 하셨어요. 그럼 로마하고 싸우셨나요? 예, 아니에요. 예수님은 로마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구하고 싸우셨어요? 마귀하고 싸우신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는 원수에서부터 사망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 능력, 힘, 권세, 능력 하는데 여러분, 적을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폭탄도 많어, 기술도 많어, 전술도 많어. 근데 적이 누군지 알아야지 폭격을 할 거 아니에요. 적이 어디 있는 좌표를 알아야지 거기다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그냥 떨어뜨린다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먼저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여러분, 느그물느물하게 들어오는 그 시커먼 놈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실패, 여러분, 좌절, 포기, 미워하게 만드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가 그냥 분위기, 무드, 인간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수가 풀어놓은 독이에요. 독극물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놓은 배후에 놈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강한 놈을 결박하라. 원수 마귀를 끊어지라.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안에 이 문제에 계속 힘을 주고 이 문제를 계속 세워가고 이 문제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는 원수 마귀 역사야. 내가 나서는 예수의 명하느니 내 인생에서 끊어지라. 내 기업에서 끊어지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가 될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리스도인들이 속는 것이 있어요. 혼돈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볼 때 그 문제와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나가 분인 날 상대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남편도 분인 날 상대하지 않아요. 그냥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끊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다. 실상 전환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 가운데 부부 사이에 낀 사건과 사물, 문제가 있다면 내가 나서 예수의 명하느니 뿌리째 뽑혀 박으러 쏟아질 지어다. 내 아들과 내 딸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원수 마귀의 역사야. 내가 나서 예수의 명하느니 끊어지라.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외쳐야 돼요. 내가 나서 예수의 명한다. 아무리 불황이고 아무리 어렵다지만 내 비즈니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여기에 불안과 좌절과 실패로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영의 권세야. 내가 나서는 예수의 면이 끊어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를 두들겨야 될지를 알아야 한다. 억울한 과부는 누구 집 대문을 두들겨야 할지를 알았어요. 동대방네 떠들어댄 거 아니라 그 집만 두들깁니다. 그 집만 두들겨요. 그래서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줬잖아요.

0: 여러분 명의 명의 명의 하는데 명의는요 한번 얼굴색 딱 보고 맥 한번 딱 잡는데 한 30초 잡았을까? 길어야 1분 잡았을까? 그런데 아 이거지군요 하고 이쪽입니다 하고 침 한 방 딱 났는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명의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다 놓고 어디나 걸려라. 이게 명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내 인생에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를 알고 계시다. 나는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생기면 머리가 철학적으로 돌아가고 수학적으로 돌아가고 기승전결 모든 이런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부터 합니다. 그래서 뭘 하나를 탓하고 상황 탓을 하고 뭐 시대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아는데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도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사 이 사건에 이 문제에 이 오늘날 나의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올라와 신의 산으로 너 혼자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뭔가 지침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서 30명씩 오더라도 되잖아요. 300만 명쯤 나왔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모세 한 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었습니다. 리더십의 부재 아니에요? 결국 금송아지도 만들었어요. 우리는요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일단 금 만들고 은 만들고 동으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이도저도 안 되면 옥으로도 만들고 뭐 줌을 부어서 철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비슷한 송아지 새끼도 만들고 황소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만들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어지러움이 굉장히 많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래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스탑! 니네는 기다려! 모세만 올라와! 모세만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1대1로 독대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의 40일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40년 광야 생활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와 그리고 몇천 년 흐르는 지금까지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키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4일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성산에 4일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있었지만 우리는 4일을 올라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독대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4일 동안에 우리의 내일, 우리 가족의 앞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의 모든 미래가 달려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불세례를 받게 될 것이에요. 당신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두들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 전환을 확신하십시오.
1: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였습니다.
2: CBS
3: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너희는 스스로

명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자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2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3: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32편의 말씀을 가지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여하튼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에 공허와 외로움 더 깊어만 가는 우리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53개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 세계 인구의 15.8% 약 6분의 1, 6명 중에 1명이 외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3살부터 17세 청소년이 20.9%, 청소년들이 가장 외로움을 많이 타고요. 18세부터 29세까지는 17.4%, 30세에서 59세까지는 15.1%, 60세 이상이 11.8%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전 세계 87만 명 이상이 이 죽음이 외로움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영국은 국민 중에 900만 명 이상이 겪고 있는 고립과 고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 1월 17일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 고독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현대 사회가 외로움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2024년 외로움 없는 서울을 선언하면서 돌봄 고독 정책관을 임명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2024년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인에 대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 약 21%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이 15.8%인데 한국 사람은 좀 더 많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를 따르면 한국의 9세부터 24살까지 청소년 중에 고립 운둔 경험이 28.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외톨이 청소년이 최소 14만에서 52만 명 정도 된다. 저들이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밤새 술을 마십니다.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줄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술을 마시고 취해도 술을 마실 때뿐 깨어나면 더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마약을 복용하도 복용할 때뿐이고 마약에서 깨어나면 더 정신이 혼미해지고 더 깊은 공허함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담배를 아무리 펴도 흡연할 때뿐이고 그 마음의 외로움, 공허함 메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일찍이 사도 바울이 그같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육신이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외로움, 아픔, 절망, 고통,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잠시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을 달래줄 수가 없습니다. 유명인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위치에 서 있어도 집에 돌아서 소파에 앉으면 외로움에 푹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 외로움에서, 이 마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고 우리를 모든 문제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상 살아가는 때때로 외로움, 절망의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은신처가 되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성경은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난의 때, 외로움과 슬픔의 때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91편 2절입니다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심히 외롭고 우울할 때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불 끄고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지 말고 오히려 문을 열고 창문까지 확 열어 제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웅크리고 있으면 더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술과 마약, 프로포폴 이런 거 의존하지 말고 이런 약물에 의존해서 더 몸이 망가지지 말고 사랑의 주 옆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이 절망에서 이 외로움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절망과 고통과 외로움의 순간에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의 턴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외로움의 깊은 골짜기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고난을 당한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드디어 430년 동안 저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데 글쎄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뒤에는 바로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군대를 몰고 다시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돌아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이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저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나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탁 내밀매 바다가 쫙

그 뒤를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합치셔서 저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악인들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대신을 싸우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합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고 걱정은 걱정을 낳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저들이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런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절망에 들어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이 외로움과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 이유를 모르는 쓸쓸함 주님 다 살펴보시고 주님의 평안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위로의 용기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일생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얼마나 광야가 뜨거운지 약 50도까지 올라가는데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그를 덮으셔서 길을 가게 하시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영하로 내려가서 추위에 떠는데 뜻한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덮으셔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살아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 그래도 사람 맥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채찍질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을 깨우러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서 복받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북한에서 43년 동안 국군포로를 잡혀있다가 탈출해 나온 조창호 중위가 있습니다. 1930년 평양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이 조창호 중위는 할아버님이 평양에서 일어난 의사였는데 자기 손자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의 주자 안창호 선생님처럼 자라고 이름을 창호라고 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창호입니다. 7살 때 서울로 내려와서 세문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1950년에 연세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나라가 어려운데 무엇을 망설였냐 말씀하셔서 자원입대하여 육군 포병 소위로 임관하고 전쟁에 참여해 저가 나갔습니다. 1951년 6.25 전쟁이 한참 중이던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인제 현리전투에서 그가 포로로 붙잡혔는데요. 중공군의 제9병단의 대규모 공세로 육군 3군단의 3, 4단, 9사단이 포위되어 약 19,000명의 대한민국 국군들이 전사하거나 실종되고 모든 무기와 장비의 70%를 다 빼앗긴 6.25 전쟁의 최대 참패 가운데 하나로 치욕적인 패배를 기록한 전투입니다. 그는 현리전투에서 후퇴하다가 포로가 되었는데 휴전협정 이후에 이분의 시체들을 찾을 수도 없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결국 국군은 전사자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다 6.25 전쟁 때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북한에 올라가서 국군 포로라는 이유로 온갖 회의와 협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탈출하려다 발각이 돼가지고 반동문자라는 죄목으로 노동교화소에서 13년 동안 강제노역을 혹독하게 치러야 됐습니다. 이후에도 광산에서 13년 넘게 중노동을 하며 이 폐에 먼지가 껴서 폐병이 걸리고 하루 10시간 넘는 노동과 함께 식량은 300g 조금 주는 그 음식을 가지고 겨우 연명하면서 참혹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 가진 신앙의 힘으로 버티고 이겨나갔습니다. 늘 강제노역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말씀을 마음속으로 묵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다. 나는 언제 내 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결심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희망의 끈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1994년 몸에 병이 깊어지자 이제 내가 죽더라도 고국 땅에 묻히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목숨을 건 탈출을 합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하여 작은 목선을 타고 20여일 동안 이 거친 풍랑을 헤치고 표량 끝에 대한민국 어업지도선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43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가족들과 제외한 그들은 붙잡고 서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했던 그 소망과 기도가 이루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귀환 후에 국군 수도병원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육군 소위 조창호 군번 212966 무사히 돌아와 귀환 신고합니다 격려하며 보고를 했고 서울 현충원을 찾아가서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는 전사자 위패에서 이름을 지웠습니다. 이 일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육군 중위로 진급하고 보훈장 통일장을 받고 난 다음 육군사관학교에서 전역식을 가졌는데 44년 3개월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장의 군복무 기록을 남기면서 군생활을 마무리합니다. 44년 3개월 동안 그가 군복무 기록을 남기고 군생활을 마감한 후에 한나라 갈 때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포로들과 납북자들을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여러 곳에 다니며 북한의 시상을 알렸고 미국 하원의원회 청문회 가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11월 달에 76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가 전역식 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1,000명 가운데서 한 명 살아남을까 말까 한 그 지옥 같은 교화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왔을까 신기하다. 그러나 끝내 버리지 않은 희망이 내 삶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었다고 믿는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힘이 큰 도움이 되었다. 교화소뿐만 아니라

난 어디에도 신앙의 자유는 없다. 난 교회에 나가거나 예배를 볼 수 없었어도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간구했다. 물론 찬송도 부를 수 없었지만 입속으로 늘 불렀다. 나 혼자 이겨내지 못할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내게 늘 평안함과 새로운 의욕을 주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 이 못난 자식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하실까 떠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 그 순간만은 어머니와 나는 함께 있다고 믿어졌다. 늘 어머님께서 잘 부르시던 찬송을 생각했다. 그 찬송은 지금도 찬송가를 보지 않고서도 혼자 부를 수 있다. 43년의 즐거도 내게서 신앙을 빼앗아가지는 못했다. 찬송을 늘 암송해서 힘들 때마다 부르고 또 부르던 찬송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송인데, 저희 아버님도 북한에서 탈북해서 내려오셨는데 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 찬송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0: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인생길에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한 번뿐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영원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6181-9191번입니다.

CBS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만 계속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그 일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남자들이 바로 그 수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싸워 볼 엄두도 못 내고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현재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보이는 일에 우리 도전해 봅시다. 그러면 나의 힘을 넘어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젊은 목동 다윗이 바로 그 도전을 하여 자기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내 능력에 맞는 일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도록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두려움의 강을 건너가자 라고 외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건너갈 수 있다 라고 외치며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전진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용감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숨어있게 만듭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생활에 안주해버리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주저하다가 제때에 행하지 못하여 결국은 빼앗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건너가라고 호령하십니다. 두려움의 강을 건너가 이미 약속해 놓으신 승리의 땅, 승리의 인생을 쟁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선이 허약해져서 악이 번성하고 있는 전쟁 같은 현실에 눌려있지 말라고 하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성도들의 가슴에 용기로 치솟는 믿음의 불덩어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건너가서 정복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저하다가 빼앗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한마음예담교회 이정택 목사였습니다.

0: SBS
1: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아스니에르에서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파리 근교 센강을 배경으로 강물에 몸을 담근 사람들과 풀밭에 누워서 쉬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그 가까이에는 일상의 공간인 공장과 집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터와 멀지 않은 강가에서 누리는 한낮의 휴식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쉼을 위해 반드시 멀리 떠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쉼 없이 달려온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익숙한 자리에서라도 조금만 속도를 늦추고 마음 편안해지는 나만의 작은 그늘 하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의 끝자락까지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금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평소에도 인기가 많은 곡들이라서 자주 듣는 편인데요. 왠지 한 달의 끝에는 꼭 듣고 싶어요. 이달에도 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I know who my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달력을 한 장 더 넘길 준비를 해야 해요. 저는 미리 넘겨놨습니다. 예, 오늘 7월의 마지막 날까지 오는 길이 험했죠. 마치 더위의 오르막길에 오르는 것과 같았어요. 이제 한 8월 중순까지는 이 더위 오르막 정상에서의 시간이 이어지다가 시원한 하산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또 아니까 우리는 계속 힘을 낼 수 있는 거겠죠.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문자 주시려면 우물정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릴리 오브 더 밸리, 내 진정 사모하는

가게 사장님들이 한낮 뜨거워진 가게 앞 아스팔트 길에 시원한 물을 바가지로 쫙 뿌리는 거 전세에 자주 볼 수 있죠.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고 예 실제로도 순간적으로 기온이 몇 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같은 곡이라도 시원한 느낌으로 선곡해 드리고 싶어요. Here by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I will sing of my Redeemer 속죄하신 구세주를 문자 뒷자리 5284 쓰는 분은 청주에서 참여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청주에는 연꽃 방죽, 연꽃이 순차적으로 피고 지고 있는데 너무 예쁘다고 제게 사진도 여러 장 첨부해 주셨네요.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청하셨습니다. Tammy Wynette.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란 감정만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고 회개란 감정뿐 아니라 행동까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는 쉽게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설령 회개하더라도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부흥사 무디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말하기를, 목사님, 얼마 전에 공금 1,500달러를 훔쳤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뉘우쳤어요. 1,500달러 가운데 다 쓰고 500달러만 남았는데 이것으로 장사해서 모은 후에 한꺼번에 갚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무디 목사는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도덕질한 돈으로 장사해봐야 그 장사가 잘 되겠소. 우선은 있는 대로 갚고 나머지는 다음에 갚으시오. 그러면 사장도 용서할 것 같소. 청년은 혼자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 목사님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고 사장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셋이 함께 기도하고 원만히 해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관문은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죠.

회계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지식과 따뜻한 마음의 정과 그리고 정의가 함께 역사하는 실천이 바로 회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계를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참된 회개의 의미

좋아서 더 듣고 싶은데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버전은 굉장히 짧으네요. 약 1분 30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은 4723님 신청하셨습니다. 출근 때마다 듣는데 오늘은 대전 출장이라서 끝까지 방송 다 들을 수 있어 행복해요. 예, 내게 강 같은 평화 흐르는 거 듣고 감사합니다. 오늘 미팅에 성공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중요한 미팅이 대전에서 있으시군요. 성공하셔서 큰 수확 거두셔서 즐겁게 한 주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앞에 흐른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은 박정원 님께서도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3289 뒷자리 쓰시는 분 경주에 계신데 경주중앙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청도 느티골 펜션에서 있다고요.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한 이 두 곡,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이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여름 수련회 가서 제일 많이 부르는 곡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770님께서도 지금 수련회 가 계시네요. 청주 은광교회 청년부 친구들과 무창포로 수련회 와서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Glory to his name,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요즘 한창 휴가철 여행 짐 많이 싸시죠?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방에 요일 하나를 넣고 먼 길을 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요일을 챙겨 넣으실까요? 월요일, 화요일을 굳이 넣을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금요일, 토요일을 챙기는 분이 가장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게가 가볍잖아요. 예, 마음 가벼운 금요일 아침 가볍고 실속 있게 짐 싸서 여행길 떠나 전원의 목가적인 풍경을 감상하는 기분으로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6: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박성태의 뉴스 쇼.
1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충격의 32강 탈락. 어제 그 책임과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묻고자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열린 청문회에서도 핵심 증인들은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거나 원론적 답변을 내놓아 그야말로 맹탕 청문회란 비판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오늘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첫 TV토론을 시작으로 전당대회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충청권 순회 경선을 앞둔 새 후보의 접전 스코어 오늘 금요일의 코너 뉴스락에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4: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대치.
3: 예,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요. 지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4: 네, 방금 확인해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3: 예.
4: 어제 국회 본회의에 중요한 법안 두 개가 올라왔거든요. 방금 말씀해주신 형소법 개정안. 이건 일명 보안수사권 폐지법이라고 불리고요. 두 번째는 성관위 특검법이거든요. 그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걸 규명하는 특검을 출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예.
4: 이 성관위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처리가 됐고, 이 형소법 개정안, 이건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형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뭐냐. 크게 보면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 첫 번째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라는 거예요.
3: 예.
4: 원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느냐 마느냐 이게 쟁점이 됐었잖아요. 이 보안수사권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금지시킨다. 이렇게 되면 수사는 사법경찰관만 하도록 정리가 되는 겁니다.
3: 예. 그러니까
4: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어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그러면은 공수처는 뭐지? 공수처는 검사잖아요.
3: 예.
4: 근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법으로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형사소송법 안에서 따로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3: 예.
4: 그러니까 이 분야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3: 공수처 검사는 그러면 공수처법에 공수처 검사는 뭐뭐 한다 이렇게 돼 있고.
4: 맞습니다.
3: 형수법에는 검사는 뭐뭐 한다는데, 형수법 검사는 이제 검찰의 검사를 얘기한다는 거군요.
4: 맞습니다. 형수법에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찰만 수사를 하도록 되는 거예요.
3: 예.
4: 그리고 이제 이 법의 두 번째 갈래는 이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그러면 경찰이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소위 암장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민주당이 좀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찰을 견제하는 내용이 두 번째 갈래예요. 그러니까 검사한테 보안수사권은 뺏었지만 대신에 보안수사를 요구하는 권리, 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권리, 또 재수사를 요구하는 권리, 이런 요구권들을 부여를 했고요.
3: 예.
4: 경찰은 이 요구가 오면 1개월 내에 이행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요구권이기 때문에 이제 검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들이 보고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판단한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3: 예.
4: 그리고 7대 사회적 약자 범죄 사건을 규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이런 내용들인데,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전권 송치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전권 송치한다라는 게 뭐냐면, 원래 송치하거나 불송치하는 건 경찰이 판단을 하잖아요.
3: 예.
4: 근데 일단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약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일단 다 송치를 해라. 일단 다 송치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앞으로 출범하게 될 공소청, 이제 기존의 검찰청에서 이 사건들을 일단 쭉 다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3: 예.
4: 기소 여부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3: 그러면 이전에 예를 들어 아동폭력이다 관련된 범죄에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서 이건 별게 없네라고 해서 그냥 불송치 결정, 별게 아닙니다, 그렇게 처분했어도 예전에는 그냥 끝나는 건데, 지금은 일단 송치가 돼서 검찰이 정말 별게 없는지 보겠다는 건가요?
4: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후 뭐 절차를 상상해 보자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0: 그러면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겠죠.
1: 예.
0: 공소청 쪽에서요. 그리고 세 번째 갈래는 이제 이게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 법원의 공소기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예요. 크게 중대하게 위법 수사를 했거나
1: 예.
0: 아니면은 이 소출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심각하게 일탈했을 때,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심각한 반칙이 있었다. 이럴 예. 경우에는 법원이 아예 공소 자체를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1: 공소 취소 논란이 됐을 때 공소 취소는 검찰이 기소를 했었는데 그런데 봐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취소할 수 있는 건데 이번 공소 기각은 검찰이 공소한 걸 판사가 보고 이거 현저히 뭐가 잘못됐다 싶으면 그냥 판사가 기각할 수 있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0: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원래 검찰이 원래 기소의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공소를 했다가 아 이게 잘못됐었던 것 같아 내가 했던 거지만 그래서 공소를 취소할게 하는 게 공소 취소인 거고
1: 예.
0: 법원으로 일단 넘어갔는데 기소를 해가지고 이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법원에서 이거는 공소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냥 기각시켜버리는 거
1: 예.
0: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원래도 법원이 공소 기각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좀 한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소를 한 사람들이 취소했다. 이러면 이제 이유가 좀 없어지니까 기각할 수도 있는 거고.
1: 예.
0: 그다음에 이미 기소한 사건을 검찰들이 또 기소를 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기각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한정적이라고 표현을 드린 게 뭐 형식적이거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만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이번 이 법안의 내용은 법원이 봤을 때 내용상으로도 그러니까 기소의 과정에 뭔가 심각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구만 기소 과정이 좀 잘못돼 있구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냥 기각을 시켜버릴 수 있게 되는 권한이 부여가 된 거고요. 비유를 좀 해보자면은 기존의 법원이 축구 경기라고 치면은 골이냐 아니면 노골이냐 여기까지만 판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1: 예.
0: 그냥 경기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이 부여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1: 예.
0: 국민의힘은 이 내용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새로운 플랜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 공소 취소가 검찰 단계에서 안 되면 법원, 그 판사가 공소 기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네.
0: 지금 이 법안 처리 일정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필리버스터 시작이 오후 4시쯤이었거든요.
1: 예.
0: 그리고 민주당이 이 토론 종결서 제출을 4시 6분쯤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지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의결해서 중단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4시 6분쯤 이후에 종결이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1: 예.
0: 어제 주호영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번째 타자였었거든요. 발언은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2: 흔히 기업들도 준비되지 않은 사업하다가 망하는 수가 많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께 진정으로 충고합니다. 옆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광인이 자기가 광인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옆에서 보면 광인입니다. 광기의 시대입니다.
1: 예, 광기의 시대라고 주영 의원이 얘기했는데 김준일 평론가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새로운 점은 공소 기각이에요. 사실 별로 익숙한 단어는 아닌데 물론 뭐 법원에서 쓰는 용어긴 하지만 공소 기각이 쟁점이 된 게 없는데 갑자기 들어갔어요. 별다른 네. 논의도 없이.
3: 이게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 조선일보가 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1: 예.
3: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법사의 광경파 이게 이제 이 형사소송법 안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1: 예.
3: 하나는 이제 김한규 의원이 중심이 돼서 당이 중심이 돼서 만든 안이 있었고 하나는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등 법사위의 강경파들이 만든 안이 있었고
1: 예.
3: 하나는 뒤늦게 이제 홍기원 안이 홍기원 의원이 권수사권은 존치해야 된다 부분적으로
1: 유지를 전제로 만든 법안
3: 유지를 요 세 가지가 이제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가지고 이제 요 지금 안이 나온 건데 어쨌든
1: 예.
3: 폐지가 이제 주요 골자가 됐는데 그 강경파 안에 이거가 이 공소 기각 조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달 26일에 이제 발의를 했다라는 거고 그 뭐 두 가지 그 박순봉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327조에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이거는 이제 피고인이 쉽게 얘기하면 사망했거나
1: 예.
3: 뭐 이런 거를 가정하는 거고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이때 이제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다고 이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여기에 중대한 위법 수사 그리고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할 때 이 두
1: 예.
3: 가지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안수사권 폐지 얘기만 지금까지 주구장창했는데 법안에 보니까 어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 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뭐냐면은 아니 이거 논의 많이 했는데 니들이 안 들어왔잖아. 그동안 이제 법사위에 안 들어오고 예. 장외 그러니까 외부에서 투쟁을 했잖아요. 우리는 논의를 많이 했어. 우리는 전체 회의 5차례와 법안 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쳤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두 번 했어요.
1: 예. 네,
3: 그래서 15일 법안이 통과된 15일과 법안이 통과된 28일 했으니까 이것도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별로 논의가 안 됐다.
1: 예.
3: 그렇게 보면 될 것
1: 만약
3: 같고.
1: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사실상 당론발이 비슷한 김한규 의원 안에 들어가 있었겠죠.
3: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막판에 이틀 전인가 이제 이게 밀어 넣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는 일종의 이제 가설인데
1: 예.
3: 거래설을 제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뭐 이때면은 수사기소 분리에는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스탠스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동안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외적으로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공소기각 이거 넣어줄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쪽에 반대 진영을 무마시키는 용으로 지금 이거 쓴 거 아니냐?
1: 예.
3: 이런 이제 뭐 일종의 음모론일 수도 있고 이런 가설들을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거고 저는 뭐 이제 법안이란 게 다 찬반이 있고 논쟁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 이런 방식은 아니지 않나?
1: 충분히 논의가 더 됐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3: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도 찬반이 있고 뭐 예. 각자 입장이 있지만은 다 많이 알려지고 지금 충분히 논의도 했잖아요.
1: 예.
3: 근데 공소기각 이거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발의도 한 사람도 뭐 두 명밖에 없고 몇 명밖에 예. 없고 아무도 모르다가 갑자기 밀어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맞나 이게 민주당 주장은 대법원 판례를 조문화했다라는 거예요.
1: 예.
3: 근데 그거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대법원에서 필요하면 왜냐하면은 이미 법을 위반했을 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공소기각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넣은 거잖아요.
1: 예.
3: 그러면은 판례를 대법원이 판례를 있기 때문에 법으로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반대 의견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1: 그러네요. 이미 법 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이 절차 위반이잖아 해서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시키는데
3: 예.
1: 굳이 논란이 될 걸 왜 넣느냐는 거죠.
3: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네. 그동안 해왔던 사법개혁 방안하고도 사실은 그렇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1: 예.
3: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너무 대법원장의 힘이 강해가지고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판사의 재량권이 너무 커가지고
1: 예.
3: 형량이 들쑥날쑥하고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문제의식이었고 그거였죠.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1: 예.
3: 방향이었잖아요. 근데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일탈했다라고 하면은 현저일탈한 거를 판사가 보는 거거든요.
1: 예.
3: 이거는 많이 현저일탈했네. 어휴 공소 기각해야 되겠네. 이런 거 판사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 현저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3: 예. 그렇죠.
1: 근데 만약에 어떤 판사가 이건 좀 덜 현저한데 라면 또 법 왜곡죄로 또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3: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다라는 기존의 그러니까 문구는 이제 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면 되니까.
1: 그런데
3: 그렇죠. 현저히라는 예. 이거는 굉장히 문제에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기에 판사들을 뭐 구워 삶아서 아니면 판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공소 기각을 받아내려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야권의 시각이고
1: 예.
3: 뭐가 됐든 이거는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밀어넣고 끼워넣기 하면 안 된다.
1: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판사가 현저하게 보고 또 어떤 판사는 현저하지 않다고 봤을 때 이걸 다른 측에서 이거는 법 왜곡했다라고 걸면 또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는. 예 일단 변호사들은 건수가 늘어날 것 같긴 해요.
3: 뭐가 됐든 어쨌든 이제 곡 필리버스터 끝나고 통과될 텐데
1: 예.
3: 민주당이 주도해서 다 했으니까 이제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1: 예.
3: 뭐 이제 사건 보안수사권 폐지도 그렇고 공소기각 이 문제도 이제 앞으로 좀 굉장히 큰 논란이 계속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념.
1: 알겠습니다.
0: 선관위 특검법도 좀 짧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 처리가 됐잖아요.
1: 예.
0: 그리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올림픽 공원으로 밤 9시에 갑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와중에 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15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된 합의다. 되게 만족하는 그런 평가들을

0: 내놨고
1: 예.
0: 이 지금 선관위 특검법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국민 추천이 꾸려가지고 세 명을 추천받아서 그 중에 두 명을 여야 합의로 올리면 대통령이 한 명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특검이 추천이 되는데
1: 예.
0: 이 두 명을 여야 합의로 올리도록 됐으니까 견제 장치가 자신들 입장에서는 마련이 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그 큰 성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흐름을 하나 좀 봐야 되는 게 바로 올림픽 공원으로 갔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지금 당권파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예전에 자유와 혁신이나 아니면 이제 전환기 씨 세력들이 있잖아요. 요 세력들을 좀 밀렸었는데 이 강경 보수층 내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이제 진압이 꽤 됐다라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른바 부정선거 재선거 논리가 전환기 씨나 아니면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와 혁신 쪽에 국민의힘이 좀 밀렸었는데 이번에 특검이 통과되면서 그래도 목소리 좀 낼 수 있게 됐다 이런 거군요.
0: 맞습니다. 그 특히 지선 때 보면은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절연 한 해 만에 하다가 한번 번복하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1: 예.
0: 근데 그 번복했을 때 당권파 쪽에 물어보니까 이 강경보수 쪽에서 그 엔츄파도스 뭐 내부의 적이라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지선 보이콧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 안에부터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에부터가 흔들리니까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이게 좀 되돌렸었다라는 거예요. 예. 1순위 과제는 강경보수부터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당권파의 생각인데 제도권 안에서 자유와 혁신이나 전환기 씨가 할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법 통과시키고 여기를 장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권파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1: 예.
0: 또 의원들도 어제 9시에 좀 많이 와달라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많이 모인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것도 좀 야권에서 하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리버스터를 한동훈 의원이 신청을 했는데 12번째 순서로 배정을 받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아마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임의로 뒤로 배정을 한 건 아니고 의사국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냥 신청 순서대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뒤로 들어갔다라고 지금 국회 쪽에서 설명은 하고 있고요. 근데 좀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원래 예전에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면 오래 하는 게 어떤 기록 세우는 게 일종의 기준점이었잖아요.
1: 예.
0: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6시 되기도 전에 그냥 끝났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끝났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뭐 한일 의원연맹 일정이 있었다고도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앞에서 길게 해버리면은 준비했던 의원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좀 미안해질 수 있다 이거군요.
0: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배분은 하는데 그러면서도 어제 국민의힘 뭐 의원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너무 빨리 끝내면 한동훈 의원 하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2: 아,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되는군요.
0: 네. 그래서 약간 뭐 새로운 트렌드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도 또 볼만할 것 같습니다.
2: 기록 깨기는 좀 지칠 것도 같고.
0: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기록 깨는 것도 이제 의미도 없어져 버려요.
3: 동률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률만 가능한 거죠. 이거 성관이
2: 24시간. 예.
3: 성관이 특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검찰 수사 수사권이 폐지가 되잖아요. 10월부터 10월 2일부터 중수청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선관위 특검은 170일 동안 할 수 있거든요.
1: 예.
3: 그럼 8월 9월 하면은 60일이고 더 길어지는 거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특검에 나가 있는 거예요.
2: 아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3: 그래서
2: 근데 이제 특검 검사에겐 다른 임무가 주어지니까
3: 예.
2: 뭐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보기에는 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3: 예외 조항은 뒀어요. 그래서
1: 예.
3: 특검법 시행 이후 공수처법이 시행되거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한테 이거 수사권 준다라고 하는데 검사들이 지금 반발이 심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럼 10월 이후에는 어떤 검사는 특검에 있는 검사는 수사하고 여기 있는 공수처에 있는 검사는 기소만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뭐 이런 상황 이게 모순적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2: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 자꾸 특검을 만드는 거는 정말 제대로 권력에 대한 부분이랄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수사할 때 특수 검사를 특별 검찰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수사하게끔 하는 건데 검사가 앞으로 수사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사도 안 해본 검사들이 그러니까 수사를 잘 모르는 검사들이 특검에 가서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3: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아예 10월 이후부터는
1: 예.
3: 특검에 검사가 가는지 여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가지고 수사를 하면 안 되고 기소만 담당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도 검찰이 또 있으니까 특검은 수사만 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2: 앞으로는 네. 이제 특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특별 수사관이 가야 돼서 중수청 수사관이 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으니까 특검이란 말은 없애고 이제 특수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로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라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은 11번째로 돼 있고 1인당 한 서너 시간 정도 시작하면 한동훈 의원은 못할 것 같기도 해요.
0: 못할 거라고 보는 게 다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2: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이진숙 과방위 보임 공방.
2: 어제 과방위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과방위 위원으로, 그러니까 상임위 위원으로 보임하는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에 좀 고성이 오갔다고요?
1: 네, 민주당에서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이잖아요.
2: 예.
1: 그러니까 이 지금은 방미통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했던 사람, 즉 피감기관 수장이 기관 감사하는 자리에 와도 돼? 이게 첫 번째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총 세 가지인데, 이거 외에도 두 번째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을 할 때 뭐 업무상 배임,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런 것들로 지금 논란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2: 예.
1: 뭐 법인카드 사용한 거라든가 아니면 뭐 페이스북에 글 써가지고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 위반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 있는데, 이런 사람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두 번째 논리고요. 세 번째 논리는 과방위가 이진숙 의원이 예전에 위원장일 때 고발을 했었어요. 허위 증언으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최민희 당시 과방위원장의 딸이 국회 그 국감기간 중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했었거든요. 그게 논란됐었었죠. 모바일 청첩장에다가 계좌번호도 넣고 뭐 카드 결제 링크도 달아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2: 예.
1: 그때 이진숙 의원이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이 나한테 청첩장도 주고 화환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 아, 당신은 위원장 시절은 아닙니다.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랬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나는 청첩장 보낸 적도 없고 화환 요청한 사실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증언을 가짜로 했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었어요.
2: 예.
1: 그리고 과방위가 고발하는 사람이 과방위로 위원으로 오는 것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표현들도 좀 전해드리면, 이현희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 당사자다, 제안하는 게 맞다라고 했고, 또 민주당의 이정원 의원은 심판석에 앉아서 일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비상식이다 몰상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2: 예.
1: 이진숙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면, 마치 전학 온 학생한테 집단 왕따, 집단 괴롭힘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2: 예, 만약에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 위원으로 보임이 된다면 과방위가 또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
1: 네.
2: 예.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조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예. 먼저 이 부분을 김준일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진숙 의원이 가방이 위원으로 가는 건 예상은 됐었어요.
3: 예. 네.
2: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그쪽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가는 게 자연스럽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종 고소고발건이 있어가지고
2: 예.
3: 이게 적절하냐, 이해충돌이 있느냐 뭐 그건데, 이해충돌은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같아요.
2: 그러니까
3: 지난번에도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하는 걸 놓고 지금 굉장히 신경전이, 그때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굉장히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2: 예.
3: 그때 논리가 이제 국회 선진화법 패스트트랙, 그때 있을 때 뭐 이제 국회 난동 이걸로 이제 재판받는데 이게 이해충돌 아니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이해충돌로 사실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재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법원장인 거.
2: 예.
3: 그거는 근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질의를. 그래서 그때 어쨌든 그게 전선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고, 결국은 이제 포기를 했죠. 국민의힘이. 뭐 그런 거라서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익스큐즈를 해주려면은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닌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좀 각을 세워보자 이렇게 만든 것 같고,
2: 예.
3: 이진숙 의원도 막 이제 사례를 열거를 했어요. 2014년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고소됐던 김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던 이정원 의원, 코인 투자 수익을 숨기려 공직자 윤리위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남국 의원은 과방위원 자격이 있어서 활동했느냐, 뭐 이런 건데, 좀 약간 억지로 아무거나 다 끌어온 느낌은
2: 예.
3: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과방위 업무랑 연관된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넓게 보자면 다 관련돼 있다.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2: 사실 뭐. 엄격하게 본다면 다 이해충돌에 좀 해당할 수 있는 일들이 네. 과거부터 많이 있었고 근데 엄격하면 그때도 안 됐는데 종종 되다 보니
3: 예.
2: 이번에 문제가 돼도 또 막 핏대 세우긴 애매한, 그렇다는 거군요.
3: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간사 선임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상임위원장 몫인데, 이거는 여기에
2: 배제되는 게,
3: 그러니까 여기에 보임을 하는 거는
2: 예.
3: 이제 국민의힘이거든요. 국회의장하고 국회의장이 만약에 뺄 수도 있는데 정 문제가 되면은, 근데
2: 예.
3: 그러면 이제 시작부터 완전 충돌이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과방에서 활동하지 않을까. 그리고
2: 예.
3: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좀 제한하는 방식, 의결권이나 이제 발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본인과 관련된 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니.
1: 그 이진숙

0: 주변을 볼 때 좀 앞으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1: 예.
0: 어제 뭐 여론조사 결과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보면은 보수층 한정으로 했을 때 장동혁 대표 뭐 다음으로 이진숙 의원이 조사가 되고 있어요.
1: 예.
0: 그래가지고 지금 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크게 보면은 개혁 세력 쪽에서는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그 다음에 이제 강경 보수 쪽 세력에서는 장동혁, 이진숙 이런 그림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고.
1: 그게 이제 그러면 질문 조항은 뭐였나요? 뭐 차기 대선 주자 또는 뭐.
0: 예, 차기 대선 후보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를 물은 건데 예. 보수 지지층 내에서 한정했을 때 이진숙 의원이 좀 높게 나왔다라는 거고. 이 이진숙 의원의 그래서 포지션에 대해서 당권파 쪽에 물어보니까 일단 당권파 쪽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쪽 사람들은 보완제 내지는 스페어다.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고 장동혁
1: 예.
0: 대표가 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런 그림이라고 일단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이 내부에 항상 경쟁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도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항상 내부 경쟁자를 가장 견제하는 내부에서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이진숙 의원도 사실은 호락호락한 스타일은 아니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연구소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박수봉 기자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예, 어제 국회에서는 축구협회 청문회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증인석에는 정몽구 전 축협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이 나란히 앉았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지만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국민 눈에는 역시 좀 못 믿어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들을만 했는지 한국 축구에 대한 애정 1순위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일단 청문회 이야기 하기 전에
5: 네.
1: 간만에 오셨으니까 월드컵 이야기 간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에서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연장 끝에 1-0으로 꺾고 16년 만에 두 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이 결승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이 월드컵 끝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1: 예.
5: 가물가물한데 좀 스페인 이게 너무 센 거 아니야? 되게 메시 아르헨티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
1: 예.
5: 월드컵 역사상 결승에 올라간 팀이 전후반 90분 기준으로
1: 예.
5: 슈팅을 때리지 못했던 최초의 경기입니다.
1: 예, 그러네요. 예. 그 당시에 많이 화제가 됐었죠.
5: 네. 스페인이
1: 메시가
5: 그 정도로,
1: 있는데
5: 예. 스페인이 그 정도로. 상대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던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팀이었습니다.
1: 예. 한편 부럽기도 하고.
5: 그렇죠.
1: 근데 이제 당장 뭐 스페인은 16년 동안 두 번 우승했는데 예. 우리가 뭐 그걸 부러워할 형편은 아니고 이제 빌드업을 해나가야 될 때잖아요.
5: 맞습니다.
1: 그걸 위해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청문회 박문성 위원님이 주목하신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5: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 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무도 사과하지 않지? 왜 아무도 고개를 숙이지 않지 진심으로?
1: 예.
5: 지금 한국 축구는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는데 무너져 있는 건 여기 분명히 있는데 그걸 무너뜨렸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사과하지 않아요.
1: 그냥 뭐 내 어제도 탓은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냥.
5: 어제도 보면 뭐 그냥 이렇게 말은 뭐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뭘 잘못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뭘 잘못했다는 말은 없어요.
1: 예.
5: 그러네요. 정말 저런 분들이 그동안 한국 축구를 이끌었구나라고 하는 약간의 자괴감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축구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참 무책임하다. 비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사실 리더는 늘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5: 네.
1: 무언가 잘못

0: 했고 그게 너무나 운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니야 이게 우리의 실력이고 사실은 우리의 성적표야라고 한다면 리더는 그거를 왜 그런지를 봐야 되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난 열심히 했고 잘했다 이 얘기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1: 네.
0: 먼저 어제 정몽규 회장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16강에 갔으면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었는데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2: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었다면 오늘 청문회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3: 뭐 16강 이상 됐으면 열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예, 물론 뭐 맞는 말 같기도 한데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점을 좀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여전히 현실 인식이 안 돼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구협회나 한국축구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몰라요.
0: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과만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결과만 놓고 보면은 예를 들면 왜 전술을 그렇게 썼어? 누가 선발하냐? 하면 청문회 안 열어도 돼요.
0: 예.
1: 그거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절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규정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불공정 시비를 얘기하는 거고
0: 예.
1: 그거는 법원까지 나서서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문제구나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결과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0: 우연히 결과가 좋았다면 오히려 이렇게 개선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러니까 어제 답변하는 거 보면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도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원이 판결하고 문체부가 감사를 통해서 스물 몇 가지를 비위와 비리를 밝혀냈어도
0: 예.
1: 그거 아니라고 그래요 계속.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정부가 나서서 밝혀낸 것도 아니면 법원이 나서서 밝혀낸 것도 아니라고 하면 뭐 어쩌자는 건지.
0: 예.
1: 홍명보 감독도 똑같고요.
0: 예. 일단 정몽규 회장 얘기 잠깐 더 하면 원래 축구 협회 회장을 하면서 50억을 기부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13년간 기부한 금액은 3천만 원이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어제 그 청문회 질의에서 나온 건데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였냐면 축구협회를 이끄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0: 예.
1: 몇십억을 기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0: 예.
1: 성적에 따라서 성적 좋으면 얼마 낼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한 번도 안 지켰어요.
0: 예.
1: 저는 이거 축구 쪽에서만 좀 그러나? 라고 했더니 어제 질의에서 나왔는데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는데 또 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뭔가 문제가 터지고
0: 예.
1: 그 기업이 그럴 때마다 몇십억을 뭐 내겠다 이런 거를 계속 해왔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0: 사실 기업인들이 뭐 스포츠협회장들을 맡는 거는 물론 기업 추진 방식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라 장기적인 계획을 짜라라는 것도 있지만 뭐 기부도 하고 해당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또 역할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1: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1980년대에 산업화를 이루면서 시작됐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스포츠계가 돈이 없다 보니까 기업 회장들을 거기 뭐 총재로 모시고 대신에 예. 기부를 받아서 그 돈으로 살림살이를 꾸려왔던 방식이었죠. 물론 축구나 야구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되긴 해요.
0: 예.
1: 하지만 어쨌든 축구협회가 현재 그런 기업 대기업의 회장을 데려왔다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내겠다고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거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0: 예.
1: 네, 그건 정말 문제 아닌가요?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놓고 책임도 지지 않고 물어봐도 뭐 그냥 그랬습니다라고 자꾸 애둘러서만 얘기하고
0: 예.
1: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0: 물론 뭐 기업인들이 탁월한 조직 운영 또 어떤 비전을 세우고 그걸 달성해가는 추진력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잘한다면 굳이 기부나 이런 거 없이도 조직 운영을 잘 하면 단체장으로 단체협회장으로 모실 수가 있지만 정몽규 회장이 꼭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1: 아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을 못 하는 거는 기본이고
0: 예.
1: 출근 자체를 안 해요. 이거 뭐 지금 사실 이름 걸어놓은 거면 그러면 이름 건 만큼의 어떤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돈을 내든지 뭘 그 하도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러면 출근 좀 더 할게요라고 해서 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와가지고 잠깐 얼굴 비추고 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일도 안 해, 돈도 안 내, 뭐 뭘 했다는 겁니까?
0: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투자.

0: 를 하거나 계획을 잘 세운 것도 아니고,
1: 네.
0: 예. 따지고 보면 일부 국가 예산에 세금의 지원을 받는 축구협회의 회장으로서 편익과 권리만 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군요.
1: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번 말고요. 정몽규 회장이 처음에 이제 축구협회 이렇게 할 때, 그때 공약이 뭐였냐면 예산 3천억 시대를 열겠다 이랬어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0: 예.
1: 이번에 그 천안에 축구센터 지면서 돈이 잠깐 들어와서 이거 빼면 통상적으로 한 천억 정도 대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처음 맡았을 때보다 늘어난 게 별로 아니에요.
0: 예.
1: 늘어난 퍼센티지는 상당수는 뭐냐면 말씀하셨던 국고 보조금입니다.
0: 예.
1: 그게 늘어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영적으로도 뭔가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0: 예.
1: 기부한 것도 아니고요.
0: 어제는 이제 협회 인사 문제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정몽규 회장이 고려대 출신인데 축구에 이제 큰 파가 고려대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몽규 전 회장이 자신이 임명한 남자 대표팀 감독이 25명인데 고려대 출신은 한 명뿐이다. 그래서 고려대 파벌이라는 문제는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한 명이 이제 홍명보 전 감독이에요. 이 답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제가 지난번도 한번 비슷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얘기했는데,
0: 예.
1: 현재 고려대 카르텔이 정말 이렇게 뭐 모임도 하고 자신들이 뭐 이렇게 예전처럼 뭘 해가지고 뭐 으쌰으쌰 하느냐,
0: 예.
1: 실체적으로 그러진 않은데,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저는 그거보다는 어떤 특정을 하면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0: 예.
1: 그런데 이런 거죠. 저 주류,
0: 주류.
1: 예, 내가 쓰지 않으면 축구 쪽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그렇게 이를 악물고 그 라인에 쓰려고 하는 거고,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0: 예.
1: 어제 나왔던 그 뒤에 앉아있던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어제도 나왔지만 뭐 진위여부는 더 따져봐야 되지만, 그래서 인사청탁,
0: 예.
1: 취업청탁, 혹은 거기서 그렇게 문제를 빚고 부회장을 하다가
0: 예.
1: 나갔는데 또 프로축구회에서 어떤 팀에 가서 또 무슨 일을 하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그 라인에 쓰면 끊임없이 나의 욕구와 욕망들 이해가 계속 보충이 됩니다.
0: 예.
1: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반면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죠. 그냥 그걸 딱 하나의 대학교로만 얘기하면 설명이 잘안 되는 게 있습니다.
0: 그러면 이제 굳이 고려대 카르텔이 뭐다 장악해서 물리적 실체로서 그런다기보다는 물론 일부 핵심 포스트의 고려대 인사들이 있고
1: 네네.
0: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주류 세력이 커다란 뭐랄까요? 요즘 뭐
1: 욕망의 카르텔 뭐.
0: 카르텔이나 마피아라는 단어가
1: 네.
0: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카르텔로서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군요. 그 점이 시작된다라는 거고요.
1: 이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과정에서 보면 시도협회장 중에 한 명이 그러잖아요.
0: 예.
1: 아무리 밖에서 뭐라고 해봐라, 우리가 뭉치면 우리의 사람들이 영원히 할수 있다. 이걸 대놓고 얘기해요.
0: 예.
1: 그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0: 그분은 뭐 해당 카르텔에 들어있던 분인가요?
1: 예, 그럼요.
0: 예.
1: 예, 이번에 다뭐그 역할을 했었고, 시도협회장이기도 하고요.
0: 예.
1: 그리고 현대산업과 개발과도 연결이 있다. 이런 게
0: 연결이
1: 어제
0: 있고.
1: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0: 예.
1: 나왔었고요.
0: 알겠습니다. 실제 이제 감독은 한 명만 선임했다고 했지만 2022년에 특정 대학 출신 임원이 20%를 넘을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40%로 40%로 올렸습니다.
1: 네네.
0: 이렇게 되면 이제 특정 대학 출신들이 장악할 수 있는 보다 좋은 물리적 환경을 만들었다고 볼 수는 있겠죠.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왜 만들었을까?
0: 예.
1: 정관이나 규칙 안에.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런 표현 했나요? 제가 고려대 마피아, 현대 마피아라는 게 있었습니다.
0: 예.
1: 워낙 고려대가 축구를 잘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이 주류가 됐고, 또 현대 쪽에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현대 쪽에서 사람들이 파견되고, 그래서 두 개의 큰 질서들이 있었죠.
0: 예.
1: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 예전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그 규칙 안에, 규정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0: 예.
1: 특정 어떤 데가 이렇게 많이 오면 안 된다. 최소한의 장치였어요. 근데
0: 예.
1: 그걸 스스로 풀어버렸잖아요. 어제 보면 청문회도 나왔지만 회장 선거에 70세 이상은 못 나온다. 이것도 갑자기 만들었단 말이에요.
0: 예.
1: 그래서 그거 정적이나 이런 사람들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AFC에 그런 규정이 있다라고 하니까 어제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AFC가 그러면 그거 하라고 했냐?
0: 예.
1: 한거 아니지 않냐? 그리고 피파는 그런 조항이 있냐? 없어요.
0: 예.
1: 그냥 알아서 그거 찾아가지고 만든 겁니다. 왜? 자기의 도전한 사람들을 못하게. 그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0: 70세 이상 중에 좀 혹시 회장을 맡을 법한 구체적으로 그렇게

0: 치성을 가진 감독 이름이 나오는데
1: 감독이 아니요
0: 그분은 아니고 이제 직협 아닙니다. 회장이기 때문에
1: 예전입니다. 예전
0: 아주 예전에 예. 허시성 쪽에 그룹이 아니, 물망으로
1: 보도가
0: 올랐었다.
1: 나왔는데 제가 지금 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요. 뭐 아, 예. 그게 제가 예.
0: 저는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1: 아, 네.
0: 제게 알고는 있는데 그런 확인되지 않았지만 혹시 그쪽에서 나오지 않나라는 설들이 축구계 내부에서 있었고
1: 예전에
0: 예전에 예.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70세 이상은 안 돼요라는 규정을 만들었던 게 아닌가라는 역시 의심을 받고 있다. 이번에
1: 그때 당시에는 다 축구계는 다 알았던 얘기입니다.
0: 야, 알았던 얘기죠. 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의 파벌, 네네. 본인들의 권력 구도를 이어가려고 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홍명보 감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월드컵 결과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 답변은 그게 잘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뭘 잘못했냐라고 하면 그건 또 없대요.
0: 예.
1: 뭘 반성하는 거고 뭘 사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그럼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면 잘못한 것도 없대요.
0: 예.
1: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과를 받았지만 되게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0: 예.
1: 딱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과를 받았지만 난 사실 잘못한 건 없어. 네가 사과를 원했으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정도거든요.
0: 그냥 뭐 우연찮게 결과가 나빴으니까 내가 그건 사과하겠지만 네. 따지고 보면 내가 그래 뭘 잘못했어 이게 다는 거군요.
1: 어제 정말 저는 계속 그 의원들도 그 얘기를 물어보던데, 그러니까 예. 정말 어떻게 홍명 감독 저렇게 얘기를 하지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물어봤던 게, 그러니까 자 지금 시점으로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예. 합니다. 지금 시점으로 자 이제 법원에서도 선임의 과정과 절차가 다 잘못됐다.
0: 예.
1: 이사회가 형용화되고 회장이 월권을 쓰고 과정과 절차가 생략되고 이건 문체부 감사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나왔다.
0: 예.
1: 그럼 이 시점에서 이게 나왔으니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지금의 시점으로 생각하니 잘못됐습니다가 맞지 않나요?
0: 예.
1: 근데 계속 뭐라냐면 제가 선임될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계속. 그래서 알겠습니다. 선임될 땐 몰랐지만 자 지금 시점으로 갑시다로 계속 물어봅니다.
0: 예.
1: 계속 답변을 똑같이 해요. 선임될 땐 몰랐다니까요.
0: 선임됐을 때는 이제 본인의 선임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안에 절차는 모르고 본인에게 온 건 일단 이임생 당시 이사가 와서 해보지 않겠냐 집 앞 빵집에서 얘기해서 갔으니까 모를 수 있다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와서 본다면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군요.
1: 네, 사실 그것도 비겁한 얘기예요. 뭐냐면 예. 저는 다 기억하고 있지만 당시에 선임될 때 이제 하겠다라고 저는 이제 뭐 하겠습니다. 뭐 내 안에 작은 아이가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예. 할 때 그 일주일 전에 울산 팬들을 향해서도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축구협회 이런 식의 과정과 절차를 밟으면 안 된다라고 직격을 날립니다. 공개적으로.
0: 예.
1: 이거는 축구협회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감독 선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하겠습니다고 했단 말이에요.
0: 예.
1: 그 과정과 절차 몰랐냐고요. 자기가 직접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그냥 나 그때는 몰랐습니다라고 발뺌을 하는 거고요. 저 그런 점은 참 비겁하고요.
0: 예.
1: 또 하나 어제 그 취업청탁과 관련한 걸 물어봐요. 지인의 취업청탁을 했냐 이런 걸 포함돼 있었고 또 하나는 중개권 계약을 할 때 지인.
0: 예.
1: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뭐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당시에 전무이사 때거든요.
0: 예.
1: 축구협회 전무이사의 명함 뒤에는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CEO라고 써 있습니다. 최종 결정자예요.
0: 예.
1: 사실상 예. 회장은 이제 저거 상징적인 인물이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중개권 계약 같은 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거는 당시에 담당자가 사무총장이어가지고 사무총장이 예. 한 거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뭐 결정한 건 없습니다. 그냥 예. 도장 찍어달라고 해서 도장 찍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0: 그런 부분도 좀 무책임했다라는 부분이군요.
1: 그거를 만약에 모르고 도장 찍어줬다고 한다면
0: 예.
1: 자기가 무능력했다. 최소한 배임 아닙니까? 예를 들면
0: 예.
1: 그걸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0: 예.
1: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책임 결정권자로서 아 그때 제가 결정을 했는데 한번 제가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도로 하든지.
0: 예.
1: 아, 전 모르고 제가 뭐 권한은 있었지만 좀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0: 일단 그 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고 문제가 된 이제 감독 선임 과정 사실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 청문회를 한 바가 네. 있습니다. 그때 비해서 사실 특별히 나온 건 없다.

0: 아라는 얘기도 있고요. 당시 이제 원래 외국인 감독 4명과 협의해서 당시 감독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전략강화위원회에서 외국 연봉 협상까지 했는데 이걸 이제 당시 정몽규 회장이 거부하면서 홍명보를 검토해봐라. 이렇게 돼서 이제 특별한 절차 없이 집 앞에서 얘기됐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 좀 정리가 되던데 그러니까 처음에 뭐 100명 가까이 전력강화위원회가 검토했을 때는 아예 내국인은 없었대요.
0: 예.
1: 한국인 감독은 없었고 외국인만 검토했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감독을 추려서 4명 정도 추려가지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한 빠꾸를 놓은 거죠.
0: 예.
1: 안 돼. 뭐 이렇게
0: 거부 해가지고. 정도로. 예.
1: 거부를 한 거죠. 다시도 알아봐라 라고 해가지고 더 이제 홍용 감독 그때 추가됐다는 겁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어제 이재정 위원장이 아주 조목조목 조근조근 그걸 물어보는데 정몽규 회장에게.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는 추천권만 있습니다.
0: 예.
1: 추천을 했고 최종 결정은 누가 하냐면 이사회가 해요.
0: 이사회가.
1: 이사회가 이제 나중에 결정을 했습니다. 홍용 감독을. 근데 중간에 어떤 게 있냐면 이사회 결정하기 전에 추천과 마지막에 이제 이사회 결정 중간에 내정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요.
0: 예.
1: 이사회를
0: 거치지 않았는데.
1: 그러면 내정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봐요. 이때 이때가 있고 가운데 내정을 했는데 그럼 내정을 누가 한 겁니까? 라고 했더니 거기서 정몽규 회장이 정말 동공지진이 일어납니다.
0: 예.
1: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제가 수장으로서 권한이 이쪽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했다는 거네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보다는 뭐 또 임생 이사가 그랬더니 임생 이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러면 전력강화위원장 했더니 그건 추천권만 있다며.
0: 예.
1: 저는 어제 그 들으면서 정말 아 왜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0: 지금 그러면 핵심은 사실은 누가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대표팀 감독을 맞춰서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했어야 되느냐는 고민이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권을 가진 권력강화위부터 차분한 검토와 분석 이걸 통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도 그냥 축협회장이 입은 좋겠네 이게 됐다라는 뭐
1: 그런 거죠. 클린스만 감독도 그렇게 위에서 탑다운했다는 거고 어제 전력강화위원장이었던 정혜성 위원장이 나와서 왜 갑자기 사퇴했냐고 사퇴한 이유가 좀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사퇴했거든요. 보고를 한 다음에 구하나사가 오셨다. 사실 뭐 개인의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2년 전에 청문회 나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정혜성 위원장에게. 아니 갑자기 사퇴한 이유를 솔직히 좀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앞에 바로 앞자리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셨냐면 제가 입을 떼면 축구협회가 큰일 납니다. 제가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한테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쨌든 그냥 구원하사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다고 얘기합니다. 건강상의 사퇴할 수는 있지만 그 갑자기 구원하사가 왜 왔는지 도대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길래 혹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그 이유를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건강상의 이유로만 사퇴했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감추고 얘기하지 않고 있죠.
0: 원래 이제 외국인 감독을 추천 1, 2, 3, 4순위까지 이 순위를 추천하는 것도 정혜성 위원장에게 있었던 거죠. 전력강화위원회에게.
1: 그렇죠.
0: 그런데 보고했다가 사실 거부당하고 홍명보 감독을 해봐 라고 해서 그냥 홍명보 감독이 1순위로 올린 거군요.
1: 그렇게 된 거죠. 흐름상은.
0: 예.
1: 흐름상은.
0: 그러면 사실은 체계적인 추천 또 분석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구조. 이게 이제 가장 문제를 지적이 되는 거죠.
1: 예. 예.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가 정혜성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을 일단 1순위로 올렸다고는 하더라고요. 어제 이야기는 올렸는데 거기서 그걸 다시 뒤집으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서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라고 어제 이야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뭔가 시원하게 지금 밝히거나 그 갑작스럽게 사퇴했다든지 회장이 어떤 식으로 결합했는지 사실 그거는 근데 법원의 판결문에 다 나오긴 해요.
0: 예, 이미 다 나왔던.
1: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0: 그 절차가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1: 그럼요.
0: 어떤 뭐 사실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회장의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나 뭐 이런 의문인 거죠.
1: 아마 어제 청문회를 저는 하루 종일 봤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제가 아까 초반에 그랬지만 아 저런 분들이 한국 축구를 이끌었었나 고통스럽더라고요.
0: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자고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청문회에서도 사실 볼성사나운 모습이 좀 잡히긴 했습니다. 문체위 소속 윤용근

0: 의원이 정몽규 전 회장에게 문자를 보낸 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저 문자예요.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 라고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불렀는데 저는 좀 뭐랄까요 방어를 좀 해드릴게요 라는 걸로도 읽히는 더 잘 방어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문자예요. 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1: 근데 이제 뭐 정치부나 이런 데도 하지 않으셨나요?
0: 좀 오래 했죠.
1: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청문회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예. 어떤 사안이 있어 청문회를 하는데 증인이 그걸 나한테 질문할 그 위원에게 청문위원에게 미리 저런 연락을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엄청나겠죠.
0: 사실은 이제 일부 대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역할이 좀 살살 해줘라고 아는 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네. 많습니다.
1: 그 정도는 하겠죠. 대관 업무를 그렇죠. 많이 하니까.
0: 근데 그분은 이제 그분의 업무인 거고. 근데 받는 쪽에서는 아이 뭐 당신 뜻은 알겠지만 꼭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야라는 네네. 건데 의원이 저렇게 직접. 더 잘 배려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요.
1: 네.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 문제는 저 의원님 잘 내가 잘 모르니까요. 축구협회가 그동안 일을 어떻게 한 거지?
0: 예.
1: 회장 정몽규 회장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힘 있고 어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예. 그 자리에서. 내가 마음 먹으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라는 사고방식 같아요. 저런 식으로 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0: 예.
1: 뭔가 합리적으로 거버넌스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기보다는
0: 예.
1: 라인을 만들고 내가 시키고 뭔가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으니까
0: 예.
1: 축구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0: 예. 그렇죠. 사실 저 따져 묻자는 자리에서도 저런 게 나왔습니다. 어제 정확한 문자는 저거였습니다. 윤용근 의원의 문자는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라는 건데 그러니까 정 선배가 얘기한 거죠.
1: 네.
0: 아, 정몽규 회장 나오는데 잘 좀 부탁해라고 네. 후배인 윤 의원에게 얘기했는데 이 정 선배가 누구냐라는 게 또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1: 뭐 보도를 통해서 나왔더라고요.
0: 네, 보도를 통해서는 뭐 예.
1: 네. 근데 그 정 선배라는 사람에게 연락한 게 정몽규 회장이고요.
0: 예.
1: 아는 분 좀 해서 연결해 달라. 라고 연결했다 그러더라고요.
0: 예. 네. 살살 좀 부탁한다라고 했겠죠. 일단 이 답변은 정확히 뭐 정몽규 회장이 이 정 선배가 누구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청문회 하는 게 물론 잘 지켜보자. 또 화난 민심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축구 잘 되라는 거잖아요.
1: 그럼요.
0: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1: 저는 어제 또 한번 확신했던 건 정몽규 회장과 함께했던 구체제 그 예. 사람들은 전부 다 물러나는 게 맞다.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답을 들어봐도 태도도 그렇고 어제 문진희 위원장 그 태도 보세요.
0: 예.
1: 국회의원에게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좀 빠지라고 막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합니다. 이런 태도와 이런 능력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물러나야지만
0: 예.
1: 어떤 새로운 어떤 물결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축구에
0: 예.
1: 새로운
0: 여기까지 될
1: 텐데
0: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2부에서 뵙겠습니다.
2: CBS
3: 창문을 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상이 지킬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4: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4: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뻔하고 지루한 정치평론에 저항한다 뉴스락. 오늘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헌기 전 민주당 부대변인 네 분의 뉴스 락커들과 함께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충청권 순회 경선의 승자 예측부터 필버스터가 진행 중인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급법 처리 논란 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정치판의 속살 하드하게 짚어봅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맡았으.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공제조합 KB인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예,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오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은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제 정치 평론을 하시는 변호사신데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에 대한 예측을 잠깐 하겠습니다. 8시 3분이니까 뭐 이렇게 사전에 넥스트는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아, 그동안 희망의 기대도 얘기하셨죠.
3: 스킵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요? 매수.
0: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8%. 만약 기대대로 안 되면 또 서정욱 변호사님이 아침부터 이상한 얘기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리스크예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7초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기 부대변님 뭐 네.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하실 게?
1: 전 10% 오를 것 같아요.
0: 예,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화이트보드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충청권을 시작으로 그 투표는 투표 결과가 이제 이번 주부터 나옵니다. 초반 승부가 어떻게 될지 일단 관심인데 저희가 네 분에게 조그만 화이트 보드를 드렸습니다. 보드펜과 함께 드렸는데 누가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1위 할지를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우측의 공간을 약간만 띄워주세요. 두 번째로 또 딴 거 넣게. 예.
4: 지우고 또 하는 거 아니고요?
0: 좀 귀찮잖아요. 우측의 공간 넣으면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 다죠.
0: 예. 뭐 위나 아래쪽 다 괜찮습니다.
2: 감기 걸리셨어요?
0: 예, 감기 기운이 있네요.
1: 며칠 된 것 같던데.
2: 예. 그러네.
0: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 뭐 어떻게 여기 뭐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0: 예, 화이포드를 들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라디오가 주이기 때문에 누구다라고 말씀을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왼쪽에 김종혁 최고위원님부터. 예.
4: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적어도 예. 충청에서는 이길 것 같아요.
0: 아, 이따가 봅시다. 예.
4: 이유도 얘기해 돼요?
0: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4: 아, 예, 예.
0: 네, 이길 것 같다. 예. 짧게 한 줄로 이유는?
4: 아니 그러니까 딱 얘기하면 일단 충청도 고향 프리미엄이 있고
0: 고향 프레임.
4: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승세라는 여론조사가 있고
0: 예.
4: 세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지지율 하락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아무래도 고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예. 이게 끝까지 간다는 건 아니지만
0: 예.
4: 충청도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0: 알겠습니다.
4: 생각이 들어요.
0: 서정욱 변호사님은요?
3: 저도 정청래인데요.
0: 예.
3: 한 53% 정도.
0: 아, 53%.
3: 50 넘을 끝이에요.
0: 그 저희 수요일 날 이서희 네. 여당 반장이 정청래 후보 캠프에서 A 관계자가 얘기했다라고 산 얘기인데 그 얘기 듣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3: 그것도 참고하고. 그것도 참고하고.
0: 이런 막강한 뉴스 같은데요, 너무.
3: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엔 뭐 고향인데다가 다른 지역 다음에 한전 한 45, 6 보거든요.
0: 예.
3: 근데 고향이니까 50은 넘지 않을까. 똥개도 자기 집 앞에 싸우면 50점 따고더랍니다.
1: 아, 예. 똥개가 뭡니까?
3: 아니, 개도 자기 집 앞에 싸우면.
0: 네, 원래 개예요. 어쨌든 동물의 본성론까지 해서 3% 추가시켰습니다. 예, 하은기 대변인님.
5: 네, 저는 김민석인데.

0: 지석.
1: Wishful thinking이라고 이제 붙여놨습니다.
2: 아, wishful thinking. 아. 좀 긴 영어는 저희가 해석이 필요하니까요. 예.
1: 예, 일단 이제 희망사항인데, 인지 편향이 들어가 있는.
2: 예.
1: 그래도 그 청취자분들한테 이제 정보를 드리는 입장이니,
2: 예.
1: 이건 내 개인적인 입장이다.
2: 알겠습니다.
3: 양심의 무게를 못 견디고.
2: 약간 어깨 이렇게 내려주세요.
1: 예. 예.
2: 양심의 무게에 힘들어하는 예. 네. 하원기 대변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네, 노승희 변호사님.
4: 노승희.
2: 아 죄송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영희 변호사님. 정청래 쓰셨고.
4: 밑에 1-2% 차이 정도.
2: 근사값으로 네. 1-2% 차이가 날 거다. 누구랑 차이가 난다고?
4: 김미석 후보하고. 예. 네. 어쨌든 정청래 후보 고향이기도 하고 예. 기세가 더 좀 있고.
2: 예.
4: 근데 저는 여기가 제일 좋지 않을까 이분에게는.
2: 그리고 제가 공간을 약간 띄워달라고 했잖아요. 과반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왜냐하면 선호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과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서정 변호사님은 과반이 넘는다고 하셨고 나머지는 옆에 과반이 넘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로 해주십시오. 네. 아, 과반은 세 분 다 김민석 후보든 정청래 후보든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혹시 못 넘는다고 서정 변호사님 다시 얘기하실 건 아니시죠?
5: 아니요.
2: 53% 얘기하셨으니까.
5: 아, 그럼요.
2: 숫자랑 과반이랑 헷갈릴 수
4: 있어서. 근데 53%가 나오는 그게 진짜 무슨 수치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5: 뭐 여론종합이나 종합적으로 다 치장 결과.
4: 그냥 AI한테.
3: 뉴스쇼 듣고.
4: 그러니까 뉴스쇼 듣고.
2: 수요일 뉴스쇼를 듣고 얘기했습니다.
4: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근거가 없는 저분이 약간 찌라시 평론을 많이 하더라고요.
2: 아, 그래요? 아니, 그래도 그런 건 저한테 한번. 이렇게 뭐죠 네. 쿠션을 주세요 얘기하실 면전에 대놓고 얘기 얼마나
4: 소나기 괜찮아요 서정 변호사는
3: 아무리 진실이라도 그렇죠
4: 아 그래요 괜찮죠
5: 아 전혀 뭐.
4: 네, 전혀 괜찮습니다 우리는 네.
2: 근데 이제 한국일보 이서희 반장에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희 반장이 취재한 내용이 지금 서중국 TV로 전파되고 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예. 저작권 막 이런 거 얘기되는 거 아니야
2: 그다음에 제가 화이트 보드에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이거는 충청권 순회 경선인데 사실은 전체 민주당의 권리당원 비중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여% 정도 되고 최종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최종에는 누가 될 건지를 다시 보드로 자 옆에 과반 여부는 옆에 동그라미로 동그라미 X로 표시를 해주시고 누가 될지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순위 투표에서 과반 여부입니다.
4: 아 1순위에서 과반이 될 사람?
2: 예, 1순위에서 만약 과반이 되면 선호투표제가 뭐 안 되는 거잖아요.
4: 네.
2: 네, 그러니까 과반이 될지 여부만 같이 표시하시면
6: 돼요. 1순위에서 누군가 과반이 되느냐?
2: 예.
3: 1순위를 적고 그분이 그렇죠. 과반일지.
2: 그분이 아, 1순위이긴 한데 과반은 안 될 것 같다. 또는 1순위인데 과반일 것 같다. 이걸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김종혁 최고위원님부터 하면 김민석 후보가 최종으로는 될 것 같고 과반은 안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노영희 변호사님 김민석 후보인데 과반은 안 될 것 같다. 예. 하원기 대변인님 김민석 후보인데 과반은 안 될 것 같다.
5: 예. 저는 정청래인데 과반 안 되는데 예. 최종은 정청래 될 것 같아요.
2: 최종은 정청래가 될 것 같다.
6: 그래요?
2: 알겠습니다.
4: 왜 갑자기 이렇게 정청래 대표 쪽으로
6: 갑자기
4: 해결하셨어요?
2: 원래
4: 일반적이지 않아 저분은.
2: 근데
4: 이유를 말해봐요.
5: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정청래 예. 후보가 한 45-6%로 1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송영길 표가 100%는 안 갈 것 같아요.
2: 예.
5: 김민석 쪽으로. 제가 볼 때 한 70% 정도 가더라도 예. 30%는 이게 정청래 쪽 오거든요.
2: 예.
5: 근데 1순위에서 차이가 좀 날 거예요.
2: 아.
5: 따라서 이 2순위 표가 김민석 쪽으로 많이는 가더라도 근소하게 1-2% 차로 최종적으로 정청래가 되긴 될 겁니다.
2: 예, 정청래 후보가 되긴.
6: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되면 진짜 그 민주당 내에서 그 집권당 내에서는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2: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가 안 걸리니까 다들 대충 말한다는 느낌도 있어서 뭘 걸고 싶지만 사행성을 권위 있는 방송에서 조장하면 안 되니까.
4: 아, 우리 그러지 말고 네. 여기 그 본인이 커피 다섯 잔씩 쏘는 걸로 해요.
2: 아,
4: 본인이 좋아하는 분들에게
2: 예, CBS
4: 제드게. 여기 예청자들을 위해서 예. 맞추며 그렇잖아 뭐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2: 그 정도는 예. 예.
4: 서정 변호사님 10잔 쏴요 우린 5잔 쏠게
2: 예. 커피 쏘는 걸로 지금 배팅이 걸려있다는 거
4: 네네.
2: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여론조사상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최근에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지표조사 MBS 조사가 했었는데요.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자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0: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 물론 전체가 있는데 전당대회에서 의미 있는 그 조사는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 지지층만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34, 정청래 29, 송영길 9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조사는
1: 솔직히 말하면요, 예. 우리가 이제 내기했잖아요, 배팅했잖아요. 그런데 예. 저는 뭐 김민석 씨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야. 아니 솔직히. 예. 뭐 만약에 그 이게 제가 예측한 게 맞으면 예. 아 맞았구나 그래서 맞아서 기분 좋고 그 틀렸어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됐어 와 이제 민주당 시끄럽겠구나 그래서 뭐 솔직히 뭐 어떻게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0: 예.
2: 네.
3: 축구 볼 때 한국이 지는데 배팅하려면 그런 효과가 나갔습니다. 저도 기분
1: 왜
3: 좋고
1: 한국이
3: 돈 벌고 이기면 기분 좋고
0: 이기면 기분 좋고 내심은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인 김종인 의원님은 바라신다는 건가요?
1: 뭐 그 객관적인 것과 그다음에 내심 그 생각은 희망은 다를 수 있으니까.
0: 예.
1: 뭐 그렇죠.
2: 왜 그러는 거예요? 난 네? 그게 궁금해. 왜 정청래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1: 아니 뭐 그 지금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열심히.
2: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주니까.
1: 예, 뭐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뭐. 그 싸우면서 큰다고 그러니까.
2: 근데 그럼
1: 예.
2: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1: 글쎄요, 뭐 그렇게 일체감으로 해서 된다고 그래서 나라가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 예. 밑에 일방적인 지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는 당대표가 있다고 그래서 나라가 더 잘 된다?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2: 아니 그러면 대통령의 뜻을 뭐 일방적으로 안 따른다, 따른다 이거보다도 그냥 객관적으로 딱 그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그분이 그러면 잘할 것인가 이것만 놓고 봐야지 대한민국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1: 그 뭐 정청래 대표가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2: 네,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서 대표사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4: 저는 뭐 김민석 총리가 총리할 때도 한 게 뭐 있어요. 어려게 뭐 오면 그냥 청와대 출장소밖에 더 되겠습니까? 김민석 네. 당대표 되면 그 저는 정청래가 되는 게 그 우리 새 양날개처럼 저쪽에 진정한 진보.
0: 예.
4: 그래서는 문조틀레유가 잘 되면 좋겠어요. 그 유시민. 이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야 진정한 좌우 양날개가 되는 거예요.
3: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은 장동혁 대표라는 점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가 이번 선거와 되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1: 아니, 노영희 변호사도 장동혁 대표 엄청 지지하지 않아요?
2: 저는 장동혁 대표가 되면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장동혁 대표 자체를 지지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좀 저는 빨리 정상화되기를 원하는 측면인데 이거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 않나.
0: 뭐 중기 정도로 한 3년 정도의 미래를 내다본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2: 네. 그럼요.
0: 보수의 리더는 누가 혹시 누가 돼야 된다가 말하기 걸 그러면 누군 절대 안 된다라고 보십니까? 보수의 리더는 노영희 변호사님은
2: 지금 뭐 딱 떠오르는 사람은 없네요.
0: 예. 아니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2: 예, 없어요. 예. 서정욱만 아니면 돼.
0: 아무나 돼서 망해라 이
2: 사람. 아니 그렇지 않죠.
3: 서정욱 변호사님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예. 중간 단계로 가는 어떤 예. 그 브릿지로서.
0: 예.
2: 아니 서정욱 변호사님 극단적인 반응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3: 그러다가도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혼나면 또 머리 걱적걱적 하시니까 그러니까
2: 그런 건 괜찮은데
0: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님은 제가 중기라는 표현을 쓴 건 장기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서정욱 변호사님 어떤 가치관과 가야 될 곳을 가지고 있는데 저쪽에 그냥 폭삭 망해서 그래야 장기적으로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기 한 2, 3년 정도로 본다면
4: 저는 그래 보면 장동혁하고 한동훈, 오세훈 이렇게 세 명 예. 삼국지를 이렇게 주장했는데
0: 예.
4: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판결 리스크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가 한동훈 언덕이 지금 당원 게시판 이게 예. 본격 조사가 돼서 이재명 정권에서 또 이게 탄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기소
0: 예.
4: 하고 이게 또 재판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보수가 지금 상당히 위기예요.
0: 예.
4: 그다음 한다면 이제 뭐 저는 자기 시장은 신동욱,
2: 이진숙,
0: 예.
4: 신동욱, 이진숙 이런 사람들이 정통 보조는 이진숙.
0: 지금 말씀 중에 차기 시장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4: 차기 서울시장. 나는 이게 신동욱이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0: 네, 그러면 이진숙 의원도 대구시장 나갔다가 서울시장 나가는 건가요?
4: 아니 이진숙은 서울시장 아니고 서울시장 후보는 신동욱이 제일 유력하고
2: 대선 주자로 지금.
4: 대선 주자로도 이진숙도 다 코스로 좀 떠오를 것 같아요.
3: 이렇게 주장하시는 서정욱 변호사님이 진정한 진보라고 하시는 분은 정청래 대표였다는 점.

0: 점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런데 진짜 이진숙 씨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2: 아니요, 이진숙 인기 좋아졌어. 인기가
1: 아니 인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비전이나 철학이나 뭐가 없잖아요. 근데도 그분이 뭐 대상주자상이라고요?
2: 철학이 왜서 전공 기자부터 해가지고 방통위원장부터.
1: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의 이제 그 직무와 관련된 거고. 뭐
2: 장동혁 대표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제일 찰뚝궁합 같아 지금.
3: 예. 일단 서울시장 얘기는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서정욱 변호사 한 걸 봐서
1: 이제 또 뉴 이진숙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3: 서정욱 변호사가 최근 밀고 있는 주제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건 유튜브 때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4: 서정욱 변호사 사실 그 바로 잡을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아 한동훈 같은 경우는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기소되고 재판을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이미 지금 또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보수가 위기다.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모여가고 아니 그리고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을 거라는 그 예단은 어떻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저도 당원 게시판 내용 잘 알거든요. 근데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기소에다가 재판까지 받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2: 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하고 아무 관계 없다.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 거짓말자이고 아무 관계 없다 했는데 기소가 돼가 예.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게 만만치 않아요. 항소심도 판결 보면
3: 예.
2: 저는 한동훈 의원이 뭐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정권에 눈밖에 나 있잖아요. 한동훈. 가장 이재명 정권이 강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3: 지금 말씀은 위험한 시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2: 저는
3: 봐서.
2: 저는 법원도 정치 판결들이
3: 오세훈 시장이 그런 봐요. 경우라고 보십니까?
2: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서울시하고 오세훈 시장도.
3: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2: 뭐 저는 약간 이게 권력의 눈치를 좀 사법부가 보고 있다. 아. 이렇게 보고 있어요.
4: 그 예. 이 얘기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이재명 정권과 예를 들면 그 보안수 사건이라든가 다른 법적 문제들 그 항소 포기라든가 이런 것들과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보복을 받아서 지금 기소되거나 재판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 그렇죠.
5: 그래. 예를 좀 안 짓고
1: 다니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3: 잠시만요. 앞서 이제 법원 판단 이번 오세훈 시장의 판단에도 해당 재판부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봤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순전히 서정욱 변호사 개인 의견임을
1: 말도 안 되는
3: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봤다고 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옆길로 좀 많이 샜습니다. 원래 민주당 후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당대표 후보들의 첫 토론회가 있습니다.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앞서 이제 신동훈 의원 얘기해 주신 건 저희가 뒷부분에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토론회 누가 잘했나 민주당입니다. 역시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노영희 변호사님 김민석 드셨고요. 제일 잘했다라고 보셨고, 예, 하원기 부대변인 송영길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보셨고.
2: 저는 정청래 십자가 발언이 최고.
3: 네, 십자가. 서정욱 변호사 일편남심 정청래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예.
4: 저도 이거는 정청래 후보가 잘한 것 같아요.
3: 정청래 후보가 잘했다. 예.
4: 잘했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잘한 게 아니라
3: 예.
4: 그 다른 두 사람이 공격을 제대로 못해서
3: 아.
4: 그 2대 1로 싸웠는데
3: 그 정도면
4: 압도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아니 무슨 뭐 처음 토론에 나오면은 거의 박살을 날 것처럼 그렇게 예. 분위기를 잡더니 가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네.
3: 다.
4: 신천지 얘기도 한 마디도 안 나왔잖아요.
3: 예.
4: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는 선방했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3: 불리한 게 선방했다라고 얘기했고.
1: 그 정청래 대표가 선방했다는 의견들이 약간 보수 쪽에서 계속 나오긴 하던데, 근데 내용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좀 구체적인 워딩 같은 건 사실은 좀 없었었고 그냥 그동안 했었던 말의 반복? 이 정도가 아니었나.
3: 예.
1: 뭐 그 토론 자체를 봤을 때 딱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왼쪽으로 가 있다가 오른쪽으로 싹 돌린다 이렇게 될 상황은 전혀 아니었었다. 이제 그런데 그럼 뭔가 새로운 뭔가가 나오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었다. 또 구체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나 제시 같은 게 있었냐 그건 아니었다.
3: 예.
1: 그런 이제 측면인 것 같아요.
2: 그런데 하나는 꼭 규명을 해드릴게요. 검찰의 보안소권에 그 왜 대표 원내대표를 패싱했나 이 노잖아요.
3: 예.
2: 그럼 이 김민석 후보가 정부 안에 전면 폐지가 당으로 보냈다면 그게 정책이 의장한데 뭐 갔다는 지금 말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를 패싱하는 게.
3: 예.
2: 이 문제는 한번 이렇게 규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진짜 진정으로 보낸 건지. 그런데 왜 보냈다면 정책 의장이 보고를 안 한 건지 누구한테 보냈는지.
3: 예.
2: 이거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 봐요.
5: 저는 뭐
3: 하원기 대변인님.
5: 그 정청래 대표 토론은 좀 불쾌했어요. 이렇게

0: 가족을 달아가지고 비아냥대고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가끔씩 그 손정욱 변호사님한테 막 버릇없게 구는데 그건 예. 좀 웃기고 재밌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 당신이 당대표 안 해봐서 그렇다. 당신이 뭐 18년 동안 당을 떠나 있어서 몰라서 그렇다. 이건 논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함량미달이라고 느꼈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지금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내용이 전혀 학습이 안 돼 있더라고요.
1: 예.
0: 이를테면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큰일 날 얘기를 무슨 그걸 거래 중단해가지고 돌파하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송영길 대표 부동산 묻는데 그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다음에 아까 언급했던 십자가 밝기 이런 건 아예 동문서답이었고
1: 예.
0: 그래서 매우 이 역량이 기대 이하였다. 원래 기대치가 낮았는데도 그랬고 송영길 대표는 왜 제가 제일 잘했다고 느끼냐면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그 현안들 그 쟁점만 다룬 게 아니라 방금 다뤘던 그날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고 사람들이
1: 민생 현안 뭐 이런 부분들
0: 네, 그래서 아 집권 여당 대표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저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구나
1: 예.
0: 논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제일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2: 그 ETF 거래 중단 얘기는 진짜 좀 황당하더라고요.
1: 예.
2: 그러니까 아니 왜 차라리 증권 걸어서 문 닫으라 그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서킷 브레이크만 발동을 해 그냥 하루 문 닫어 이틀 문 닫든가
1: 예.
2: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도대체 정책이라는 것들을 저렇게 아무런 사려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던져놓은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후유증 생기니까 야 그거 없애버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정치인이 할 얘기입니까?
1: 예.
2: 그 얘기는 들으면서 야 좀 민주당 저런 식의 당대표 나오는 사람이 저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1: 예.
2: 다른 정책들도 저렇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그냥 던져버리고
1: 예.
2: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되면 계속 얘기하는 게 해보고 안 되면 그다음에 보완하면 돼.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0: 근데 김종인 최고위원님 왜 그럼 정청래를.
2: 아니 이 사람이 방어를 다른 공격들에 대해서 방어를 했다는 거지
0: 예.
2: 이분이 잘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라니까요.
1: 예. 달리
2: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ETF 레버리지와 관련해서 계속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2: 야, 그러면 그 거래 중단시키면은 그럼 지금 거래되고 있는 액수 몇
0: 20조죠. 20조.
2: 20조인가요? 20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거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3: 약간 봐주기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 봐주기는 봐주기야.
3: 왜냐하면 아니 그 부분을 너무 이렇게 집요하게 막 물어뜯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날 나오셔서 얘기하신 분들이 또 이런 평도 있잖아요. 약간 눈치 봤다 뭐 이런 평도 조금 있는데 이게 그냥 끝까지는 안 가고
1: 예.
3: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한두 번 정도 공격하고 방어 못하면 그냥 못하는 대로 알아서 판단하시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0: 다른 분들은 이제 약간 신중론 펼쳤는데 두 분은 그건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해법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은 뭐 안 된다 그러면 좀 없애고 중지하자고 하는 이 발상 자체를 우리가
1: 예.
0: 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검찰개혁도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뒤에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청래 후보께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3: 그러니까.
1: 예.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봤는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예 없애버리긴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사실 그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극히 일부가 있거든요.
0: 근데 없애는
3: 근데
0: 게 아니라
3: 당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방식 아니, 예. 거래 방법이 아니니까.
0: 거래 중지로 얘기했고
1: 예.
0: 거래 중지라는 얘기는 안에 들어가서 20조가 돌아가고 있는 폭탄은 그대로거든요. 왜냐면은 본주는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 예.
0: 내용 자체를 전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1: 거래 중지를.
0: 네.
1: 아마 상장 폐지를 얘기하는 저는 그렇게 해서 그건 아니었군요.
0: 거래 중지로 전 들었습니다.
1: 거래 중지로.
0: 네.
3: 상장 폐지 아니었어요.
1: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TV 토론 얘기를 좀 해보았고요. 요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일단 다음 날 조정식 의장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다 나서서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얘기하면서 약간은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전당대회 어느 정도 혹시 영향이 있을지를 보는지 아니면 또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4: 저는 조정식 의장보다 낮은 사람들이 뭐 부인해봤자 아무 효과 없다 봐요.
1: 예.
4: 조정식보다 높은 사람이 부인해야죠. 조정식의
1: 의전선이
4: 몇 위입니까?
1: 2위죠.
4: 그럼 이게 1위가 나서서 연임 없다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안 돼도 이게 연임이라는 게 이재명 때 임기가 2030년까지거든요.
1: 예.
4: 그러면 이게 차기 총선에 따라 뭐 물론 우리가 보수가 이긴다고 저는 보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총선은.
1: 예.
4: 그때

0: 보수가 어떻게 분열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때 가서 뭐 의석이 200석 되면 개헌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0: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생각이 없으면 당장에 연임 없다. 천명하는 게 맞고 이게 조정식 의장도 저는 실수가 아니고요.
1: 예.
0: 그다음에 그 전에 조원철 법제처장도 국민의 뜻이 따른다 이랬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가 신용한 중국지사 예. 만나서 현재는 안 된다. 현재라고 해놨어요. 그럼 이게 여지를 남겨놨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지으려면 대통령이 나서라는 거죠.
1: 예. 김종인 최고위원님.
2: 대한민국의 그 헌법의 역사는요. 장기 집권과 하려는 그런 그 대통령과 그걸 막으려는 국민들의 투쟁의 역사였어요. 1954년 그 4.45 입견
1: 예.
2: 그리고 1970년에 삼선견 1972년에 유신헌법 그다음에 1980년에 전두환법
1: 예.
2: 그렇죠? 이런 것들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까? 그러니까 1987년 육공헌법에서 다시는 이런 거 되풀이하지 말자. 다시는 집권한 사람이 자기 저 그 헌법 바꿔서 임기 연장하는 거 못하게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게 128조 부칙 조항 아닙니까? 그 조항 아닙니까?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헌법을 개정을 해서 임기 연장하거나 재임하려는 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1: 예.
2: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1: 국회의장이.
2: 국회의장이 이거를 아 그걸 국민의 뜻에 따르는 거지 뭐 바꿀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1: 예.
2: 저는 이분은 국회의장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도 펄펄 뛰어야 될 사람이 나서서 그것도 기자회견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1: 예.
2: 다 이미 그런 질문이 나올 것도 예상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보면서 읽으면서 그 얘기를 한다? 그냥 한상 말아 올리려는 거예요. 이분이 대통령의 정무특보였던 분이 국회의장 하는 것도 코미디거든요.
1: 예.
2: 이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니 아예 아 나를 국회의장을 시켜준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사람만의 생각이냐. 왜냐. 아니 지금 총리했던 김민석 후보도
1: 예.
2: 아 이거 5년은 대통령이 너무 짧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법제처장 조원철 법제처장도 예.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고
1: 어쨌든 의장이 그런 말을 한 건 잘못했다라는 말씀이시고
2: 그렇죠.
3: 예. 네. 근데 저도 조정식 의장이 이 말 한 건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가 아마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회의장실에서도 금방 아니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신중하게 좀 반영한 게 맞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말 하라? 지금 그런 말할 때가 아닙니다. 원래 헌법상 안 되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지금 헌법 관련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모든 테러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게 국민의 뜻이라면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헌법을 개헌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보겠다 이런 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였다. 다만 타이밍이나 그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서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건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예. 앞서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건 대통령 의전서열 1위인 대통령의 입장을 좀 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하은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4: 저는 일단 의전서열은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서 네. 행정부의 수장이 국회의장보다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삼권분립 국가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적절하진 않아 보이고요. 첫째는 조정식 의장 그래서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그래서
1: 매우 네 번 얘기했습니다.
4: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국회의장 자격 없다는 비판을 들어도 방어가 잘 안 될 정도입니다.
1: 예.
4: 수긍하고 다음에 똑바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맞고 가야 될 정도로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거 이번 주에 내내 토론하면서 거대한 부조리극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1: 거대한 부조리극.
4: 첫째로는 현행 헌법상 이 연임이랑 중임은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박혀 있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논의할 필요가 일단 없어요. 두 번째는 그 조항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구조상 개헌 자체를 못합니다. 국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개헌하러 들어와 줄 겁니까?
1: 지금 이제 현직 심지어. 대통령의 연임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4: 예. 아니
3: 연임뿐만 아니라 개헌 자체가 불가능.
4: 아예 여야가 합의되어 있는 합의에 이르렀던 5.18 관련해서 헌법 예. 조문 전문에 넣는 것조차도 개헌이 안 되고 있고 30년 동안 지금 못 바꾸고 있는데 합리적인 방향의 개헌조차 안 되고 있는데 이게
1: 예.
4: 연임 개헌을 이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논의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저희 지지율이나 여당 상황을 봤을 때 무슨 뭐 엄청 마법이 일어나서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쳐보자고요. 이걸 국민

0: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거를 계속 일주일 내내 지금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여지를 만든 국회의장께서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1: 빌미를
0: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개헌 논의조차도 그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권 내 인사들이 대통령 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그건 다 좋은데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소음을 만들 만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대통령을 도와주는 일도 아니다. 라는 하은기 부대변인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2: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 제가 개헌을 해서 뭐 이거 국민의 뜻이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밑에 있는 국회의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민주당 가만히 있을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길거리를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거 뭐 잘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약해요. 이게 뭐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면 국민의힘은 입으로만 싸우는 것 같아. 그냥 뭐 실질적으로 이런 확실하게 말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딱 매듭을 짓도록 하는 싸움을 못해요. 그래서 참 답답해. 올림픽 공원이나 가지 실제로 싸워야 될 건 제대로 못 싸우는 것 같아서 답답해.
1: 일단 답답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답답함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 시간 동안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지금 광고 시간에 답답하다 나라가 이렇게 했는데 광고 시간에 저희가 주식 얘기만 했습니다. 서정익 변호사님이 지금 코스피가 몇 프로 올랐다. 지금 각 종목이
4: 프리마켓에서
1: 넥스트 시장에서 뭐 10%대 지도주들이 올랐다라는 거. 만면의 미소를 보듬고 얘기하셔서 잠깐 얘기했고요. 또 이렇게 또 만약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강해져서 뭔가 잘못되면 앞에서 초쳐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주신 얘기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필리버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어제 오후 4시경 상정됐고 오늘 계속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보안수석권 전면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와서 이분도 물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새롭게 이 형수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개각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판사가 어떤 6가지 조건 하에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왜냐하면 중대한 위법이 있다거나 공소 자체에 그럴 때 공소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추가된 내용이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또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판사가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라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 어떻게 보시는 건지.
5: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소기각은 원래 할 수 있는 거고 원래 공소기각 판결 결정 다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굳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자꾸 일으키는 이유가 뭔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그 국회의장 얘기도 사실 이제 하면서 헌법 얘기도 했지만은 그냥 민주당 요즘 일하는 걸 보면 좀 답답한 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원래 되는 일들을 가지고 괜히 이거를 더 이렇게 드러내고 뭔가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래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많아요. 저는 대통령의 뜻하고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도 모르겠지만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하게 빌미를 자꾸 만들어주는 걸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공소기각이라고 하는 것 또는 공소취소라고 하는 거는 공소취소는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바로잡는 과정이고 공소기각이라고 하는 거는 검사들이 잘못했는데 판사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바로잡겠다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이 형사소송법적인 절차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 그거를 말로 하고 안 하고 또 거기다 집어 새로 집어넣는다고 해서 되고 이게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지난번보다 계속 이 쓸데없는 걸 집어넣으면서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로

0: 하여금 뭔가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자꾸 뭔가 화를 나게 만드는지를 도대체 모르겠고 예. 이게 대통령을 위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국민에게 뭔가 오히려 빌미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저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서
1: 저희라는 건 어떤 저희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0: 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이 사실 이걸 주도하고 있는 이제 입법권자들이 결국은 국회의원들이고 현재 그 입법권자들이 지난번에도 공서 취소 뭐 모임 같은 모임 것도 하고 뭐 하면서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도가 올라갈 때 탁탁 끊어주면서 오히려 더 하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보안사건 전면 폐지 관련해서 끝까지 봤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다 우려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분위기가 이쪽으로 향하게 만들면서 이게 전당대회 엮이면서 되게 강성 지지층들을 보면서 가는 예.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만들어지죠. 저는 그래서 이건 되게 이상하다.
1: 되게 이상하다.
0: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1: 저는 유사인 서종욱 변호사님
2: 두 번째 그 소추 재량을 현재 일탈했다.
1: 예.
2: 이거는 지금도 이게 공소권 남용 판례에서 어차피 공소기간이 돼요.
1: 예.
2: 그 두 번째 거는 뭐 판례를 거두려 했기 때문에 저는 의미는 없다 보는데
1: 판례에는 자의적으로라는 부분이 예. 추가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 그렇죠. 그런데 앞 부분에요. 중대한 위법 수사 이게 아마 이게 저는 쌍방울 대북 송금처럼
1: 예.
2: 예를 들어 이게 검사가 연회를 주면서 회유를 했다. 그러면 이게 수사 과정이 중대한 위법이 있으니까 공소기가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1: 예.
2: 만든 조항 같은데 지금 우리 판례는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그거는 증거로 안 쓰면 돼요. 그냥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1: 예.
2: 그러니까 이화영의 진술이 연회에 회유됐다면 증거 능력 고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1: 고
2: 그러니까 위법 수사가 있을 때에서 전체를 공소기가 한다? 이건 과잉입니다. 위법 수사가 있을 때는 그 증거만 증거 능력을 배제하고
1: 예.
2: 다른 증거 가지고 유무죄를 하면 돼요. 아, 송영길 후보도 이정근 씨 녹취록이 영장 없이 바로 이미 제출받았다.
1: 예.
2: 그럼 중대한 위법 있잖아. 그럼 증거 능력 빼고 무죄로 받았잖아요.
1: 예.
2: 굳이 공소기각을 송영길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충성하려고 아마 대북 송금이나 이런 데 수사 절차 위협한 거 아니냐?
1: 예.
2: 여기 대장동에서 뭐 검사가 조작하거나 위협한 거 아니냐? 그럼 그 증거만 안 쓰면 되는 거지.
1: 예전에 성남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번 송영길 전 대표의 이제 돈봉투 관련 당대표 기선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2: 그래서 무죄하면 되잖아요.
1: 재판부에서 해당 없으면. 증거물을 쓰진 않아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은기 대변인.
3: 아니 지난번에 뭐 연호 솔파티 뭐 이거 막 비판하셨을 때도 보면 결국 법원에서 뭐 국민 배심 재판 해가지고 그 뭐
1: 예.
3: 뒤집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문 자체만 보면 뭐 위법 수사 있을 때는 당연히 뭐 공소 기각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저게 법률가는 압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1: 예.
3: 중대한 뭐 위법 수사나 뭐 다른 뭐 진범이 바뀌어 있다거나 이러면은 공소 기각 되는 걸로 아는데 하나만한 거를 왜 넣어놨나라는 생각에서 민주당이 전선을 넓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금 우격 다짐으로 저는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 예.
3: 굳이 전선을 하나 왜 더 쳤을까 생각해 보면 이건 뭐 제 생각인데 혹시 정치적 프레임 전환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3: 지금 이 자리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는 더 이상 논의 안 하고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1: 새로운 거니까요.
3: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 지지층이 얘기했을 때 보안 수사권 폐지랑은 양상이 좀 다를 거예요.
1: 예.
3: 오히려 훨씬 더 찬성 쪽이 더 넓어질 거다, 더 많아질 거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거랑 다투는 게 더 유리해서 이렇게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황당했어요 절차가.
1: 예.
3: 그러니까 유권자 눈치를 전혀 안 본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당이 네. 아니 뭐 지금 국민 여론이 과반이 넘는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도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제대로 논의도 안 했던 거를 갑자기 이걸 끼워 넣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러면은 이 조문이 타당하든 아니든 뭐 원래 이 기존 법리나 판례대로라도 가능한 것이든 아니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절차를 치면. 예.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1: 하은기 대변 얘기는 저희가 이제 무슨 전쟁 때 종종 보는 장면인데 전투기를 향해서 유격 미사일이 발사돼서 추격할 때 전투기가 이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 플레어라고 하는 열 방지 장치를 펴서 그쪽으로 이제 미사일이 가게끔 만드는데
3: 정확하십니다.
1: 지금 공소 기각이 보안수사권 공격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플레어다.
0: 성동격서다 뭐 이런 거겠죠.
3: 박성태 뉴스쇼가 지금 플레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러네요. 아, 알겠습니다.
4: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 뭐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0: 공소됐다는 사람을 알고 봤더니 지난번에 기소가 됐는데 또 기소하고 있어. 이런 경우 못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고소 취소를 했는데 그걸 또 이 사람을 재판하고 있어. 뭐 등등 쭉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공소 취소는 완전히 기각은 완전히 달라요.
1: 예.
0: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다음에 소추재량권은 현저히 이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렇게 중대한, 현저히 이런 식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정량적인 거잖아요. 이거 누가 중대하고 누가 현저한지 누가 판단합니까? 이거 재판관이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그 이전에는 재판부가 만약에 재판을 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 그 판사의 책임이에요. 그죠? 나중에 두고두고 너 이거 유죄인데 왜 무죄 판결을 내렸어? 뭐 2심이나 대법원으로 가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재판부가 야,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검사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검사 니들이 현저히 뭘 잘못했고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나 재판 안 할래. 이거 그냥 기각. 이렇게 해버리면 예. 그 책임은 검사들한테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공소 취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주장하던 것들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봐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판사 중에서는 아마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나 이거 재판 끝까지 가면 내가 지기는 싫으니까 검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기각시켜버릴 공소 기각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종두리째 다 뒤집는 거다.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만들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1: 관련돼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인데 임기 후에 감옥 안 가기 위해 공소 취소가 플랜 A고 그다음에 연임 개헌 논의가 플랜 B고 공소 기각이 플랜 C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 용이다라는 주장인데 예.
2: 저는 그런 주장이 되게 기분 나쁘고 그런 주장이 되게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예.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는 걸 전제로 지금 깔고 하는 얘기거든요. 죄가 예. 너무 명백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장치 저런 장치를 지금 대통령이란 권한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서 앞잡이를 내세워서.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딱 봤을 때 실제 그러한 그 당시에 대통령을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이재명 대표를 그 당시에 이렇게 엄청난 사법 혼란 속으로 집어넣을 때 사법 리스크 속으로 집어넣을 때 우리들 그 누구가 보더라도 이게 무조건 이 사람은 유죄야 이렇게 사실 할 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 그게 법조인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이거 좀 무리인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무죄도 나왔고 그래서 뭐 뭐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쨌든 무조건 이 사람은 나중에 깜빵 갈 거니까 그걸 미리 지금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해놓는 중이야라고 해버리게 되면
1: 예.
2: 그럼 그전에 했었던 검사들이 했었던 거나 윤석열이가 이재명이라고 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또 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잘했던 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나중에 정말 대선 후보 되실 그런 분도 현실적으로 본인이 아까 서정표에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정치 보복을 당해가지고 뭐 나중에 될 수도 있겠다. 그럼 똑같은 입장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함부로 막 한동훈 의원도 그렇게 막 말하지 말고 본인이 이제 법전의 양심을 가지고서 꼭 저 사람은 무조건 뭐 유죄인데 뭐 저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유치하고
1: 알겠습니다.
2: 너무 우리를 바보로 보는 거야.
3: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1: 예. 공소기강 얘기는 저희가 이제 앞서 하은기 대변인 말대로 한다면 이게 일종의 플레어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따돌리기 위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런 전략일 수 있다. 회피 전략.
3: 생각이 들었다.
1: 전술일 거니까. 수 있다. 모르죠. 사실 모르는 거예요. 중요할 수도 있고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쓸데없는 걸 넣어놨다라는 것 때문에 네네.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 그러면 저희도 그 회피 플레어를 피해서 네. 본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네.
1: 보안수사권 이번에 오늘 오후 4시 이후에 통과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기 대변인님.
3: 통과될 것 같아요. 통과될 예.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한동훈 의원 잠깐만 언급하면 그 플랜 A 아까 전에 공소 취소 뭐 이런 거는 제가 사실은 이 비판은 수용할 수 있어요.
1: 예.
3: 저는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관련 조항 넣어놓은 지난번 법 특별법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1: 예.
3: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인계엄 플랜 B 뭐 공소기가 이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으니 안 하시는 게 전 좋다 생각하고
1: 예.
3: 보안수사권으로 넘어가면 저는 이거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2요구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다뤘냐면 반대 상대 정파가 뭔가 법률안을 올렸을

0: 때 그거를 막는 용도로 그러니까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을 해왔었는데
1: 예.
0: 근데 헌법상 제6호권의 본래 취지는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그 반대 여론이라든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막 밀어붙였을 경우
1: 예.
0: 행정부에서 그거 견제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안수사권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장윤기 사건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런 예. 일이 벌어졌을 때 근데 여당에서 그 대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속 검사가 얼마나 나쁜 인간들인지 아느냐 이런 동문서만 하다가 결국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실제로 형사소송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피해자를 위한 뭐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여당 전당대회 적은 숫자가 참여하고 있는 여당 전당대회의 쟁점화를 빨리 꺼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속도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권리당원들이 아무래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원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군요.
0: 예, 제가 제 양심을 걸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당에서 뭐 그렇게 하면 칭찬받을지 모르겠으나 네. 이 제도를 통해서 영향받는 국민은 너무 많고 그 피해자가 나왔을 때 뭐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라든가 약자 인권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강성 지지층 편든다 이런 후과를 두고두고 남기게 될 것 같아서
1: 예.
0: 이거는 대통령께서 제6호권 행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소정국 변호사님 그럴 거예요. 제6호권 행사 못합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얼마나 그 정치적 부담이 큰데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1: 예. 소정국 변호사 얘기는 방금 들은 것 같으니까 김병희 최고위원에게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2: 그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1: 예.
2: 예를 들면 처음에 이 지금 그 보안수사권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불어 넣어준 건 정치인들이에요.
1: 예.
2: 정치인들이 검사는 악마야. 보안수사권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막 이른바 그 가스라이팅을 다 했어요.
1: 예.
2: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거꾸로 그다음에 법안과 관련해서는 야 검사는 악마고 보안수사권은 절대 안 되는데 야 민주당 니네 뭐해 빨리 그거 고쳐야지
1: 예,
2: 라고 하면서
1: 예.
2: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망상을 불어넣고
1: 예.
2: 망상의 근거에서 지지자들은 거꾸로 정치인들의 압력을 가하고 하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또 소영희 변호사 얘기는 제가 유튜브에서 이어서 꿀단지 분들과 듣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관절 연골이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예, 오늘 뉴스쇼 본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유튜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역시 보안수사권 얘기 좀 더 하고 또 국민의힘 신동훈 의원 소시장 나가나 이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2: CBS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2: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2: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2: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2: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2: 함께
3: 새롭게
2: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4: 꿈꾸자. 경기도에서.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8: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9: 날씨와 생활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지역에서는 오늘도 40도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폭염이 계속되겠는데요. 어제 그제 40도를 넘어섰던 양산이 오늘도 사흘째 40도까지 치솟겠고 그 밖에 부산 39도, 강릉과 포항 37도, 대구 36, 청주 광주 35, 서울과 춘천 34도로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당분간 더위를

0: 시켜줄 만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다음 주에는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울도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갈수록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인명사고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물과 휴식, 또 시원한 곳으로의 이동 등 폭염 3대 수칙을 꼭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1: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하나 타는 일조차도 만만치가 않죠. 특히나 인파로 붐비는 환승역을 이용할 때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방향을 착각하기도 쉽고요. 우왕좌왕하다 보면 덜컥 엉뚱한 전철을 탈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환승역이 다가오면 꼭 일정한 안내 음악이 흘러나오죠. 이번 역은 갈아타는 역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뭐 이런 뜻으로 말이죠. 그러고 보면 이 무렵이 꼭 환승역에 서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죠. 7월 마지막 칸에서 8월 첫 칸으로 이제 곧 한 달의 시간을 갈아타야 할 텐데요. 마음은 급한데 방향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목적지도 모른 채로 주변에 휩쓸리기도 쉬울 텐데요. 어쨌거나 천천히 한 걸음씩 화살표를 따라서 또박또박 걸어가다 보면 되는 거겠죠. 스베스크의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입주 1383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짝짝!